악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유황천이란 노랫말 첫 두 글자 유황을 따서 제목으로 삼은 곡 유황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이 처음에 조선 태조비 신의 왕후 한 씨의 신위를 모신 문소전에서 연주하는 음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들으신 대로 기악곡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고려시대 향악곡인 풍입송의 일부 선율을 변주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고려시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조선 명종대의 문소전이 폐쇄되면서 제례악 유황곡은 연주하지 않게 됐고요. 유황곡 선율은 이런저런 용도로 연주가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정조대의 화성의 봉수당에서 열린 해경궁 홍씨 회가변 때에 이 항무정제를 추는 절차에서 유황곡이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저희 스튜디오가 위치한 상암동 거리 이곳저곳에서 이팝나무 꽃을 볼 수 있어서 그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이팝나무의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면 마치 흰 눈이 수북히 쌓인 듯 보이기도 하고요. 고봉밥으로 퍼놓은 쌀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팝나무 이름이 왜 이팝나무냐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진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중에 아무래도 흰 쌀로 지은 밥처럼 보여서 쌀밥이란 뜻의 이팝나무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설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맘때가 보릿고개라서 쌀밥 먹는 일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팝나무 꽃만 바라보아도 쌀밥 한 그릇처럼 보일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어느 블로거가 이팝나무 꽃을 밥사발에 수북히 담아놓은 사진을 찍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쌀로 지은 고봉밥 한 그릇 담아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난날 우리 보릿고개를 지냈던 선조들의 홀쭉했던 배를 이팝나무가 채울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파즈음이면 생각나는 이팝나무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현악기와 대금, 두 대의 악기 병주로 듣는 수령음 골랐습니다. 현악기와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현금 병주 수령음이라 했는데요. 이승엽의 대금,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현금 병주 수룡음 들으셨는데요. 이승엽의 대금,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대금 연주자 이승엽

협의 3집 음반 바람을 걷다에 수록돼 있는 음악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12가사의 하나 상사별곡입니다. 12가사 중에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사별곡이란 제목에 보이듯이 이 곡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음악입니다. 상사, 생각할 상, 생각할 사자를 써서 상사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만으로도 생각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그리운 누군가를 가슴에 담은 이의 특별한 노래 상사별곡입니다. 노랫말에도 나옵니다.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을 못 보아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노랫말 부분이 또 특별히 선율도 아름답습니다. 가사 상사별곡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 정재국의 피리, 황규일의 대금, 양경숙의 해금, 문현의 장구연주입니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 공방이 더욱 설다. 상사 불견 인의 진정을 제뒤라 알리 맺힌 시름. 이렁저렁이라 흐트러진 근심 다 후루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 어린 양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그 모습과 소리가 눈과 귀에 쟁쟁한 이런 모습. 이 노랫말만으로도 그 그리움의 경지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데요. 보고 싶은 임을 만나지 못하는 이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음악 12가사의 하나 상사별곡 들으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황규일의 대금, 양경숙의 해금, 문현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예전에 육박 장단에 맞춰 노래했었는데요. 시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느 무렵부터 오박 한장단의 음악으로 변화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서울악회가 지난 1996년에 발매한 음반에 수록돼 있는데요. 곡의 제목이 수요남극입니다. 수요남극은 이 다섯 곡 중에 첫 번째 곡인 취타의 아명이기도 하고요. 또 취타를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할 때 쓰이는 아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이어지는 다섯 곡을 연주합니다. 서울악회의 여러분의 연주 수요남극입니다.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이어진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 수요남극 이어 들으셨는데요.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했고요. 서로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사설지름 시조 벽사창이입니다. 사설지름 시조는 사설시조와 지름시조 두 가지 시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시조입니다. 첫 시작 부분을 지름시조처럼 높은 음으로 질러내는데요. 벽사하고 질러내는 부분이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이 벽사

임이 아니라 봉황이 와서 깃 다듬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웃길 뻔했다. 이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새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 하여라. 사설 지름시조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0: 원.
1: 사설 지름 시조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성류 아쟁산조 골랐습니다. 아쟁산조의 역사는 악기 계량의 역사와 맥이 다 있는데요. 대아쟁을 소아쟁으로 계량하면서 무용반주, 시나위, 산조 이런 음악을

아쟁으로 활발하게 연주하게 됩니다. 아쟁의 계량은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쟁 산주의 실험은 한일섭, 장월중선, 정철호 등에 의해서 1950년대, 6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들으실 아쟁 산조는 서용성류입니다. 서용성류는 정철호의 아쟁 산조를 이어받은 건데요. 오늘은 그의 아드님이죠. 서용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서용석류 아쟁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입니다.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동남풍 요긴했죠. 500여 군조를 거느리고 남병산에 올라서 동남풍을 빌기 위해 칠성단을 쌓습니다. 500여 군졸, 규모가 대단한데요. 그중에 120여 명의 정예 군사는 길을 잡고 단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 칠성단 규모가 전체 3층인데요. 제법 큰 규모입니다. 우선 방원, 밑바닥 둘레가 24장, 요즘 치수로 하면 대략 72m쯤 됩니다. 매 층의 높이가 3척, 합고 9척인데요. 한 층의 높이는 요즘 치수로 90cm 정도 되고요. 높이를 모두 합해하면 270cm, 2m 70cm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층마다 여러 깃발을 두는데요. 아래 1층에는 28수 각색기를 꽂았고요. 동방에는 동쪽을 상징하는 일곱 별자리 모양의 깃발을 둡니다. 이하 내용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노숙과 상의하고 공명이 바람을 빌려 얼젠 500군졸 영소라야 500군졸 영소라야 120정군인의 길을 잡고 안을 익혀

난 방금 붉은 우글 군사로 치욕나야 3층 단을 높이 쌓니 방운 24장이오 매일 친구 산책이니 함 꼭 구척이라 하 1층 28수 각 새끼를 꽂았다 밤 질면 정기에 난 가강저 방심 믿기

0: 듣기에는 우여의 시리벽 해유목 세현지로다. 자경무이세요
1: 시오
0: 서방 칠면 됐기에는
1: 시오

백성호대야 이표봉세호곡 부자일이는 봉보고목호구 일이는 봉양노아야 더나기 십사일은 각각 전기를 보게라 백은 장과 학무대군 주번 조두근 협곡 환욕 사면하라 차시 공명인은

오이오댕 만일 위령자는 군법으로 참하랴. 홍명이 완보로 단을 올라 분양 헌자고 단하의 계좌하야 조용히 양천 암추고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서 수레방으로 깃발이 펄펄 바람을 넣었느니라. 이때여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공명...

0: 지금
1: 그렇지?
0: 오경시랑
1: 어?
0: 당첨

0: 백명을 배우실 곡.
1: 알시오.
0: 보강오국.
1: 헐.
0: 선생, 보기를 기다리다. 홍명호란 거동무국. 반겨대역 내려와 홍영전 해하여여 짜오니 선생은 위방 진중 평안이단역 오시니까
1: 시오다
0: 공명 또한 반기하여 자경 손길을 덥수 찾더니 현주일에 옥체에게 평안하고 없이며 제장 군졸이 무사화
1: 시우다 제하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였고요. 조용수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제갈공명이 단을 다 쌓은 후에 장졸들을 불러서 여러 내용을 단속했는데요. 말을 함부로 하면 군법으로 참한다 하는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풍을 빌고 난 공명은 조자룡이 준비해 놓은 배를 타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이런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논매기 할 때 부르는 소리 절로 소리 듣겠습니다. 조공례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전해지는 논매는 소리, 절로 소리 들으셨는데요.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호남 우도 농악의 하나, 부안 농악의 판꽃, 얼음꽃과 첫째 마당 오채질꽃 준비했습니다. 얼음꽃은 내드름꽃이라 부르기도 하죠. 내드름이라고 하면 일종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판꽃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서주격의 음악입니다. 얼음꽃이 짧게 나오고요. 실제 판꽃이 전개되는 부분이 오채질꽃입니다. 오채질꽃의 질꽃은 길꽃이란 말인데요. 길꽃의 특징이 혼합박자로 이루어지는 점입니다. 3 플러스 2, 2 플러스 3, 음과 양 혹은 양과 음의 박자가 혼합이 되는데요. 바로 성과 속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혼합박자가 길꽃에 쓰이게 됩니다. 부안농악 판꽃의 얼음꽃과 첫째 마당 오채질꽃 듣겠습니다. 나금추의 쇠, 임승환의 징, 이성수, 이영경의 장구, 김기곤의 북, 고한나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안농악의 판꽃, 얼음꽃과 첫째 마당 오채질꽃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부안농악 상쇄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나금추의 쇠가락이었고요. 임승환의 징, 이성수, 이영경의 장구, 김기곤의 북, 고한나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박연폭포 들려드립니다. 이춘목의 소리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서도민요 박연폭포 함께 하셨는데요. 이춘목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이팝나무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뽀얗게 핀 꽃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전국에 이팝나무 가로수길이 많아서 요즘은 온통 하얀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계절마다 이렇게 다양한 빛깔의 꽃들이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어서 더욱 좋습니다. 요즘 같은 좋은 계절, 그 계절의 서정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 방울 눈물 속엔 일찍이 네가 알고 보지 못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속엔 그이들이 꿈꾸던 청춘의 공상이 들어있다. 이 속엔 그이들이 갈아붙인 땅의 흙내가 들어있다. 임화 시인의 시 현해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한 방울 눈물에는 쉽게 헤아려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의 생애가 담기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홍순관의 쌀 한 톨의 무게 듣고 왔습니다. 생명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라는 이 가사가 너무 깊은 울림을 주네요. 깊이 알수록 간결하게 표현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인 평가를 하다가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가 지나온 시간과 경험, 또 다양한 그 생의 결들, 표정들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자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유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난 5월 1일에 생업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집을 출간하셨는데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초대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민아의 지나가는 사람.

정미나의 지나가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9249번 쓰시는 분께서 한 사람의 눈물에는 다른 사람들은 짐작도 하지 못할 수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다 알 수 없지만 함께 울어주거나 그냥 등을 토닥여주거나 손을 꼭 잡아준다면 좋겠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곰돌이님께서는 은유 작가님 새 책이 나왔군요. 오늘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하고 기다려주고 계셔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글쓰기는 가장 개인적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문장은 나를 타인과 연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오늘 모실 분은 글쓰기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쓸 수 있을 때 세상이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신간 생업을 출간한 은유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정말 책 관련된 혹은 네. 그냥 우연히 카페에서 스치듯 짧은 인사만 나누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은유 작가님을 보통 소개할 때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보통은 르포 작가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1: 네.
0: 소개를 풀어보면 이제 현장을 기록하는 글을 쓰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0: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루포 작가는 뭔지, 루포 작가는 어떤 활동을 하고 글을 쓰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저를 루포 작가로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이제 루포라는 장르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쓰는 것도 있고요. 루포는 르포르타주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르포르타주가 프랑스 말인데 이제 기록 문학, 네. 저널리즘 문학이란 뜻이고요. 원래 문학이 이제 허구를 다루는 건데,
0: 그렇죠.
1: 예, 르포 문학은 르포르타주는 실제로 일어난 일 기반으로 한 것인데 네. 기사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문학처럼 좀 아름답게 써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네. 그런 글의 장르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앉아서 제 상상력과 그런 뭐 제 지식을 배경으로 감정을 배경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0: 취재로
1: 예, 취재를 하고
0: 네.
1: 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전달력 있게 아름답게 쓰기 위한 노력을 좀 드리죠.
0: 네. 네. 그러니까 기자이면서 그러니까 현장에 그 팩트를 전해야 하니까 그 사실관계도 네. 정확히 알아야 하면서 인터뷰어이면서 또 작가로서 그걸 또 재구성을 해야 하고
1: 네.
0: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인데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1: 그렇죠. 품이 좀 들고요. 네. 발품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읽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런 연구를 합니다.
0: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르포 문학이다 혹은 네. 르포 글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은 좀 쓰이고 아프고 한데 읽으면 나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지점이 그렇죠. 있을 것 같고 또 그 지점을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셔서 아, 르포 작가님들은 굉장히 늘 이렇게 진지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뭔가 그
1: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0: 네, 막 여기 한가득 있고 네.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만나본 은유 작가님은 늘 맑고 밝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제가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1: 네.
0: 아, 그동안에 네. 그 작가님이 귀담아 듣고 쓰셨던 그런 대상은 뭐 성폭력 피해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이렇게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와 그 이야기를 글로 전하시고 또 그들이 스스로 글을 쓰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도 했거든요.
1: 네.
0: 저 역시도 이제 올려주신 글들을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강연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했거나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들에 스스로 네.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연이 있구나 해서 새롭게 소식을 따라가 보기도 했었는데 글을 쓰는 일이
1: 네.
0: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밖으로 노출시키는 일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작가님은 믿으시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큰 질문 드려서
1: 네. 예. 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일 같은 느낌이 저한테도 있고요.
0: 네.
1: 제가 글 쓰면서 이제 하게 되는 동력 같은 거는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0: 맞습니다.
1: 근데 다만 세상의 구성원인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제 편견도
0: 깨지고
1: 네. 아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아 말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배움도 얻게 되고
0: 네.
1: 하니까 제가 이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깨달은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럼
0: 네.
1: 아 내가 변하는 게 곧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닌가?
0: 예,
1: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예, 성실하게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목표를 잡으면 뭐 좀 지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네. 제가 조금씩이라도 변해가고 제가 얻었던 좋은 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책을 쓰거든요.
0: 네.
1: 그 책을 읽고
0: 또 누군가는 또 변하고
1: 은유 작가님 책 읽고 사회에 몰랐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됐다. 그런 리뷰를 많이 주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또 기운을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거창하게 받아들이면 시작도 하기 어려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내가 변하면 또 이 글을 읽고 옆에 사람도 변하고 이런 일이 있대 하고 누군가 전하면 또 아 그래 나 몰랐어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1: 맞아요.
0: 네. 아, 이 타인의 고통에 사실 귀를 기울이는 일에는

0: 말씀 주신 대로 상당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그냥 감정을 빼고 기록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살기도 힘든데 이런 말을 거의 막 입에 붙이고 살잖아요. 내 네. 삶도 힘든데 끊임없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목소리를 듣고 그 기록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 아까 그런 어떤 변화
1: 네, 아는 알아가는 것
0: 알아가는 것에
1: 그것이 예. 내가 조금 나아진다는 것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조금의 네. 기쁨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남 일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고 생각하지만 저는 남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예. 왜냐하면 남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남 사는 것에 관심을 좀 갖고 뭐가 문제면 같이 좀 해결하고 네. 이러면 결국 나 사는 기반과 우리 사회도 좋아지는 거니까 나 사는 일과 남 사는 일에 그렇게 경계와 구분이 없구나라는 네. 거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0: 그 얘기는 너무 확 와닿는데요. 네. 남 사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 사는 일에 너무 지금
1: 힘들어져요.
0: 힘들어진다는 이야기.
1: 저희가 이렇게 고립되잖아요. 점점
0: 맞습니다.
1: 요즘 시대에.
0: 네. 네.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이 온전히 내 것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들은 너무 가혹하게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말들을 네.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차이와 그 간극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 그냥 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인터뷰이들 저한테 이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도 가령 뭐 TV에서 어떤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대 그러면 아, 좀 안 됐다 이러고 네. 지나갔는데 그게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아,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무관심했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0: 네, 네.
1: 뭐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이태원 유가족분들도 아, 세월호 때 그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유가족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듯이 지금 이렇게 막 밀어내고 내일 아니야 이제 됐어 그만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좀 불안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0: 네.
1: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밀어내지 마시고 네. 나중에 조금 뭔가 다 인연이 맞아야 그런 뭐 책도 보게 되고
0: 그렇죠.
1: 그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네. 언제든지 나의 일이 또 될 수 있고
0: 네.
1: 내 주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0: 네.
1: 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지난 5월 1일에 지금 제 손에도 이렇게 들려있는 인터뷰집입니다. 제목은 생업이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표지부터가 아 뭔가 그렇지 나 살려고 이렇게 뭔가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지 우리의 생업의 이야기가 한가득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을 출간하셨는데 출간일이 일부러 5월 1일 노동절에 맞추었다는
1: 네.
0: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 이유와 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5월 1일 이게 노동자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 생활 동선에 있는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노동절에 맞춰내자.
0: 그건 너무나 당연한.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가지고 네. 막 서둘러가지고
0: 네,
1: 뭐 그전부터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0: 네.
1: 노동절에 맞춰서 내면 일하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0: 그렇죠.
1: 더 의미가 있겠다.
0: 네.
1: 그리고 이번에 이제 64년 만인가
0: 맞아요.
1: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는 조금 수동적인 존재를 칭하는 말이고 노동자는 더 좀 주체적으로
0: 네. 예,
1: 자기 일과 삶을 꾸려가는 존재를 좀 칭하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0: 네.
1: 생업이라는 책은 이제 원래 그 기획은 그 전태일 의료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0: 네.
1: 예, 노동자를 위한 병원이죠.
0: 네,
1: 그래서
0: 네.
1: 전태일이 우리 노동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전태일처럼 이제 일하다가 뭐 아프고 다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문턱이 낮아지는 낮은 병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기금을 많이 모았는데
0: 네.
1: 일반인들 상대로
0: 네.
1: 좀 홍보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럼 이 병원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얼굴을 좀 가지고 이 병원의 필요성을 알리자
0: 네.
1: 이런 제안이

0: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사 주간지 시사인의 1년 6개월 동안 이제 은유에 먹고 사는 일이라는
1: 네.
0: 제목으로 인터뷰를
1: 연재를,
0: 연재했는데
1: 예.
0: 그때 이제 지면에 제약이 있으니까 못한 이야기까지 다 더해가지고 이번에 단행본으로
1: 나오게 된
0: 출간을 하게
1: 거군요.
0: 됐고요. 뭐 배달 노동자, 급식 노동자, 뭐 농부, 타투이스트, 국어
1: 네.
0: 선생님 등등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 뭐 부제의 성격이겠죠. 조그만한 글씨로 그 징하고도
0: 찡한.
1: 찡한 노동의 표정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은유 작가님의 이 인터뷰집 벌써 소개만 들었는데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생업 이 책을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세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아까 배달 노동자, 급식 노동자, 농부, 심리 상담가, 뭐 변호사, 노동운동가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총 세어보니 17분의 이야기더라고요.
0: 네.
1: 어떻게 선정하는데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0: 예,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예. 안 보, 너무 평범해서 안 보이지만 또
1: 네.
0: 보기 시작하면 너무 잘 보이는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보자 라고 이제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1: 네.
0: 어떻게 보면 언론 지면에 주인공이 되기 어려운 분들이신 거죠.
1: 그렇죠.
0: 관심을 세상에 많이 두지 않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세상이 좀 굴러가지 않는 예,
1: 네.
0: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1: 네.
0: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일하다가 뭐 어디 관절이 안 좋아지시는지, 어디 뭐 폐가 안 좋아지시는지, 그럼 어떻게 아픈지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1: 네.
0: 네, 먹고 사는 일이니까.
1: 네.
0: 예, 어떤 걸 주로 드시는지, 뭐 그런 음식 이야기, 아픈 이야기, 사는 이야기, 일 이야기. 그래서 그냥 우리 평범한 정말, 네,
1: 네.
0: 일상의 이야기를
1: 네.
0: 담았습니다.
1: 생업 현장에 있는 아까
0: 그쵸.
1: 그 이야기가 좋네요. 아무도 안 보이고, 별로 주인공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도 잘 보이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노동자들. 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17명의 노동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생업입니다. 땀 흘려서 얻은 그 근로소득, 노동의 그 대가. 이게 사실은 가장 정직한 것일 테지만, 이제 특히 요즘 시대는 이
0: 금융소득.
1: 주식과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투자로 얻은 금융소득을 더 부러워하고 더 욕망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SNS에 막 그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삼전 하이닉스
1: 네.
0: 없는 사람 모여 막 이런 거.
1: 그러니까 갑자기 낙오자가 되는. 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0: 너무
1: 아,
0: 서글퍼요.
1: 너무
0: 그런
1: 서글픕니다.
0: 풍경이. 예.
1: 진짜로.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왔는지 알수 없지만 이런 시대에 타인의 어떤 노동 현장을 정직한 노동 현장을 바라보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0: 네, 뭐 지금 주식 열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
1: 네.
0: 네, 사람들은 다 출근을 하거나 뭐 프리랜서면 또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거나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타인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그 직업을 갖게 됐고 거기서 어떤 희로애락을 느끼는지 그런 타인의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저는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가 들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일하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차분히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각각의 제가 인터뷰이들이 이제 그 직업을 어떻게 택하게 됐는지, 뭐 힘들 땐 어떻게, 어디에 도움을 좀 요청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마음을 다잡게 되고, 좀 흔들리지 좀 불안해서 많이 사람들이 좀 흔들리는 시대인데 네. 조금 더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일단 저부터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아 이게 맞지.
1: 맞아요.
0: 네, 이렇게 사는 거지.
1: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렇지.
0: 네, 이게 찐이지.
1: 찐이지. 아 그래서

0: 지금 이거 약간 처음에 여쭸어야 됐는데,
1: 네.
0: 아, 그렇다면 이 제목이
1: 네.
0: 그냥 정말 정직하게 노동
1: 네.
0: 혹은 밥벌이 이렇게도 갈수 있었을 텐데,
1: 예.
0: 왜 생업으로 잡으셨을까요?
1: 그렇죠. 근데 노동은 좀 추상 명사잖아요.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0: 예.
1: 노동하면 딱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일 이러면 그 제목 정할 때
0: 네.
1: 그 편집부의 젊은 편집자들이
0: 네.
1: 아, 너무 지친다. 먹고
0: 아.
1: 사는 일 벌써 지친다. 이래서 좀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생업 이랬을 때는 말이 좀 낯설고 뭔가 좀더 생동감 있고 한번 해보자. 네,
0: 네.
1: 이런
0: 의지도
1: 의지도
0: 담겨
1: 좀
0: 있고.
1: 생기고 너무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냥 두 글자로 옮기면 살생의 일업. 예, 삶과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물러설 곳 없는 딱 정직한 그것이다. 우리 삶을 좀 떠받치는 두 글자? 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아, 노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17분의 이야기 중에, 책의 일부의 소제목이 먹이는
1: 네.
0: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급식 노동자 김규희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분부터 좀 만나볼까 봐요.
1: 네, 김규인 님도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급식 노동자를 이제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학교에 보냈지만 그때 예전에 급식 학부모들이 뭐 가는 게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예.
1: 잘 위생적으로 되고 있는지
0: 네.
1: 그런
0: 관리
1: 거
0: 뭐 이런 차원에서.
1: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용기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큰 불을 본 적이 없고
0: 맞아요.
1: 그래서
0: 이래.
1: 아, 이 급식 현장이 되게 위험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되게 마음도 아프고 이랬는데 그래서 좀 힘든 것만 생각하고 갔는데 이 김규희 선생님이 학교에서 밥하는 일에 대해 세간의 인식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너무 긍지를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1,700명 인분을 예, 하시는 거죠. 예. 근데 힘들지만 나는 돈 벌려고 오지만 책임감으로 일해요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멋있었고 제가 어떤 책임감으로 일하세요? 그랬더니 아기들은 잘 먹여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0: 그만한 대답이 없는데 너무
1: 네, 그래서
0: 감동이네요.
1: 너무 감동스러워서 왜잘 먹여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밥 먹으러 학교 오는 애들 있다. 딱
0: 그거
1: 이러시는데
0: 진짜거든요.
1: 직장인들도 밥 먹으러 회사
0: 맞아요.
1: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도 너무 좋고 너무 씩씩하시고 예, 그래서 좀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이야기가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0: 그러네요. 이게 사실 그 급식 노동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보도도
1: 그쵸.
0: 여러 차례 된 걸로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노동 조건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김규희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몇 분께서 1,700여 분의 식사를 마련한다는 것은 일단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 맞아요.
0: 예. 그런데다가 보통 뭐 급식실 같은 게 지하실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1: 있어.
0: 환기 문제 이런 게안 되어서 또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1: 그쵸.
0: 아, 그런데도 현실이 확
1: 네.
0: 바뀌지 않아서 다들
1: 근무
0: 답답해하고,
1: 조건이,
0: 예.
1: 임금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그때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0: 네.
1: 내면서 이게 세상에 좀 알려졌죠. 그래서 저도 그때 갔다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아는 선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급식 노동자들 위험한 것 같아. 이랬더니 걱정 마, 노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가만히 있는데 바꿔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김규희 선생님도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학교에서 급식 노동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거기 있다 보면 뭐 선생님들이 일부 예뭐 시무식 때 떡국 끓여 달라거나 뭐 단합대회 하는데 수육 좀 삶아 달라
0: 아이고.
1: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냥 같은 엄마들이고 하니까 또뭐 야박한 것 같아서 거절도 못 하고 근데
0: 그건
1: 너무
0: 원래는 급식 노동자 일이
1: 아닌
0: 아니잖아요. 아이들
1: 거예요.
0: 급식만
1: 예.
0: 책임지는 건데.
1: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해주다 보면 이제 너무 지치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0: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1: 당연하게
0: 여기는 그게
1: 여기고요.
0: 문제인 거죠.
1: 네. 그래서 또 위계 관계가 또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

0: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부당한 관행인데 이것도 노조 활동을 하면서 좀, 아, 내가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되게 권리의식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사랑도 한없이 많으시고,
1: 그러네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아, 멋있습니다. 이 김규희 선생님의 어떤 직업 정신도 굉장히 그 투철해서 그 부분이 참 진짜 찡하게, 진하고 찡하게 정말 다가오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도 좋았어요. 김규희 선생님의 인터뷰 중에서 책에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밥하는 노동은 존중을 안 하는 게 모순이죠.
0: 네, 맞아요.
1: 네.
0: 먹는 건 좋아하면서 음식하는 노동은 왜 이렇게 천시하는지 항상 불만이다.
1: 그건 정말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되는 일 같아요.
0: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학교에서 일한다 이러면 교사를 주로 중심으로
1: 떠올리죠.
0: 생각하고 뭐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학교를 떠받치고 굴러가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학교에서 조는 아이들은 있어도 또 급식 안 먹는 아이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도 있고, 예,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1: 먹고 사는 일, 생업, 밥.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숭고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음악 한 곡을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러로의 생존법.

0: 한로로의 생존법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인터뷰집 생업을 출간한 은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이 가능합니다. 와, 역시 생업에 계시는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9414번 쓰시는 분께서 요즘 인식 바뀌지 않았습니까? 급식해주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고 1722번 쓰시는 분, 저는 타지로 파견 나와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이 일을 좋아서 선택했지만 혼자라는 건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하면서 그 어려움도 예,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누고
1: 네, 맞아요.
0: 연대하고 네. 네.
1: 어떤 일도 혼자 하면 행복해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2630번 쓰시는 분,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은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런 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책 선물 고지해드릴게요. 은유 작가님의 인터뷰집 생업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세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생업에 담긴 17명의 노동자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처음에는 4명 정도 인터뷰하려고 했다가 하다 보니 즐거워서 인터뷰 대상자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네. 써져 있어서 네. 글 쓰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어렵고도 힘들고 즐거운 일을 기록하는 일이 행복하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스며드는 일 그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작가님에게 더 큰 무게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1: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4명 아니면 길어봤자 6명이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수락을 해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시사인 독자 반응도 좋고 네. 좀 더 해보자 편집부에서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 나 절대 못해 이랬다가 또 해볼까? 왜냐하면 정말 저도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을 그동안 많이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
0: 맞아요.
1: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계속 솟아나오니까
0: 먹고 사는 일이 다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1: 거기서 거기가
0: 아닌 거죠.
1: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고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아 맞아 이렇게 일해야지 아 일한 산다는 건 이런 거지 라는 뭐라 그럴까 전 인터뷰하면 되게 인생 수업 받는 느낌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미 때문에 네. 계속 하게 됐어요. 네. 하다 보니 17명이 됐어요.
0: 아니 그럼 힘드신 순간은
1: 힘들
0: 없으셨어요?
1: 때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거 만나서 한 뭐 두세 시간 이야기하면 녹취 풀면은 이게 네. A4로 막 열몇 장이 나오거든요. 네. 200자 원고지 뭐 130매 이렇게 나오면 그거 30매로 줄여야 돼요.
0: 네.
1: 그러면 그 이야기 줄이느라고 막 되게 애써야 되고
0: 그렇죠.
1: 또 이제 힘든 일을 겪으신 뭐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이야기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는 것도 마음 아픈데 심지어 뭐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이야기를 빨리 알려서 더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0: 네.
1: 그리고 이야기 듣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겪으신 분들보다는 더 힘들진 않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0: 네.
1: 그분들이 자식이나 뭐 가족은 이미 잃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0: 맞아요.
1: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세상에 자신의 아픔을 어떤 보시하는 마음
0: 네.
1: 이렇게 내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달자로서
0: 네.
1: 내가 빨리 가서 해야 돼
0: 네.
1: 네, 이런 저도 책임감으로 김규희 선생님처럼
0: 네.
1: 네. 일하고 있습니다.
0: 너무 그 부분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벌써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려고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마 저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만 우문 현답을 해주셨어요.
1: 네.
0: 글쓰기만큼이나 또 인터뷰를 잘하기 위한 뭐

0: 방법 이런 것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1: 그쵸.
0: 또 그들의 내밀한 속 이야기를 네. 꺼내게 예. 예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신다거나 뭐 어떤 부분을 고려하신다는 네. 거나 있을까요?
1: 맞아요.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서 뭐 두 시간 동안 그런 속 얘기를 진솔하게 나눈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고 어떻게 네. 보면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0: 네네.
1: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번 생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0: 예.
1: 뭐 여쭤봐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김치찌개다 이러면 김치집에서 만났어요.
0: 오.
1: 그래서 같이 찌개를 먹으면서 뭐 네. 이야기하고
0: 예.
1: 뭐 또 뭐 사발면이다 이러면 사발면
0: 같이 두고
1: 사다 놓고 네.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음식이 어색함을 무장해제시키는
0: 맞아요.
1: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먹다 보면 선생님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야기 듣는 건 다 돈을 잘 벌어야
0: 맞아요.
1: 된다.
0: 성공해야 한다.
1: 늙어서 고생한다. 막 이런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삶의 모델이 잘 없거든요.
0: 그러네요.
1: 근데 이런 분들의 예.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서 아, 돈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치를 위해 사는 삶도 얼마나 재밌고
0: 네.
1: 즐겁고 네. 행복한지
0: 네.
1: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일하면서 부당한 처지에 놓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대처를 좀 제대로 못한 건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는데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게 원인이 잘 안 보이잖아요.
0: 네.
1: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자기를 탓하거든요.
0: 그래요.
1: 아, 그리고 이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하죠. 이건 네 문제야.
0: 네.
1: 아,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럼 이제 그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
0: 네.
1: 라고 생각될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0: 그런데 그렇죠.
1: 우리 주변의 전문가를 또 만나기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신 거죠. 윤지영
0: 네.
1: 변호사님이.
0: 그게 이제 직장 갑질 119.
1: 예.
0: 네.
1: 그래서 제가 학교 같은 데 강연 가도 아이들한테 예.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여기 의논해라.
0: 네.
1: 그러면 3일 내에 답변이 온다.
0: 네.
1: 오픈 채팅방이니까 접근도 쉽고.
0: 네. 네.
1: 그렇게 해서 무언가 네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저는 몸은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 직감이 왔을 때 도움 요청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뭐 시민 단체나
0: 네.
1: 예, 직장갑질 119 같은 데 해야 되고 노동자 개인이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개선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0: 공룡과의 싸움이고.
1: 네, 네. 그래서 모든 노동이 둘이 하면 안전한데 혼자 일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0: 네.
1: 그럴 때도 계속 목소리를 내서 둘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바꿔내야 돼요.
0: 네.
1: 그렇다면 문제를 누군가 계속 말을 해야 바뀌니까
0: 네, 네.
1: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아까 그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 말고도 혹시 그 현장에서 뭐 부상을 당하거나
1: 네.
0: 몸이 다치게 되었을 때 뭐
1: 네.
0: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공간도 있을까요?
1: 그 이제 개별적으로는 노조가 있고요. 그 배달 그 라이더 유니온 있거든요.
0: 네, 네.
1: 배달 노동자들 노조 단체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이기중 그 배달 노동자도 배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쓰러지시는 분들
0: 맞아요.
1: 많죠. 오토바이.
0: 네,
1: 저도
0: 네.
1: 한 달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병원을 막 다녔는데 뭐 수술비 200만 원 내야 된다. 뭐 막 얼마 든다.
0: 그렇죠. 개인이 이런, 부담해야
1: 돼. 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고 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아 맞아 나 노조원이었지
0: 네.
1: 이래서 이제 그 노조에 연락했더니 이제 녹색병원이라고 노동자를 위한 병원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0: 네.
1: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전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좋은 노조 예
0: 연대의
1: 찾아가서
0: 힘. 네.
1: 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조직의 힘을 좀 도움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예, 혼자는
0: 네.
1: 너무 약하다.
0: 맞습니다. 예 자. 작가님도 노동자로서 특히
1: 네.
0: 이제 뭐 취재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글을 생업으로 삼고 계시니까
1: 네.
0: 작가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저도 지필 노동자입니다.
0: 네. 생업 18번째 주인공으로서
1: 네.

0: 글로 먹고 사는 일에 징함과 찡함. 네. 작가님은 어떠신지.
1: 글로 먹고 사는 일이 이게 숙련공이 될 수 없는 일이라 너무 징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많이 하면 경력이 쌓이면 네. 좀 수월해져야 되는데 글이라는 것은 좀 계속 새로운 걸
0: 그런 것 같아요.
1: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경력이 많은 게 좀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뭐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하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혼자의 일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글 쓰는 맞아요. 일이 네. 누군가가 내 노동을 지켜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책 나오면 네. 애들이 엄마 언제 책 썼어?
0: 내가 그토록 수없이 주방에 앉아서 썼던 것은 무엇인가?
1: 소외된 노동을 한다라는 네. 것이 좀 아. 너무 서글프고 힘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작가들도 노동 조건이 좋진 않아서 네. 원고료나 이런 것이 이제 20년 넘게 제가 글 쓰는 일을 20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 원고료가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 노조가 얼마 전에 생기긴 했지만 이제 초기고 뭐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예. 일할 기회도 많지가 않고.
0: 그렇죠.
1: 이러니까 그냥 기회가 생기면 감사하게 일하고 또 너무 뭐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능력주의가 굉장히 작동하는 것이 또 이 분야거든요. 네. 문화예술 분야.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지위를 얻으면 그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또 대접해주고 네. 이러니까 그냥 생업으로 먹고 사는 일로 글쓰기 집필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처음

0: 많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쓰는 일, 예술가를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 이분법적 사고를 좀 저도 살펴보고 싶은데, 그냥 사람들에게 예술이라는 거는 뭐 가난한 것이지 원래. 귀한고 가치 있는 것은 알겠지만 뭐 예술을 한다는 건 가난한 것이고, 돈을 예술가가 따진다면 그건 참된 예술가를 할 수 없지. 이런 식의 인식과 태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모두의 그런 노동이, 그게 예술을 포함한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0: 저는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예술가들이 좀 가려져 있을 때, 네. SNS도 없고, 네. 어떤 결과물만 봤을 때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뭐 지필 노동도 뭔가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1: 그렇죠.
0: 또 글을 쓰기 위해선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1: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0: 네, 그리고 네. 글 쓰다 보면은 어깨 정말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네. 병원도 가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일하다가 몸이 아프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것 같거든요. 신체의 왜곡과 훼손이 일어납니다.
1: 네.
0: 지필 노동도.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술에 종사하는 업종이든 아니든 결과물만 보면은 그것을 지나치게 신비화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 과정, 예, 잘 보여지지 않는 과정을 좀 보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노동을 존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그냥 늘 뚝딱 나오니까 그 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네. 많이 다치는지는 또 좀 안 보이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는 게 저는 그것도 지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성의 힘.
1: 네, 네. 네. 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계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의 가장 개인적인 순간을 글로 쓰는 것이 나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그 글쓰기가 가진 힘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어요.
0: 네, 글쓰기가 이제 글쓰기도 뭐 창작 활동을 위한 글쓰기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자기 삶을 정리하는 수단으로서의 글쓰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 삶이 불만족스러워, 뭐 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스스로 내 얘기를 좀 들어보는 일이 저는 글쓰기인 것 같거든요.
1: 네.
0: 뭐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내가 한 편의 글로 완성을 해보면 거기에 기승전결도 있고 인과관계도 있고
1: 네.
0: 했을 때 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뭐가 힘든지,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 막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알아주는 작업이
1: 필요하다.
0: 글쓰기다.
1: 그게
0: 예.
1: 글쓰기다.
0: 예.
1: 네.
0: 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
1: 네.
0: 들어주는 거죠.
1: 그렇죠. 예. 자, 따끈따끈한 신간 생업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동안은 또 이 책 관련해서 행사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계획도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0: 계획이요?
1: 네. 네,
0: 생업을 많이 많이 읽어주시면 네, 생업을 읽고 또 각자의 일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런 자리가 생기면 또 가서 다른 분들의 사는 이야기도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생업의 저자 은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2119번 쓰시는 분,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 일이 생업을, 삶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우리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 기대되는 작품이네요 해주셨고요. 9790번 쓰시는 분, 요즘 주식으로 너무 쉽게 돈 버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씁쓸하지만 저희 부부는 애씀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글쓰기의 원천이자 스승, 먹고 사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평민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은유 작가님의 책 생업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림의 연주 바다와 나비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 오늘 보국 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황토현 들판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실까요? 굽이치는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백성의 힘으로 바꾸려 했던 그날의 결기는 이후의 3.1운동으로 또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로 면면이 이어져 왔어요. 비록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넋들이 있지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그 고귀한 정신만큼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전북의 들판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전국의 가슴으로 퍼져나간 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소리의 연주로 새야 새야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그 역사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의 명백한 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되거나 또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그날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죠. 그 정신이 오늘날의 제도나 또 삶 속에서 당당히 대접받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꿈꿨던 132년 전 농민군의 바람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이름 모를 무덤가에 피어난 들꽃 같은 그 민초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네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꺾이지 않았던 그 진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을 거예요. 동학농민혁명이 함께했던 김계남 장군을 담아 노래 한 곡 만나실 텐데요. 방수미의 노래, 박석주의 기타 연주로 개나마 개나마 전해드려요.

개나마 개나마 전해드렸어요. 방송위의 노래, 박석주의 기타 연주였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잘 통했나 봐요. 6642님께서도 이 곡 청해 주셨거든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동학 농민들의 피눈물 흐르는 외침이 들리는 듯하네요. 개나마 개나마라는 노래가 더 슬프게 들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꽤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2019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동학 농민혁명 하면 전봉준 장군 또 김계남 장군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 외에도 정말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이름 없는 수많은 농민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동학 농민혁명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동학 농민혁명 하면 저는 이제 그 드라마가 연관지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1178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자주 살펴보는 편인데 어제 한옥차집에서 벽수산장 이야기가

크게 돼서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나마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픈 역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쉼 그리고 한옥찻집에서 건축 역사학자 김은주의 경성백경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었죠. 서촌과 이완용의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참 그렇죠. 속상하죠. 친일파, 친일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의 재산을 막 불리면서 잘 살았다는 그 역사가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참 반복되지 않게 꼭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어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보내주시고 7208님께서도 참석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도 기운내서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활동 많이 하셨다면 오늘이 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실 텐데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주말 동안에 장거리 이동하고 왔더니 오늘 유난히 피곤한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302번 열어놓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스님은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이전에 엄마가 먼저 편안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엄마의 시선과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조선시대 이혼의 증표, 나비 이야기입니다. 나비아의 연주 만나실 텐데요. 봄 전해드립니다.

나비아의 연주로 봄 전해드렸어요.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동학농민혁명에 큰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김인설님께서 아,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보셨군요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저도 그 정말 그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아, 사실 잘 몰랐던 내용들 있잖아요 아, 농민들이 이렇게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컸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3198님께서 저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어제는 청정지역 장수 가서 상추 뜯고 두릅 따고 간짜장 먹고 쇼퍼 들려서 커피 마시고 초록길 따라 드라이브 했어요. 어머나 오, 자매들 만나서 채소 다듬으면서 수다 한 보따리 떨고 즐거운 시간 보내서인지 기분이 매우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 너무 잘 보내셨는데요. 자매들 만나면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하루가 또 금방 가는 근데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즐거운 또 커피 타임도 가지시고 아 그리고 아직도 두릅이 있어요? 오 지금이 좀 많이 좀 뻣뻣해진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아 두릅 또 건강 음식이잖아요. 또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해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전해드릴 텐데요. 은희지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팀 그리고 한옥찻집. 이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켜봐주는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아가 성숙해지는 때이니까 안타까워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지켜봐주는 것이 마치 부모 노릇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도 아플 거예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때 지켜봐주지 않고 간섭하면 아이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합니다. 부모는 따뜻하게 보살핀다고 하지만 아이는 자립하려는데

부모로 인해 방해받으니까 억압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부모는 버둥거리는 자식을 돌봐주느라 힘들고 아이는 부모의 억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며 따뜻하게 돌봐주느라 힘들었으니 이제는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부모도 편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릴 때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게 습관이 되어서 애가 컸는데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많은 부모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옛날에는 어릴 때 잘 보살펴주지 못한 대신에 사춘기 때 간섭하는 것은 없었어요. 지금 부모 세대만 해도 부모의 간섭 없이 사춘기를 잘 넘겼어요. 우리 부모가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라서 그 시기를 잘 넘겨준 게 아니고 자식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놔둔 거예요. 사춘기 때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립적으로 크니까 연애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학교도 자기가 알아서 가고 직장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서야 할 시기에 부모가 감싸버리니까 아이들이 몸

창조 예술 공간 더 유래 연주였어요. 유리 장미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범윤 스님의 엄마 수업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 막 그 키우면서 힘들었을 때 이 책 읽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의 지혜를 따뜻한 말솜씨로 들려주는 범윤 스님의 글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힘든 공부는 어쩌면 더 많이 챙겨주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손을 놓는 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정말 어렵죠.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얼른 달려가서 금방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스님의 말씀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고 지켜봐주는 인내야말로 성인이 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마주선 자녀를 위해서 이제는 부모의 마음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죠.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정말 마음껏 설계하고요. 때로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주는 여유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서로가 더 행복해지고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진정한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범윤 스님의 엄마 수업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인생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배 한 척을 비유한 곡입니다. 우리 모두 빛을 향해 나아가자는 인생의 항해를 그린 곡 만나보시죠. 풋낯의 노래와 연주로 항해 전해드려요.

풋나체 노래와 연주였어요. 항해 전해드렸습니다. 7416님께서 진영님 오랜만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틈틈이 질청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버이날 맞이 2박 3일 동안 엄마 집에 다녀왔습니다. 81살 되신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다는 카레, 곤드레밥 해드리고 김밥도 싸드렸어요. 어머나, 통 입맛이 없다고 하셨던 엄마가 맛나게 드셔서 흐뭇했답니다. 2004년에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나서 2007년에 찍은 엄마 사진을 봤는데요. 참 고우시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혼자 또 그렇게 지내오신 세월을 생각하면 자녀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 직접 이렇게 손수 해주셨다는 거, 이거 너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드리고 와서 정성이 조금 부족했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정미나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33살 엄마에게 듣고 올게요.

정미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33살 엄마에게 듣고 오셨어요.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자, 음악이 흐른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리딩톤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러블리 걸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계희 외 여러분의 연주로 그린 슬리브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나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이혼의 증표 나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다라는 것도 새로운데요.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4510님께서 얼마 전에 부안 마실 축제 갔었어요. 그런데 동학 132년이라는 132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여러 사람이 그린 그림들로 나무를 만든 조형물을 만나서 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도자로 만든 하얀 종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가 편경 화음처럼 아름다웠어요. 오늘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군요 하시면서 그 다녀오신 사진 보내주셨어요. 좀 밤에 이렇게 다녀오셨군요. 야간 경관까지 보실 수 있고 또 그 역사를 한눈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그 우리 역사를 보면요. 매 순간마다 잘 견뎌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만큼 사실 자주적이고 열정적인 민족이 또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저 우리 조상님들이 힘들게 일궈온 이 나라. 그래서 더 사랑스럽게 느끼게 되네요. 7740님께서 오랫동안 사용한 세탁기를 보내고 오늘 새 세탁기를 들여놓으셨대요. 무려 20여 년을 사용하셨답니다. 와 진짜 고장 안 나고 오래 사용하셨네요. 아니 그 사이에 고장이 한두 번쯤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쳐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세탁기 사니까

아내분께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하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지금 세탁기 10년 넘었거든요. 12년 됐거든요. 바꾸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좀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전제품 바꾸면 그 실질적으로 살림을 맡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게 그렇게 좋아요. 참 세탁기도 그렇고 청소기도 그렇고 여성을 집안일로부터 해방시켜준 정말 고마운 물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세탁기, 새 세탁기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새 거라서 더 이쁘고 더 멋있네요. 뭔가 이렇게 가전제품은 새 것을 들여놨을 때 그 기분 너무너무 좋죠. 이제 앞으로 아껴가면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전제품도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껴줘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이번에는 이경섭 작곡의 드라마 명성황후 OST 가운데 나 가거든 준비했는데요. 조수미의 노래로 전해드려요.

드라마 명성황후 OST 가운데 나 가거든 듣고 오셨어요. 조수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셨을까요? 고종 황제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보냈던 비밀 편지 있죠. 그 비밀 편지가 121년 만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대요. 그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체결 한 달 전, 그러니까 1905년 10월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인데요. 미국 워싱턴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냥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이 친서가 긴 세월, 121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서 실물로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대한국의 대황제가 삼가 묻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황실 문양이 새겨진 종이에 어세까지 찍어서 보낸 그 정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더라고요. 특히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편지를 품고 미국으로 달려갔던 선교사 헐버트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을 정말 자기 몸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낯선 호텔방에서 밤새 편지를 번역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백악관 복도에서 며칠을 서성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편지가 전달됐을 때는 이미 나라의 외교권을 뺏긴 직후였다고 합니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던 그의 헌신, 또 황제의 간절함이 조금만 더 일찍 세상에 닿았더라면 어땠을까? 역사가 조금은 바뀔 수도 있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비록 원본은 아직 먼 타국에 있지만 120년 넘게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뜨거운 진심만큼은 전해지는 것 같죠. 오늘은 그날의 아픔과 또 숭고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음악으로 위로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본조 아리랑 전해드리죠.

이춘희의 소리로 본조아리랑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비밀편지를 품에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헐버트 박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사랑이 정말 컸다고 하죠. 그리고 아리랑 악보를 직접 체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 그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네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 제 너머라는 곡인데요. 9135님 그리고 7208님께서 아리랑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으로 대신할까 해요. 곡에 넘어 희망찬 미래의 바람을 담은 아리랑 연곡입니다. 뮤직그룹 세움의 노래와 연주로 제 너머 듣고 올게요.

0: 뮤직그룹 세움의 노래와 연주로 제 넘어 전해드렸어요. 1716님께서 남자분이 노래도 참 구성지게도 잘합니다. 자꾸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고 6642님께서 아리랑 고개 너머에 그 희망을 그렸던 순수한 마음 백의 민족 그때 하얀 마음이 곱게 그려집니다. 멋의 시간 음악마루의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 아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옷자락 끝에 남겨진 이혼의 징표, 나비 이야기입니다. 이보게,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을 어찌하겠나. 여기 이 옷섭 조각을 받게나. 결국 이렇게 가위질 한 번에 남남이 되는 것입니까? 가위로 잘라낸 이 옷섭 모양이 꼭 나비 같다 하여 사람들 사이에선 그리 부른다지. 이 조각을 품에 잘 지니고 가게나. 그래야 나중에라도 자네가 새 삶을 찾을 때 누구도 흠을 잡지 못할 것이네. 아, 나비라. 꽃을 찾아 떠나는 나비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이별의 날개였군요. 미안하이.

검은 머리 팥뿌리의 정조만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엄격한 법도 아래 살았던 양반 층과는 달리 일반 평민들의 삶 속에는 현실적인 이유로 갈라서야 하는 일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대개는 남성이 이혼을 요청했는데 여성이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했죠. 다만 조선 사회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남성보다 훨씬 불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편이 아내 측 친족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아내의 부모나 조부모 등을 폭행하거나 죽인 경우입니다. 또 남편이 집을 버리고 장기간 생사불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3년 이상 소식이 없을 때입니다. 남편의 심한 폭행이 있었던 경우도 이혼의 사유가 됐었죠. 다만 기록을 보면 아내가 관청에 직접 호소해 이혼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드물었다고 봐야겠죠. 이때 평민들이 주고받았던 이혼의 증표가 바로 할급 휴서, 즉 옷소매나 옷서플 잘라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저고리 앞부분인 옷서플 가위로 잘라주면 그것이 오늘날의 이혼 합의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 잘린 천 조각의 이름입니다. 잘려나간 옷서패 모양이 마치 날개를 펼친 나비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슬픈 증표를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왜 굳이 문자로 된 서류 대신 옷을 잘라주었을까요? 당시 글을 알기 어려웠던 평민들에게는 복잡한 법 문서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물증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비 한 조각은 단순히 우리는 헤어졌다라는 선언을 넘어서 여성에게는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당시 여성들이 재혼할 때 이 옷섭 조각은 전 남편과 정당하게 합의하고 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중한 신분 보증서가 되어줬죠. 이 조각이 있어야만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부의 결별이라는 차가운 순간을 옷의 한 조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어쩐지 애틋하고도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프롬 코리아의 구음과 연주로 이별 후에 전해드렸어요. 2346님께서 나비, 옷섭, 아, 정말 애틋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귀한 이야기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희 작가님이 거의 역사를 훑다시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전해드립니다. 저도 아, 이 시대에 이혼이라는 게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있었군요. 한때는 서로의 온기가 닿았던 옷자락이었을 테죠. 그런데 한 번의 가위질로 그 온기는 끊어지고 손바닥만한 천 조각은 이별의 날개가 돼서 여인의 품에 남겨졌다. 아, 비단실로 촘촘히 엮은 놀이개가 사랑의 염원이라면 남편의 손으로 직접 잘라준 이 나비는요,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살아가라는, 잘 살아가라는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만 나를 잊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가서 새로운 꽃을 찾아 정착하라는 그 시절 평민들이 나눈 가장 투박하고도 현실적인 안부였겠죠? 인연을 맺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서로의 앞날을 막지 않고 잘 갈라서는 일이라는 것을 조선의 이름 없는 민초들은 이 작은 옷섭 조각 하나에 담아낸 게 아닐까 싶어요.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품 안의 나비 조각을 만지면서 그나마 다시 일어설 용기를 냈을 그 옛날 여인들의 마음을 또 그려보게 되네요.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옷자락 끝에 남겨진 이별의 징표, 조선 여인들의 아픈 날개, 나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나의 노래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산옥의 피처링 루트머지

나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김산옥의 피처링 루트머지의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유라의 해금 연주 준비했어요. 그리움을 그리며 끝곡으로 전해드리죠.

주말에 쾌청했던 하늘도 좋지만 요즘 같은 때는 좀 시원하게 비 한 줄기 내렸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전에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요, 오후가 되면서 전북을 비롯한 남부지방으로도 점차 번져나갈 텐데요.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먼지 묻은 길가며 또 야외에 세워둔 차 위에 노랗게 쌓인 꽃가루들 많잖아요. 좀 말끔하게 씻어주겠죠?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던 뿌연 먼지들까지 이번 비에 덩달아서 다 씻겨 내려가면 좋겠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훌쩍 올라서 날이 제법 더워진다고 하네요. 계절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전 오늘 내리는 비에 잠시 숨을 고르면서 마음속 여유로운 여백 한 점 채워보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지역의

0: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한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의 멋과 흥을 한 번에 느껴볼 수 있는 무대, 구미시림무용단의 제70회 정기공연 판공명지장이 5월 21일 저녁 7시 30분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국과 연희 그리고 전통춤의 흐름을 따라 열림, 청함, 위로, 삶, 액풀이, 질서, 대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판을 완성해가는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관객도 그 흐름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공명지장 이름 그대로 함께 울리고 함께 느끼는 무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소리와 몸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위에서 하나의 큰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국가무형유산 승무이수자 장유경, 진도 식김군 및 승무이수자 강은영, 처용무이수자 김일지까지 탄탄한 실력을 갖춘 출연진들이 무대를 더욱 꽉 채워줍니다. 소리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 판 공명지장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의 깊은 울림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명창 박정욱의 황해도 철무리굿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명작의 두 번째 무대인데요. 평안도 배뱅이굿 보유자인 박정욱 명창이 중심이 돼 황해도의 전통굿인 철무리굿을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평택은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인 만큼 이번 공연은 단순한 전통예술 공연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까지 함께 담아낸 무대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이 철무리굿이요. 예전 황해도 지역에서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며 열리던 굿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던 공동체 의식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이런 전통굿을 오늘의 무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 소리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깊이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무대부터 지금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까지 서로 다른 매력의 국악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판소리의 깊은 맛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선 명품 국악 컬렉션 박자희 판소리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전통의 숨결 시리즈로 마련된 공연인데요.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소리꾼 박자희가 무대에 올라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들을 자신만의 소리로 들려줍니다. 춘향가의 이별가부터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 흥보가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요. 고수 김태영과 함께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통의 리듬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하이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문극과 길놀이 같은 전통 연희부터 킬링비트, 풍류마치, 그리고 신작 하이펄스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박자희 판소리 무대와 사물놀이 느닷의 하이펄스, 같은 국악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두 공연과 함께 우리 음악의 다양한 얼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파투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최근에 내분비 내과 전문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혈당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에도 혈당이 오른다고 하고요.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도 혈당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2: 네.
1: 거꾸로 말하면은 혈당 변화에 따라서 감정 조절 능력도 달라진다는 거죠.
2: 그러니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가 먹고 싶고 배가 고픈 가짜 배고픔도 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1: 네. 그만큼 몸과 마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 자,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에 큰 행사를 치르고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2: 그렇습니다. 월요일 오후 여러분들 컨디션,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분들 혈당까지 안녕하신가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고래야의 왔단다 듣고 왔어요.
1: 네. 비가 지금 뭐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계신 지역에 지금 날씨가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또 비 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0: 네, 네. 모내기 한 곳도 많고 네. 요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았어요.
1: 네네.
0: 그래서 봄비를 기다리는 지역도 많았을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일단은.
1: 그렇습니다.
0: 예, 많이도 네. 말고 또 너무 모자라지도 말고
1: 네네네.
0: 적당히 지역이 원하는 것만큼 봄비가 내려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슬슬 중반으로 향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다 잘 보내셨을 것 같고
0: 네.
1: 실은 오늘 우리 아이들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0: 그래요?
1: 네.
0: 부모님 안 가셔도 돼요?
1: 그래서 부모님까지도 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죠.
1: 이때까지는 그런 거 없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실내에서만 있었거든요.
0: 네.
1: 올해부터는 실외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0: 반가운 소식이네요.
1: 근데 오늘 취소가 됐어요.
0: 비가 와가지고?
1: 네.
0: 근데 왜 웃어요? 왜 웃는 거야 대체?
1: 모르겠어. 너무 행복해.
0: 그래요.
1: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울상이 돼서 가긴 했는데 연기한다? 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나중에 이제 날 좋을 때 하면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가정의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0: 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았던 순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1: 그건 건 있지만
0: 지나놓고 보면은 그래도 그 순간들이 있어서 참 좋았다.
1: 맞아.
0: 이런 추억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뭐 지난주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1: 지난주에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참 좋았던 순간들 그런 이야기들, 소소한 일상들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가정의 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돌아보면서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
1: 네.
0: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1: 좋은 이야기들
0: 네 기억에 남는 순간들 문자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김치가 돌아왔네요.
0: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김치
1: 감사합니다.
0: 예,
1: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됩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3호 얼마요?
1: 얼마요?
0: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금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나?
1: 요즘에는 약간 또 내려오긴 했는데.
0: 와, 아무튼 뭔가 큰 울림이 있네요, 진짜.
1: 그러게요. 오, 게다가 짠돌이라고 하셨잖아요, 남편분이.
0: 아껴 쓰시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1: 순금이 석돈이면 대략 300에서 340만 원 정도.
0: 진짜로?
1: 예, 네, 요즘 시세로.
0: 그렇게?
1: 그렇다네요. 큰 돈 쓰셨는데?
0: 야, 와. 어쨌든 마음의 무게니까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 그렇죠.
0: 그래요, 참 훈훈합니다 진짜.
1: 네.
0: 7416님께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딸에게 클레이로 만든 걸로 받았었어요. 남편은 자기 건 캐릭터 잡아 잘 표현했는데 땡땡이가 내 머리카락 없는 걸 이보다 더
1: 웃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0: 산이라고 표현한다면 약간 민둥산 쪽.
1: 아, 그러지 마세요.
0: 인 거죠. 아무튼 땡땡이가 내 머리카락 없는 걸 이보다 더 잘 표현하기는 힘들었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렇게
1: 누구나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또 가겠죠.
0: 저는 지금도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에이. 지금 벌초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아, 벌초 작업. 네, 그래요.
0: 그렇습니다. 힘내십시오.
1: 만들 때 좀 편하긴 했겠다. 재료비가 좀 덜 가잖아요. 그죠?
0: 재료비가 좀 아껴질 수 있고.
1: 그래서 또 두상을 좀 많이 신경을 썼겠죠.
0: 그렇죠.
1: 네.
0: 아, 근데 요즘 또 심는 소위 말해 모내기.
1: 아, 예.
0: 그거 되게 또 발달돼 가지고.
1: 그래요?
0: 심는 것도 되게

0: 가격도 그래도 많이 좀 합리적으로 좀 되고.
1: 영국의 그 웨인 루니 네. 선수도 잘 심었잖아요.
0: 그러니까 네. 그렇더라고. 어,
1: 그렇죠.
0: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비용이 커가지고.
0: 그러니까 조금 요즘은 그러니까 네. 비용이 큰 건 맞는데 예. 예전만큼은 아니고 조금 어. 접근할 만한 정도.
1: 보편적으로 좀 내려오나 보네요.
0: 그런가
1: 가격이.
0: 봐요. 그런가 봐.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탈모가 진짜 현대인들의
0: 그치.
1: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의 고민이더라고요.
0: 스트레스지.
1: 네. 2948님 일상에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어도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아들과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저녁 노을 보고 온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별일 없음에 감사합니다.
0: 어머 야, 사진 봐. 야 기가 막히다. 좋은 저녁 보내셨네.
1: 그러게요.
0: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무탈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게 맞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다.
1: 소중함이죠.
0: 진짜로.
1: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0: 맞아 맞아.
1: 감사한 일상입니다.
0: 네.
1: 네.
0: 2630님께서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인데요. 날이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부네요. 아직 비는 안 옵니다. 그리고 좋았던 순간들은 시부모님 댁에 23년 된 베란다 빨래 건조대도 교체해드리고 시부모님 두 분 다 발이 편한 신발을 사가지고 제가 직접 신겨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아기처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쁘고 좋았습니다. 세상에
1: 너무 좋다 진짜.
0: 그 작은 거지만
1: 네.
0: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는
1: 그러니까.
0: 거잖아.
1: 우리가 막 선물을 큰 걸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그치. 있는데 그냥 건조대 하나랑 신발 직접 신겨드리는 그치, 그치. 그 마음 하나면 서로 마음을 통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0: 야,
1: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0: 빨래 건조대도 어쩜 그렇게 23년이나 사용하셨대.
1: 얼마나 자식들 키우느라고
0: 애끼고 애껴서.
1: 애껴 어.
0: 네? 잘하셨고요. 저희가요 김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아, 좋다.
0: 시부모님과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맛있게 드시고요. 못난이 김치예요. 네.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7315님께서 손주들이 많으니까 용돈이 많이 들어와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 손주들이 이제 용돈을 주시나 보다.
1: 아, 손주들이?
0: 많이 좀 장성했나 봐.
1: 아, 손주들이 그치? 이제 성인이구나.
0: 어어어.
1: 그래서 용돈을 드리는 거구나.
0: 이야. 축하드립니다.
1: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용돈 드릴 수 있을 때는 안 계셔가지고
0: 그래.
1: 네, 네.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네,
0: 네,
1: 항상 네. 받기만 했었고
0: 네,
1: 네. 하,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이 문자가.
0: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 네.
0: 6855님께서 어버이날 6학년 손녀와 2학년 손자가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꽃을 접어서
1: 네.
0: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편지도 받고 부둥켜 안고 그랬는데 울었어요.
1: 아유.
0: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1: 아유.
0: 아유 참
1: 너무 좋다.
0: 그치 너무 고맙고 예쁘고
1: 네.
0: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세상에.
1: 꽃 생화가 아니면 어때요?
0: 그거 또 이게 딱 전시해 두시면 좋지.
1: 예.
0: 집 한
1: 오히려
0: 편에.
1: 색종이 마음이 담긴 게 색종이 네.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아 너무 좋네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1: 여러분들
0: 네.
1: 가정의 달 보내고 나서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은 무엇인지 주고받았던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의 일상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5단에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아가 내 딸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내 딸이야. 아가가 웃느냐.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이 상태가 빙빙하다. 이 덕이 네 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너 또 어서 잘 오나.

옥자동이냐 옥자동 투유처 남산동 은하수진여서 이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숙행이 이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태극기 끝에는 진주시 옥보람에는 미라불수 주양주양 찰강잘강 또마함

0: 5단의 두 번째 달에 아가 내 딸이야 듣고 왔습니다.
1: 네, 가정의 달에 좋았던 순간들, 이야기들, 일상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네, 사과 사는 남자님께서 조카들 어린이날에 선물을 사서 지금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렸지만 조카들이 그러더라고요. 삼촌이 변우석보다 좋다.
1: 오호.
0: 라는 말에 야, 돈 쓰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1: 애들이 눈치가 있네.
0: 립 서비스를 잘하네.
1: 잘했어요.
0: 받은 만큼
1: 해야죠.
0: 좋은 거 사주셨나 보네.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1: 그러게요. 5730님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들 사연 들으니까 가정의 달이라 그런가 흐뭇한 소식이 많네요.
0: 그러게요.
1: 가족 모두 무탈하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하셨어요. 맞아.
0: 무탈한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1: 맞아요.
0: 네. 어린이날에 애들이랑 어디 마트에 갔거든요. 동네.
1: 네.
0: 마트에.
1: 네.
0: 근데 거기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봉지에다가 과자를 좀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그냥 공짜로
1: 에이?
0: 주셨어.
1: 어린이날이라고?
0: 한 명당 하나씩.
1: 오.
0: 한 네 봉지? 그러니까 과자 한 네 개 정도?

0: 아니 요 정도 돼.
1: 진짜 드문 일이다.
0: 오, 깜짝 놀랐어.
1: 그리고 쉽지 않아요.
0: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와 이거 뭐 너무 좋더라고.
1: 다음부터 이제 그 마트만 가야지 이제.
0: 그지. 네. 뭐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네. 어 되게 좋더라고 진짜.
1: 그럼요. 그럼요. 오, 좋네요.
0: 감사했습니다.
1: 3445님 7남매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부모님께 절하고 기뻤습니다.
0: 7남매를 키워내셨구나. 야, 세상에.
1: 7남매가 이제 쭉 서가지고 한 번에 절을 딱 할 때
0: 얼마나 뿌듯하실까.
1: 그 지나온 시간들과
0: 그래.
1: 그 감정이 얼마나 밀려오셨겠어요.
0: 감개무량하시겠다.
1: 그러게요.
0: 좋은 시간
1: 좋았겠네요.
0: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2009님께서 저는 일하면서 어르신들 시간 나는 대로 말동무 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시면서.
1: 아, 멋지시네요.
0: 아, 약간 보호사 약간 이쪽 일을 하시나요?
1: 그러게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뭐 우리라고 언제까지 젊어요?
0: 아, 그럼요.
1: 어느 순간에 우리도 다 이제
0: 그럼 그럼
1: 그런 순간들이 오고 또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올 텐데.
0: 복을 많이 지으시네 지금.
1: 예. 왜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 지금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0: 그치.
1: 게 좀 있어요.
0: 한치 앞도 모르고.
1: 맞아요. 근데 2009님은 참 멋지십니다.
0: 잘하고 계시네요.
1: 네.
0: 8492님께서 저희 가족은요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얀색 티에 청바지를 맞춰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부모님께서 청바지를 입고 어색해 하시는 그 모습이 네. 송구하지만 귀여웠었습니다.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작게 인화해서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하시면서 어 잘하셨네.
1: 그러게요.
0: 요거는 진짜 한 번쯤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저희도 몇 년 전이죠. 그때 뭐 아무튼 뭐 이래저래 해서 네. 그걸 찍게 됐는데 네. 찍기 너무 잘했다
1: 맞아요.
0: 싶더라고요 정말. 네.
1: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건 저 사진을 좋아하잖아요.
0: 네네.
1: 꼭 그렇게 이제 스튜디오 가서 찍어도 물론 좋고 근데 꼭 돈 안 들이셔도 된다.
0: 빌려주는 데가 있죠 공간을. 네.
1: 그냥 일상 공간에서 다 모였잖아요. 스탠드도 두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0: 그래도 되죠.
1: 난 네. 그런 자연스러운 게 더 좋더라. 네, 너무 막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 네. 어쨌든 가족 사진 너무 잘 남기셨습니다.
0: 진짜 잘하셨어요.
1: 떡 선물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7052님께서 작년에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올해는 형수님까지 같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아들 둘만 있다가 형수님 한 분이 더 있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1: 달라지죠.
0: 형수님 감사합니다.
1: 맞아요. 그러면서. 완전 달라져요.
0: 아, 그렇죠.
1: 네.
0: 식구가 하나 더 늘면
1: 맞아요.
0: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식구가 돼가지고 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죠.
1: 게다가 저는 이제 삼형제잖아요.
0: 네네네.
1: 집안에 엄마 말고는 여자가 없잖아요.
0: 없지.
1: 다 남탕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시집을 와서 이번에도 이제 칠순잔치 딱 해드리는데 네. 다르더라고.
0: 다르지.
1: 생각에 지향점이 달라. 그 센스들.
0: 그치.
1: 절대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던데.
0: 아마 7052님도 이제 또 다른 분을 만나서 결혼하시면 네. 또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겁니다.
1: 맞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문자들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는 양은별의 회심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양은별의 회심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0: 귀여운님께서 올해 조카가 어버이날에 모든 것을 해줬어요.
1: 오.

0: 한번 웃기만 해도 어른들이 그냥 얼마나 흐흐흐흐 하는지 이 아이를 가운데 놓고 한 시간 동안 정말 하하호호 했었습니다. 예. 애기인가 보네요, 정말.
1: 그런가 봐요. 오. 그럴 때는 그냥 뭐 할아버지 요 한마디만 가지고도 와!
0: 그럼 그럼. 깨르르 깨르르 하지.
1: 네, 맞아요.
0: 진짜. 예. 아, 6555님께서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가 어설픈 손으로 머리를 그 파마 까지 해주셨었는데 네. 이제는 제가 파마를 해드리고 저희 딸이 저에게 파마를 또 해주고 어허. 이렇게 3대가 파마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미용실 비용도 비싼데 컴플레인도 막 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1: 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0: 아 재밌다.
1: 아 진짜 이 사랑이 느껴지네요.
0: 아 참. 야 근데 이것도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1: 그러게요.
0: 오 대단하시네요 진짜.
1: 요즘에 염색도 다 하시고.
0: 그치 그치 염색.
1: 파마도 막 하시고 하시더라고.
0: 그래 그래. 재밌네 이거.
1: 4510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어른 모시고 외출해서 휠체어를 밀었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길이 약간 인도가 울퉁불퉁 경사져 있어가지고 자칫 휠체어가 차도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0: 아, 위험했네.
1: 가방을 길에 팽개치고 휠체어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0: 아이고.
1: 이동약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길은 평탄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입구에도 그 경사로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이거는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1: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0: 그럼 소위 말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
1: 네.
0: 조금 더 잡혀야죠 진짜. 그쵸. 맞는 말씀이시고요.
1: 소수라고 해서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안 되죠.
0: 맞아 맞아.
1: 우리도 그 소수로 들어갈 수 있고 누구라도 그 불편한 순간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0: 이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또 자리 잡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거 예를 들어 버스 같은 경우도 좀 몸 불편하신 분들 탈 수 있게 에어로 맞아. 이렇게 낮춰주더라고요.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이런 것도 생겼고.
0: 나 그거 좋은 것 같아. 네. 그리고 다 또 기다려주시고.
1: 맞아요.
0: 그런 의식이 확실히 우리가 올라온 것 같아요.
1: 점점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0: 맞아요. 오늘 알쓴실린 K에서 와 또 대길이 역할이 기다리고 있네요.
1: 아 예.
0: 준비돼 있습니까?
1: 언년이 또 불러야 되는데.
0: 네네. 지난주에 또 한번 했었으니까.
1: 예.
0: 뭔가 자리가 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봉영 씨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한 상태거든요.
1: 이걸 또 하게 될지 몰랐어요.
0: 아 기대가 됩니다.
1: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또
0: 아 근데 왜 약간 부담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예. 약간 조금 이상한 캐릭터로 풀어가는 게 아닐까.
1: 아 그런가.
0: 예. 그런 약간의 컴플레인 예. 컴플레인 예. 아닌 예. 컴플레인을 좀 걸어보고 싶네요.
1: 좀 뭐 연구를 제가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이제 잠깐 이렇게 짤 봤는데
0: 연구 단계니까 지금. 왜 끙끙 앓어 왜?
1: 아 이렇게 하시던데.
0: 아 그랬어?
1: 예, 예.
0: 내가 못 본 게 있는 거.
2: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뭐 이런 거.
0: 자 한번 가봅시다 한번. 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기대가 되네요.
3: 나면 파투가 달려간다.
4: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5: 커피 사고 싶다.
6: 똑딱이 퀴즈
7: 노래하고 싶다.
8: 노래하고 싶다.
9: 이것저것
10: 이놈 저놈
11: 묻지마
12: 따지지마
13: 우리 모두 파투한테 달려간다.
14: 파투의 상사디야.
15: 언제나 밥은 먹고 다니냐? 같이 국밥이나 한 그릇 먹을까?
16: 대기라 국밥?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그러던데 무리든 이 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췌장을 혹사시키는 식습관이래. 게다가 국밥은 나트륨 섭취량도 늘고 식사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좋을 게 없다고 하던데.
15: 아니야.
16: 어디 아파?
15: 나는 국밥 좋아.
16: 좋아?
15: 조상님들도 국밥을 좋아하셨다고.
16: 아유 그랬구나. 아, 뭐 하긴 그렇긴 하지. 아 그 탕반 국말이 장국밥 같은 이름으로도 불렸었고 한국인의 전통 상차림을 갱반이라고도 불렀는데 갱반은 국과 밥을 일컫는 말이었거든.
15: 나도 주워들었는데 승정원 일기

0: 해도 숙정대 기록에 국밥이 등장한다.
1: 그렇구나. 캐릭터가 좀 끙끙 앓으네. 알았어. 아무튼 너, 근데 추노꾼이 아는 게 되게 많네. 맞아. 영조 임금은 국밥을 싫어하셨다는 기록도 있더라. 그리고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국밥을 배 채우는데 제일이라고 한걸 보면 조선시대 땐 국밥이 서민들의 음식이었나 보더라고.
0: 뜨끈한 국밥 얼마나 좋아.
1: 아, 그랬구나.
0: 배도 부르고 든든하고 국밥 좋아.
1: 그랬어? 아유, 그렇게 좋아했어? 아유, 몰랐네. 국밥을 좋아했구나. 나도 국밥이 좋은데,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국물은 적게 먹는 게 좋겠지? 근데 아파? 왜 그래? 왜 자꾸
0: 그러니까 지금 나랑 국밥 먹으면 얼마나
1: 아,
0: 좋아!
1: 그래. 알았어.
0: 아!

0: 장사에게 국밥집에서 듣고 왔고요. 네. 아, 대길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대길이. 아, 근데 매력 있어. 아, 약간 그 끌모.
1: 이거 또 하라고?
0: 아, 해야지.
1: 계속 가는 거예요?
0: 사랑스럽잖아.
1: 아, 그런가요?
0: 좋아.
1: 너무 부끄러운데.
0: 아이, 광대가. 네. 아, 예. 그럼요.
1: 아니, 너무 못해가지고.
0: 아이. 못하긴. 아, 좋아. 매력 있어. 좋아, 좋아.
1: 아, 더 연구해봐야겠네요, 그러면.
0: 근데.
1: 아, 이게... 캐스팅이 바뀔 수도 있대.
0: 에이, 그만 되지. 일관성 있어.
1: 그것도 괜찮다.
0: 네. 이 국에 밥을 말아먹는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식 문화라고 하네요.
1: 네.
0: 국밥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장시와 객주가 발달하고 전국적으로 오일장이 열리면서 장터와 함께 국밥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고 하네요.
1: 국물만 좀 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5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서울 석촌호수 아틀리에에서 아리랑 코드 넘버 6라는 제목으로 렉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경기 소리꾼이죠. 양진수 씨와 오랜만에 라이브와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네, 아리랑 코드 넘버 6. 이거 궁금합니다.
0: 네.
1: 자,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얼마 전 알레르기 문자 받았을 때 이것 알레르기 있다는 분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탄수화물 대비 단백질이 3.3배 더 많은 저탄고단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영화배우 이나영 씨가 야식으로 이것을 즐겨 먹는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실제로 18종의 아미노산도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에도 좋고요. 숙면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물론 피해야겠죠. 하지만 없다면 나쁘지 않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번데기, 2번 토마토, 3번 참외. 자, 다 몸에 좋은 것들이지요.
1: 네.
0: 아무튼 이게 탄수화물 대비 단백질이 3.3배 더 많다고 하네요.
1: 네. 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0: 네.
1: 번데기, 토마토, 참외 중에 단백질이 많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보면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그죠?
0: 네.
1: 단백질.
0: 아,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1: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까 그게 떠오르던데.
0: 뭐?
1: 언연아. 어떤? 언연이 말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 이름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네네네.
1: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두 잔데 예. 그 발이
1: 아 공주. 저도 예.
0: 그게 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예, 났고요. 네. 네.
1: 아니면 이제 머리 네. 카락을 네. 헤어를 네. 이렇게 정돈하거나 아니면 펌을 주거나 할 때
0: 아 그 열 열 그거 네. 딱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1: 맞아요.
0: 고로 시작하는
1: 맞아요.
0: 그거
1: 고땡
0: 어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것도 있네요.
1: 봉영님 드세요? 아니요 저는
0: 안 먹어요?
1: 예
0: 왜요?
1: 안 먹어봤고요.
0: 아 진짜?
1: 예
0: 지금까지 한 번도
1: 먹어볼 기회는 있었는데 굳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 네. 네. 그럼 이 맛을 몰라요?
1: 예상은 가능합니다.
0: 아 진짜로 한 번도 안 먹었어?
1: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아예 안 먹어봤진 않았을 텐데 기억이 없어요 먹었던
0: 그래. 거 그래 네.
1: 상호 씨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저는 그러니까요. 그도 있으면 잘 먹고 네. 여기다가 이제 고추 좀 썰어놓고 뚝배기에다가 해가지고 자글자글하게 해가지고 네. 먹으면 맛있지
1: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다음 회식 때는 이거 먹으러 갈까?
1: 저 쫄쫄 굶으라고? 아마 근데 못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실 아,
0: 그럴
1: 거예요.
0: 수 있죠.
1: 네, 뭐 굳이 찾지 않는 분들.
0: 모양이 조금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1번 번데기였대요. 번데기. 네. 번데기가 세상에.
1: 번데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0: 저탄 고단 예. 식품이라고 하네요.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피하는 게 좋고. 괜찮으시다면 섭취하시는 게 또 좋다.
1: 네.
0: 말씀을 드려봅니다.
1: 5730님도 영양 간식이 좋아하셨고 5177님 고단백질 최고입니다. 번데기 하셨고
0: 네.
1: 2059님께서는 아 장혁님이 요즘 핫하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깜짝 놀랐습니다.
0: 광고도 찍으시고.
1: 네. 그 마켓. 너무 웃기던데.
0: 진짜 웃기더라.
1: 장항준 감독과 함께 나와가지고 아유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네.
1: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떡 선물은 2059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치 선물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하루 중 이 순간 이때 우리 몸은 가장 큰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 순간에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위험이 정점에 달하는 시간대라고 최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심장마비부터 뇌졸중 등 모두 심혈관 부하 증가 현상인데 하루 중 우리 몸이 가장 큰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 순간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이 순간은 언제일까요?
0: 1번 장 보는 순간 2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3번 식사하는 순간
1: 오
0: 이 순간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요?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혈관

0: 모든 것이 다 장혁 씨로 모이네요.
1: 그래 그래.
0: 자, 장 보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식사하는 순간. 하품을 하나?
2: 네?
0: 이때가 하품을 하나?
2: 그렇지 않나요?
0: 아 그래?
2: 안 하세요?
0: 반대 아닌가? 반대?
2: 어 반대?
0: 응.
2: 어떻게요?
0: 이건 기지개를 하는 순간 아닌가?
2: 아 뭐 그것도 있죠. 기지개 하면서 이제 하품 나오는 거죠.
0: 아 그래. 아무튼.
2: 자. 하품 잘 안 하시나 봐요.
0: 아니 나는 네. 오히려.
2: 네.
0: 아니 이거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에이. 그렇게 되는데 자, 장 보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식사하는 순간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러면 사장님은 이 순간에 가장 먼저 뭘 하세요? 기지개.
0: 기지개죠, 기지개.
2: 기지개.
0: 이렇게.
2: 그리고 바로 활동을 하십니까?
0: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뭐 하죠.
2: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0: 왜요?
2: 갑자기 이러면.
0: 아 그래?
2: 예. 네.
0: 사실 좀 누워 있어. 좀.
2: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죠. 누워 가지고 이제. 누워 있다. 정말 누워 있다. 누워 있다고 하면은
0: 정답 발표할 순간이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은 정답 발표할 순간이잖아.
2: 지금 그치? 이 순간이 정답 발표할 순간인가?
0: 그렇습니다.
2: 누워 있대요.
0: 네네.
2: 장 보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식사하는 순간.
0: 네네. 야,
2: 하나밖에 없네요.
0: 그렇습니다.
2: 네.
0: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네. 한 것 같은데요.
2: 네.
0: 자, 정답은요. 2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때 조금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네요.
2: 네.
0: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급증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심박수와 혈압이 빠르게 상승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조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좋다고 합니다.
2: 벌떡 일어나는 거 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0: 네, 그렇습니다.
2: 자, 이렇게 건강 정보도 챙겨드렸고요.
0: 네.
2: 김치의 주인공은?
0: 김치. 자, 김치 선물은 99991999 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번호가 좋네요.
0: 네. 네. 자, 이제 1부 끝곡 띄워드릴게요. 이춘희의 강원도 아리랑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이따 봬요.

0: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악들이 많은데 이리 농악이라고 하면은 전북 익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농악이지?
1: 그렇지. 1985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호남 우도 농악의 한 갈래지. 상쇄에 부포놀이가 다양하고 장구가락과 춤, 소고춤과 진풀이가 일품인 농악으로 유명하잖아.
0: 맞아 맞아. 바로 그 이리 농악이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네.
1: 오, 농악을 상설 공연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0: 그치 그치. 지난주 수요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익산 솜니 소극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흥겨운 이리 농악을 관람할 수 있대요.
1: 공연 후에는 상모 돌리기 체험과 농악에 관한 질문도 받으면서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준비된다는데 우리 농악도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으면 좋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11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조갑용 외 여러분의 연주로 호남 우도 농악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모내기가 한창인 요즘에 농악 상설 공연 이 시기적으로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익산이 예전에는 지명이 1위였죠.
1: 네,
0: 그래서 1위 농악으로 불렸습니다. 1위 농악 하면은 이제 다양한 연희 요소가 담겨 있는 또 역동적인 매력으로도 유명하거든요. 10월까지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익산 솜니 소극장에서 아까 무료로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맞아요. 상설 공연으로.
0: 네. 상설 공연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매회 다른 주제로 1위 농악의 흐름과 의미를 단계적으로 또 풀어내고 또 전승자의 해석과 시대적 변화도 함께 담아서 전통예술의 현대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0: 많은 분들이 농악이랑 사물놀이랑 약간 혼동하시기도 하거든요.
1: 그럴 수 있어요.
0: 네. 네. 농악은 그러니까 사물놀이는 무대에 적합화시킨
1: 네.
0: 새로운 어떤 공연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당시의 창작 공연이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0: 그래서 무대 위에 4명의 이제 연주자들이 앉아가지고 네. 연주를 하는
1: 그렇죠.
0: 그 모습인 거고 농악은 일상이에요. 일상.
1: 그렇죠.
0: 일상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누군가 막 두드리고 그러면 같이 막 어우러지고 그래서 관람객, 그러니까 관객과 공연자가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여기도 1위 농악 보러 가시면 그냥 뭘 볼거리가 있을까 이렇게 구경하러 간다라기보다는 나도 참여자로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찾아와 주신

0: 신, 우리 양진수 씨 지금 만나러 가볼게요.
1: 동구리 동동 구리 동동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0: 줄을 서시오.
2: 오픈런 초대석.
0: 이분이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2: 네.
0: 미녀를 그만둘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2: 너무 충격적이죠. 하지만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만두기에는 미녀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서 새롭게 각오하고 아리랑으로 렉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 소리꾼 양진수 씨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오프닝부터 고민이 네. 많았다. 미녀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3: 네.
0: 요거를 지금 오프닝부터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3: 네네.
2: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3: 네. 아, 그래요?
0: 예. 네. 무슨 일이 있으셨었나 보네요.
3: 예, 이제 뭐 일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환경 상황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0: 네.
3: 이제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성구락부라는 그 밴드가
2: 밴드 있죠.
3: 네, 이제 그게 올해 초에 이제 그만합시다 해서 아. 이제 그게 정리가 또 되고
2: 네.
3: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이제 결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 결혼
0: 네. 예. 언제 하세요?
3: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0: 그러면
3: 있습니다.
0: 그러면 아직 시간이
3: 아직
0: 1년
3: 좀 있죠.
0: 넘게 네. 남아 있네요.
3: 그렇죠.
2: 자, 어쨌든. 예술가한테 결혼이라는 현실에
3: 네네,
2: 어떤
3: 맞아요.
2: 큰 산을 만나게 되면
3: 진짜 크더라고요.
2: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0: 일단은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7942님께서 꺄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드리고요.
3: 네,
0: 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3: 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2: 네. 뭐
3: 아내나 이제 아내가 될 사람 혹은 이제 자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2: 책임감이
3: 네. 이게 딱 진짜 마음을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좋아하는 것들을 해오면서 살았지만
2: 네.
3: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을 텐데 당장 제 주변만 봐도 부모님이나 저희 누나도 하기 싫은 것들을 일을 하면서 어허. 돈을 벌어서
2: 네.
3: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돈을 쓰는데 난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만 해오지 않았나 너무 철이 없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막 폭풍처럼 지나갔던 것 같아요.
2: 네.
3: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이 같이 국악을 하고 있는데
0: 아, 그러세요?
3: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불안치 않게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0: 아, 네.
3: 에, 그런 네.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럼 네. 나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 해야 하지 않을까?
2: 아유.
3: 이제 이런 막 생각들이 겹쳤던 거죠. 또 게다가 1, 2월은 공연이 거의 없는 시기여서
2: 그쵸.
3: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2: 하, 너무나도 공감되는 사실.
0: 안정적인 미래를 네. 위해서.
3: 맞죠.
0: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가족이란 어떤 그걸 만들기 위해서
3: 네.
0: 하다 보니 실제로도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대출을 좀 알아보러
3: 그렇죠.
0: 갔더니
3: 네네.
0: 은행에서
3: 네.
0: 예술인은 직업이 아니다.
3: 그러니까 직업이 뭐세요? 해서 아, 저 이렇게 이제 예술합니다. 아, 그러면 어디 소속이 돼서 그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0: 관단체.
3: 네, 관단체에서 아,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직이시란 말씀이시네요. 해서 그렇군요.
0: 대출이 안 되던가요?
3: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증빙해야 될 게 많고
2: 네.
3: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죠. 물론 이제 예술인을 위해서 또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알아보니까 또 많더라고요.
2: 네.
3: 그 당시에는 저도 잘 모르고 뭐 결혼을 해봤더라면 제가 이땐 이거 하면 되지 않는데 처음이라 저도
2: 그렇죠. 네. 네.
0: 그리고 또 공연이 없을 때는 다른 일을 또 하셨네요. 보니까
3: 그쵸. 이제 그 전에는 공연이 없을 때는 이 쉬는 시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알바나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0: 네네.
3: 근데 이제 공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0: 네네네.
3: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조금 내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쿠팡
0: 쿠땡
3: 쿠땡

0: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알바를 계속 지금도 하고
1: 배송?
0: 있습니다.
2: 예, 일용직으로 해야 나중에 이제 공연이 들어오면 잠깐 또 거기 쉬고
0: 오늘은
2: 공연으로
0: 못 가게
2: 가고.
0: 되겠다. 네.
2: 그래요. 진짜 사실 뭐,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0: 네.
2: 모든 그 예술 계통의 아마 프리랜서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1: 많이 계세요.
2: 맞아요.
1: 그리고 배달 쪽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딱 정기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일을 할수 있는 그 잡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0: 맞죠.
1: 많이 계시고. 네.
2: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나는 불려지는 것보다 내가 직접 딛고 설 거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0: 네, 맞아요.
2: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0: 그래서 이제 막 수많은 꿈들이 스쳐 지나가는 한 몇 달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0: 근데 이제 뭐 그만 뭐 두겠노라 해서 이제 그 저 스승님이 이희문 선생님이신데 그 이희문 선생님한테도 한번 고민 상담을 했었고 또 선생님을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 회사에 또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항공무용을 하셨었어요.
2: 아하.
0: 그래서 그분께도 막 해보고 아니면 선배들한테도 막 상담도 해보고 수많은 꿈들이 왔다 갔다 했네요. 네네, 그 시기에. 네.
1: 그러다가 다시 해봐야겠다. 마음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까?
0: 이제 얼마 전에 희문 쌤과 이제 같이 공연을 또 하게 됐어요.
2: 네네.
0: 이제 공연을 할 때 수많은 또 선배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희문 쌤께서 순서가 잘못됐다.
2: 순서가?
0: 네, 고민의 순서가.
2: 네.
0: 일단은 너가 그래 그 남자로서의 그 책임감은 참 보기 좋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사람이라면. 근데 다만 그 책임감 때문에 그게 지금 순서를 가리지 못하고 그만둘 거부터 전제를 하고 하는데 너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너는 민요를 정말 좋아하고 또 그 분야에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한 번도 꽃 피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만두고 안정적인 거를 찾아가야지 를 생각을 했는데 안정적인 건 곧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겠지 하지만 너가 이직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적은 돈이 들어오면 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버틸 거야? 그리고 너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그래서 한 번 더 너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너가 뭐를 할 때 가장 너다운지 고민을 해보고 도전이라도 해보고 그래라.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이제 저도 한 몇 주간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1: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일을 또 할 건 하고,
0: 네.
1: 네. 그리고 또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을 지금 하시는
0: 그 과정이죠.
1: 투트랙으로 지금 이제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데
0: 네.
1: 이번에 그래서 어디서 지금 공연을 올리시는 거죠?
0: 석촌 호수 쪽에 아뜰리에라는 공간이 있어요.
1: 네네네네.
0: 이제 그 석촌 그 아뜰리에서 공연을 올리는데.
1: 네.
0: 렉처 콘서트라고 해서 강의와 공연이 합쳐진 형태로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1: 왜 그 렉처 컨셉으로 공연을 올리시게 된 거예요?
0: 그건 희문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대학 때나 누가 시키지 않고 했었던 게 뭐지? 재밌어서 했던 게 제가 민요책을 항상 들고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녔었어요.
1: 아 실제로?
0: 네네네. 뭐 예를 들어 처음에 계기는 군대였었는데 그러니까 연평도 남봉과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제가 연평부대 그 해병대 연평부대에 있었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요가 그냥 픽션이 아니라 다 실제 지명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대학 때 이제 경복궁도 가보고 뭐 민요에 나오는 신고산 이런 데는 못 갔지만 북한이나 그런 데들을 찾아다녔던 것과
1: 재밌다.
0: 민요를 바탕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풀어줄 때 이 노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 때 제가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1: 그래요?
0: 나서 그러면 희문 선생님은 퍼포먼스적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왔었지만 수많은 친구들은 뭐 각자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데 나는 강의를 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1: 나답고.
0: 행복하고 나다운 일이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1: 그래요?
0: 네네.
1: 재밌겠다.
0: 많이 와주세요.
1: 진짜 이 예술가가 플레이어로서도 있지만은 그걸 몇십 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진짜 재미 있을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그러면 사실 라이브 순서가 있잖아요.

0: 있잖아요. 네네. 짧게라도 그걸 렉처 버전으로도 이게 됩니까?
1: 아, 그렇죠.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그 렉처 콘서트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인 그렇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1: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뭐 불러드릴 그런 노래들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고 부르게 될 것 같아서
0: 네네.
1: 네, 라디오 들으시다 재밌으시면 예약을 꼭 해주시면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진짜 진수 씨 지금 설명이 네. 너무 좋아요.
1: 아 정말요.
2: 이게 강의를 하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톤과 아이고. 목소리와 정보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0: 그렇죠.
2: 여기다 이제 소리까지 쫙 간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유산가를 선택해 주셨어요.
1: 네네.
0: 이게 이 유산가를 선택하시는 게 택배 분류 일하실 때 네네. 노동요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1: 그러니까 막 이게 힘이 막 탁 나고 막 그런 노래는 아닌데 네네. 쿠팡에 이제 일을
0: 쿠땡
1: 아 그러게요 제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네. 오랜만이라
0: 네네.
2: 자회사라 그래요
1: 쿠땡 네. 네. 네. 쿠땡에
2: 우리 회사요 뭐라 네. 그러지 마요
1: 쿠땡에 갔을 때 네. 네. 너무 깜짝 놀란 게 휴대폰을 뺐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휴대폰을
2: 집중해서 일하라고
1: 네.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걷어가면
2: 예.
1: 이제 밥 먹는 시간 딱 한 시간 빼고는 휴대폰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이게 현대 문물의 모든 걸 다 경험을 하다가 너무 심심해지는 거예요.
2: 아하.
1: 근데 거기에 뭐 노래라도 좀 틀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구나. 노래도 없이 그냥 사람들 발소리 아니면 막 삑 그 바코드 소리 아, 아니면 예. 착착 찌는 그 소리밖에 없어요.
2: 아,
1: 그러니까 이제 막 하다가 뭐 옛날 생각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갑자기 무슨 이 박스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막 별의별 그 심심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 노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릎을 탁 쳤었어요. 아 민요를 이래서 불렀겠구나. 그러니까 뭐 노동요는 뭐 예를 들어 논매는 소리 뭐 아니면은 이렇게 뱃노래 이런 것들은 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도 불렀겠지만
2: 네.
1: 그냥 혼자서 밤에다가 뭐 지금이야 뭐 에어팟도 있고 뭐 다 노래 틀어놓지만
2: 네.
1: 그때 노래가 없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자기가 혼자서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노래를 불렀을 수 있겠다.
2: 그렇지.
1: 그때부터는 그냥 흥얼흥얼 제가 민요를 하니까
2: 예.
1: 민요를 막 부르다가 유산가라는 게 12작가 중에 백미라고 책에서 많이 쓰여요.
2: 네.
1: 왜 백미지? 왜 그 이게 가장 최고라고 뽑지? 하면서 그걸 계속 훑다가 가사가 너무 절묘하게 잘 쓰여져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사에 잘 맞게 음도 짜여져 있고 아, 이 사람도 정말 심심했나 보다. 정말 이 하나의 순간을 이렇게 마치 스마트폰 사진 확대하듯이 너무나 입체적으로 그려놨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갑자기 이제 막 택배에 띡띡 찍다가 갑자기 소름이 막 끼쳐서
2: 와 민요의 본질을 찾았어요.
1: 그냥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2: 네.
1: 그 박스 테이프 그 찢어가지고
2: 예.
1: 유산가 해가지고 그거를 까먹을까봐 메모를 네. 써놨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가가 제비 부분이 있고 이 물 칭함 이 두 부분이 소름이 끼쳤었는데
2: 네.
1: 뭘 듣고 싶으신가요? 제비는
2: 오호.
1: 제비는 하늘을 이렇게 나는 말 그대로 제비가 물을 찬다라고 하잖아요.
2: 네.
1: 이렇게 물을 이게 물 위에서 탁 하다가 수직으로 팍 올라가는 걸 물 찬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런 대목이 있고
2: 네.
1: 칭암절벽상 이 부분은 그 이골물이 소르르 저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골 이 부분이 유산가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2: 예.
1: 그 원본의 그 물이 막 흩어지는 그런 것들 둘 중에 하나밖에 시간 때문에
2: 네.
1: 하나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 어, 그러면 물 차고 위로 올라갈까요?
1: 제비로 한번 네,
2: 제비로 네.
1: 제비로
0: 그럼 네. 좋아요
2: 제비로
0: 네. 네.
2: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1: 아 이동할까요?
0: 네. 아 그러면은 자리해 주십시오. 이 렉처 콘서트도 이런 식으로 갈 것
2: 그렇죠,
0: 같아요.
2: 그런 거죠.
0: 재밌다.
2: 그리고
0: 근데 진짜 이 세상에 버릴 만한 경험은 없는 거야.
2: 맞아요.
0: 예, 네. 진짜 다양한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2: 오히려 민요 노동요의 근본을 찾으셨어요.
0: 에이.
2: 지금 자 양진수가 노동요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1: 네.
2: 네.

0: 问他네
1: 잘한다
2: 왠지모르겠는데뭔가이소리가더깊이감이생겼다그래약간그냥저한테는그런느낌인것같고네그러니까기술적이아니라마음에서이렇게부르는것같은느낌입니다
0: 아이고
2: 지금문자들이많이왔는데요
0: 아정말
2: 7942님께서아예술인이무직이라유유유너무속상합니다이러니누가배고픈예술을계속할수있을까요귀에착착감기는그설명덕분에소리를이해하기쉽게만드네요이렇게남겨주셨고요 3272님도유명하고화려해보이는데또우리진수씨에게는그런어려움이 있으셨네요이렇게또공감문자남겨주셨습니다
3: 물류센터일이쉽지않다고그러던데 네.
2: 그쵸예
3: 한번갔다오면막몸이많이아프다고
0: 처음에딱하고
3: 네
0: 아못하겠다라는생각이딱들다가
3: 네
0: 근데이게참그런데제여자친구가정말표현을잘안하는친구예요
3: 네
0: 근데그냥뭐힘들다고하면그랬어가아니라힘들어그러면안힘들게그냥상황을만들고
3: 아
0: 뭐지금까지이렇게사귀면서도사랑이라는이런말들도굉장히드물게그래서저희가우리는여자남자가바뀌었다저는매일매일
2: 표현하세요
0: 이친구는정말자기가그게느껴질때하는데
3: 네
0: 제가그친구는서울에살아요
3: 네
0: 근데쿠팡은인천에있는데
2: 쿠땡
0: 정말죄송합니다
3: 애사심이있어서그래요
0: 쿠땡이쿠땡이
3: 네
0: 인천에있는데도그집에서있다가저퇴근할때이렇게태우러와서저를집에태우고다시서울에가고그러니까그렇게믿어주고약간생각을해주는친구가이제있으니까
3: 네
0: 어느순간부터점점점점그냥참고하게되더라고요근데참고하다보니까참신기한게사람이몸이적응을하나봐요
3: 정이되죠
0: 이게한일주일때가가장힘들었고
3: 네
0: 2주차3주차가이제되니까그게또맞춰서이제눈도그시간에딱떠지고 그런게있더라고요네
3: 평소원래그렇게좀책임감이강한스타일이세요
0: 제가하는거에있어서는강했는데
3: 네
0: 되게저는이기적이라고저는생각을했어요내가싫은건싫고
3: 네
0: 그냥이제그랬는데이게사람이이제생기게되더라고요
3: 어허
0: 책임감이나는나힘든거별로싫어이랬던사람인데하게되더라고요네네
3: 그러니까저는오늘지금진수씨의설명을막이렇게들으면서이렇게생각도깊고말도잘하고설명도잘하는사람이입을꼭닫고 물류창고에서반복된 어떤동작만하고있다라는건사실굉장히큰손해죠문화계에서도그렇고근데그렇다고해서갑자기막행사에서많이불리는
0: 네
3: 막그런공연만들어가지고
0: 네
3: 돈될수있는공연만들어이렇게말하는것도폭력이고그죠근데이제드디어

0: 양진수 씨가 그럼 이 길로 한번 가보자 하고 길을 네. 잡은 게 바로 이번 렉처 콘서트인 네. 거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리랑 코드 넘버 6. 아 네네. 이 제목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1: 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네. 결국엔 민요의 그냥 제가 생각하는 민요는 후에 다 기록이 된 것들이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생겨났던 그렇죠. 것들을 그냥 기록한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이 가사 속에서는 누가 이거를 막 전승해라 했던 것도 아니고
0: 아니죠.
1: 사람들의 뭔가 네. 공감되는 이야기 혹은 역사적인 맞아요. 뭔가가 있겠다
0: 그쵸.
1: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최고봉이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자, 가장 첫 번째는 한강이 아리수여서 왜 이게 아리수지? 보니까 고구려 말로 한강이 아리수라고 하더라고요.
0: 어허.
1: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연관들이 있구나 해서 이제 막 아리랑을 찾다 보니까 가사 중에 아리랑 뭐 아리랑 고개 넘어 아라수를 건너 아리랑 아라세계 찾아간다 이런 가사도 있고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리랑을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기록들을 살펴보자.
2: 네.
1: 해서 첫 번째로 찾았던 기록은 체보됐던 아리랑이었어요. 호머 헐버트라는 이제 한글 학자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최초의 영어 선생님이라고 예, 하는데
0: 예.
1: 이분의 제자 중 유명한 두 명이 주시경이라고 한글 학자
0: 네.
1: 그 다음에 이완용 네.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분이 가장 먼저 1896년에 한국에 이제 와서 있다 보니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빨래하는 아낙들도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 하고 자기 누이한테 체보를 했던 게 그 아리랑이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나중에 이 호머 헐버트가 한참 뒤에 이야기하기를 이 노래는 다른 노래들은 다 반찬이고
0: 네.
1: 한국인에게 이 노래는 주식 쌀밥과
0: 어허.
1: 같은 거다.
0: 어허.
1: 한국인의 쌀은 아리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또 있었고 또 뒤에 설명드리겠죠. 이게 1896년이었는데
0: 네.
1: 또 1916년에는 세계 1차 대전을 할 때였죠.
0: 예.
1: 이제 나라가 패망하고 구한말에 이제 살기 위해서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이 러시아군에 징집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러시아랑 독일이랑 동러 전쟁을 할 때 잡혀가요. 독일군한테.
0: 네.
1: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그게 어디까지 하면 프로이센까지 가서
0: 네.
1: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에 있던 언어학자가
0: 네.
1: 그거를 녹음해놓은 게 1916년부터 1917, 18년까지 녹음을 했던 게 한 70곡 정도가 있어요. 춘향가도 있고
0: 예.
1: 수심가도 있고
0: 오호.
1: 아리랑도 있고 막
0: 네.
1: 민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음반이 1916년 그 김그레고리 안스테판 이런 분들이 부르셨던 아리랑이 있어서
0: 네.
1: 이게 1916년 896 그 다음에 1916
0: 어? 다 6자가 들어가네요?
1: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라고 하죠.
0: 네.
1: 그게 1926년에
0: 네.
1: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나왔던 OST거든요.
0: 어허.
1: 나운규 씨의 아리랑.
0: 예.
1: 1926년.
0: 다 6이 들어가네요.
1: 예.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방탄 또 2026년.
0: 6년이고.
1: 그래서 이 6을 좀 키워드로 해서
0: 어허.
1: 이 그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겠다.
0: 어허.
1: 그래서 코드 넘버 6로 그 키워드를 잡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2: 재밌다.
0: 아, 원래 이제 보통은 기획할 때 네. 타이틀 먼저 정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네. 사실 많은데 지금 이 타이틀은 진수 씨의 아주 오랜 고민과 또 공부, 연구가 네. 만들어낸
1: 네.
0: 타이틀이네요. 그러면
1: 그냥 켜켜이 쌓인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네네.
2: 지금 두 번째 라이브를 해주시는 곡이
1: 네.
2: 지금 제목이 헐버트 아리랑 프로이센 포로 수용소 아리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2: 방금 말씀하신
1: 네, 그 두 곡입니다.
2: 그 레코딩 된 것들을 듣고 그걸 지금 하시는
0: 복원
2: 복원소예요.
1: 네. 이제 그 프로이센 포로 수용소 그 아리랑은 지금도 음반이 남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실린더라고 해서 마치 오르골처럼 돌려내는 그 원통형 그걸로 있고 이제 헐버트 아리랑은 악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부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0: 이야 재밌다. 이렇게 듣고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음악이 더 기대가 돼요.
2: 1896년도에

0: 기록으로 악보화로 남아있는 것과
1: 네.
0: 1916년
1: 네.
0: 프로이센 포로수용소로 안타깝게 끌려갔던
1: 네.
0: 우리 국민들의 노래를 네. 레코딩한 것을 복원한 곳.
1: 네네.
0: 이야. 이것을 렉처 콘서트 때 하시는 겁니까?
1: 네, 이제 말 그대로 이 아리랑잉이라는 게 뭐 요즘 KKKK 네, 하는데
2: 네.
1: 이제 사실 한국적인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저는 혼재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2: 혼재,
1: 네, 그냥 혼란하게 존재한다.
2: 네, 네.
1: 이것저것 많이 섞였잖아요.
2: 네.
1: 어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구시가지는 구시가지. 신시가지는 신시가지, 일본만 가도 전통 교토는 완전히 이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빌딩 사이에서 갑자기 경복궁이 훅 나오고,
2: 네.
1: 근데 이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가 부럽게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요. 그냥 그 도시에선 이것만 느낄 수 있는데 한국은 전철 하나만 타고 가도 도시가 다르고 이태원은 미국 같고
2: 네.
1: 홍대는 일본 같고 그다음에 또 광화문에서 도시 사이에 그 막 궁궐이 있는 그 모습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담벼락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0: 네.
1: 아, 우리 혼재구나. 근데 다만 우리 전통에 그런 있는 것들이 아리랑도 후에 또 뭐 설명을 하겠지만 유네스코에 지정된 게 36가지가 공식으로 등재가 됐고
0: 네.
1: 가사가 3만 6천 개가 있더라고요.
2: 네.
1: 그 등재를 할 때.
2: 네.
1: 그럼 이것인즉슨 지역별로 아리랑이 다르고 뭐 지금도 뭐 엄마 아리랑이다 뭐다 계속 아리랑이 그럼요. 나오잖아요.
2: 네.
1: 이게 한국적인 거겠다.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수용해서 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아 아리랑의 원 형태들은 이러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퍼져나갔다를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었습니다.
0: 네. 지금 7942님도 너무 좋은 토크 콘서트 같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을 남겨주시면서 역시 그 이 서도 소리 또 경기 소리 이런 식임새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만둘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고 네.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이브 한번
1: 네.
0: 들어볼까요?
1: 알겠습니다.
0: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헐버트 아리랑은 어떤 스타일로 됐어요?
2: 그러게요. 악보만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진수 씨의 어떤 생각 신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1: 네.
2: 자 직접 라이브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1: 네.

여기까지가 호머 얼버트의 아리랑이었고요. 이제 프로이센 그 포로 수용소에서 네. 녹음됐던 아리랑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0: 예. 헐버트 아리랑 그리고 프로이센 프로 수용소 아리랑 이게 듣고 왔습니다.
1: 가사가 아라랑으로 되어 있던가요?
2: 네, 아라렁으로 되어 있는데
1: 아라렁?
2: 네. 렁으로 하면 발음이 좀 불편해서 아라랑으로 듣습니다.
1: 그게 어찌어찌하여 지금 아리랑으로 됐네요.
2: 아마 외국인이 또 듣기에는 아~ 약간 아 근데 그렇게만도 아닌 것 같은 게 네. 저기 그 녹음됐던 것도 들어보면 아리랑이라고도 하시고 아리롱으로도 하시고
1: 아, 그래.
2: 네 아라렁으로도 하시더라고요.
0: 근데 아마 그분들께 물어보면 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롱이냐 랑이냐 네.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2: 네.
0: 제가 저 신혼여행을 저 아이슬란드로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와이프도 소리 하니까 저희끼리 진도아리랑을 거기서 불러봤어요.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안 어울려. 여기서 진도아리랑은 아예 어울리지가 네. 않아요. 근데 이 고려인들이 지금
2: 네.
0: 러시아군으로 끌려갔다가
2: 네.
0: 독일군의 포로로 또 끌려가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거기서 민요를 부르면
2: 네.
0: 정말 낯설었을 거예요.
2: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2: 그 체록 그 기록들을 보니까.
0: 네.
2: 감옥에 있는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녹음실만 들어가도 낯선데
0: 그쵸.
2: 그 원통령은 지금처럼 자 다시 갈게요가 되게 어렵잖아요.
0: 안 되죠. 예, 예.
2: 그래서 음반 들어보면 하다가 가사 틀려서 다시 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0: 그냥 다 들어가 있겠죠. 예.
2: 근데 그 원통 실린더가 그 당시 엄청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낯선 곳에서 뭐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해보라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낯선 곳에서 노래로 뭔가 그런 것들을 마치 제가 그 심심했었던 그럴 때 제가 절규에 불렀던 것처럼 부르지 않았을까 그냥
0: 그쵸.
2: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0: 그분들은 아마 더 큰
2: 네.
0: 깊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0: 그죠? 고향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었을 테고
2: 네.
0: 거기에서 함께 뭐 살았던 가족들
2: 네.
0: 사랑
2: 네.
0: 뭐 이런 정서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노래 안에 사실 담아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2: 그랬을 것 같아요. 네.
0: 완전 낯선 곳에서
2: 네.
0: 가장 익숙한 추억을 꺼내는.
2: 그렇죠.
0: 아 굉장히 시간 여행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그때는 렉처 콘서트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2: 네.
1: 소리도 해주시는 거죠.
2: 이제 그때는 피아노랑 이제 해금 뭐 피리까지 다 같이 오.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은 여기 다 이렇게 함께 오기가 그래서
0: 네.
2: 무반주로 이렇게 그냥 제가 자장단으로 했습니다.
1: 네네네.
0: 아, 뭔가 그 낯섦도 그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2: 네.
0: 레처 콘서트에 스토리텔링이 좀 있습니까?
2: 네 이제 아무래도
0: 네.
2: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가게 되다 보니까
0: 네.
2: 사실 1896년 구한말 그다음에 네. 일제강점기 이런 역사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다루면서
0: 네.
2: 이제 코드 넘버 6지만 사실 아리랑이 그 88 올림픽 때 혹은 또 남북 단일팀 때 2002년 월드컵 때 이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응원가가 되기도 했고
0: 네.
2: 이 그냥 한국인과 같이 왔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아 맞네 이렇게 흘러왔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민요가 사실은 이제 원래 그 탄생 자체가
2: 네.
0: 우린 감상할게 한번 불러주세요 하고 감상하던 음악이 아니잖아요.
2: 맞습니다.
0: 함께 이제
2: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부르면서
2: 네.
0: 내 가슴의 응어리들도 그
2: 네.
0: 안에

0: 담고 이런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관객과 함께 이렇게 뭐 만들고 같이 부르고 뭐 이런 것도 혹시 생각은 하시나요?
1: 그거를 가장 이제 제 렉처 콘서트의 핵심 예. 가치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정말 네. 절실히 느끼는 건데
0: 네.
1: 저희 그 스승님 중에 원기준 교수님이라고
0: 네.
1: 이제 대학 때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을 30번을 넘게 들었어요.
0: 네. 너무 좋았구나. 그러니까, 수업 내용.
1: 1학년 때는 예. 들어보니 좋아서 예. 2, 3, 4학년 선배들 거 청강해서 그냥 그날은 다 비웠어요. 수강 신청을
0: 네.
1: 안 하고.
0: 네.
1: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쭉 내용들을 풀어주셨던 분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의 비극은 현대 한국인의 비극은 고향을 잃어버린 데 있다.
0: 아하.
1: 그러니까 이 사실상 그 고향은 자기의 이런 고향보단 정서적으로
0: 그렇죠.
1: 정서적으로 그분 말씀이
0: 네.
1: 사실 요즘 뭐 우리가 미국 음악이다 뭐다 이런 거 섞였다라고 하지만
0: 네.
1: 우린 천년을 중국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0: 네.
1: 그럼 그거는 외래 음악이 아니며 이건
0: 네.
1: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0: 네.
1: 거는 우리는 그 천년 동안을 해왔어도 결국엔 우리 향악화, 우리의 음악을 만들었었고 지금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도 우리는 그걸 만들어갈 거다. 그 K자가 붙는 게 우리의 그냥 핵심 가치다. 근데 그 고향이 도대체 어딨냐.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흩어져가는 것 같다. 근데 미녀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항상 판소리를 동경해 왔었거든요.
2: 네.
1: 제가 판소리를 했더라면 혹은 미녀도 판소리처럼 서사가 이렇게 있었더라면
0: 네.
1: 막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니까 너가 미녀를 아직 몰라서 그런다.
0: 음흠.
1: 판소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상하고 전문가의 노래였다.
0: 맞아요.
1: 그래서 참 좋지만 쉽게 따라 부르기가 어렵지만 네. 미녀는 누구나 자 해볼까요 맞아요. 하면 따라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게 얼마나 맞아요. 큰 힘인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 공연을 할 때마다 이분들이 너무 쉽게 따라하는데 어린 네. 아이들도 네.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0: 네.
1: 따라하고
0: 맞아요.
1: 어르신들은 내가 들었던 노래라 따라하고 이게 굉장히 큰 가치더라고요.
2: 그쵸.
0: 저는 뭐, 그걸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녀의.
1: 저도 그래서 예. 이제 렉처 콘서트 아 양진수의 그 콘서트에 가면
0: 네.
1: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노래를 맞아요. 한번 불러보면
0: 맞아요.
1: 아 맞네. 우리 이런 노래 알고 있었지. 어 이렇게 친해질 수 있겠다.
0: 맞아요.
1: 이런 좀 감각들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네.
2: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라이브는
1: 네.
2: 본조 아리랑이네요. 정말.
1: 네 맞습니다.
2: 이게 아리랑 중에서도 제일 1번 아닙니까? 본조 아리랑이?
1: 그쵸. 이제는 이제 말 그대로 아리랑을 상징하는 그게
2: 네,
1: 됐는데
2: 그쵸.
1: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26년에 이제 나운규 선생님께서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각본가이자 영화 감독이자 또 영화 배우로도 출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이분의 그 아리랑 영화에 나왔던 OST가 지금은 본조 가장 이게 본이 된다.
0: 근본이 된다.
1: 예. 근데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불렀던 구아리랑
0: 네.
1: 그런 것들을 부른다고 하더라고.
0: 네.
1: 이거는 창작된 노래다. 우리의 민중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0: 네.
1: 여튼 이 아리랑이 지금은 하나의 핵심이 돼서 본조 아리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 네. 네네.
1: 그래서 이제 이 아리랑을 그 공연에서도 함께 좀 불러 보려고 하고요.
0: 네, 예, 예, 예.
1: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이동을 부탁드리고요. 생각이 깊으셔.
2: 그러니까.
0: 네.
2: 아까 어떤 분도 우리 양진수 씨가 교수님이 돼야 된다고.
0: 맞아요.
2: 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자 미래 교수님 우리 양진수
2: 네.
0: 씨의 라이브 본조 아리랑 듣겠습니다.
2: 네.

0: 본조아리랑
1: 감사합니다.
0: 양진수 씨의 소리였습니다. 네.
1: 5월 17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서울 석촌호수 아뜰리에서 우리 양진수 씨의 렉처 콘서트 아리랑 코드 넘버 6 공연이 있으니까 많이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0: 고만고만도 공연 준비 중이신가요?
2: 네. 근데 17일 일요일이 아니라 21일 목요일 그런 또 사연으로서.
0: 아 잠깐만요. 네, 진수 씨의 렉처 콘서트.
2: 네 맞습니다.
0: 다시 정정해 주세요.
2: 5월 21일 네. 목요일 날에 네. 저희가 아뜰리에서 석촌호수 아뜰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요. 네. 서울시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이게 예약비가 5,000원인데 공연을 보러 오면 그걸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 환불해줘요?
0: 보증금 개념이에요.
2: 네, 보증금의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다고요?
2: 네, 서울시 그 공공 예약 이런 예, 사이트가 있는데
0: 있어요.
2: 거기에 아. 이렇게 양진수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렇습니다.
0: 5월 21일 네.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고만고만.
2: 아, 네, 이 고만고만은 이제 6월 6일 날에 이제 하는데 저희가 고만고만은 그 이희문 소리꾼께서 네. 음악 감독으로 이제 계세요.
0: 남성 경기 소리꾼 그룹 아니겠습니까?
2: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작년에는 12작가를 좀 중심으로 네. 6번 완창을 했어요. 네. 두 달에 한 번씩. 이번에는 휘모리 작가를 기준으로 3달에 한 번씩 해서 저번에 3월 달에 공연을 했고 네. 이번에는 6월, 그다음에 9월, 12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양재에 있는 카페 하나를 빌렸어요.
0: 어허.
2: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싹 밀고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할 것 같아요.
0: 테이블 싹 치우고.
2: 예예. 예.
0: 오호.
2: 이게 말씀.
0: 아니요. 아, 6월 6일이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 장소는 얘기를 해주셔야 찾아갈 거예요.
1: 비밀이에요?
2: 아니요.
0: 아, 근데 카페 이름이라 얘기하기 좀 네. 그런가?
2: 거기가 네. 양재 근린공원에 있는 근린이라는 카페인데. 아,
0: 이건 이제 공연장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2: 네, 네. 근린 거기 이제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네. 네. 그 만약에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인스타그램에 양진수 쳐서 DM 보내주시면
1: 인별그램
0: 난리 났다.
1: 후땡 인별그램
0: 난리 났어. 네. 여기저기 그냥 뻥뻥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글린 카페 양재에 있는
2: 맞습니다.
0: 네, 6월 6일
2: 네.
0: 아 그리고 그 SNS를 네. 잘 참조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 서로서로 긴장되고 너무 좋네요. 그죠?
0: 약간 이런 네, 매기 효과.
2: 야생이 아주 사람으로서.
0: 아 근데 오늘 양진수 씨 진짜 뭐 설명도 듣고 라이브도 듣다 보니까 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 그간에 진수 씨가 더 민요의 생각이 깊어지셨다라는 것도 얘기를 듣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그 물류센터가 상공부 장소가 된 거야.
0: 약간 그런 느낌.
2: 약간 그런 사연이잖아.
1: 네, 네.
0: 맞아. 근데 어쨌든 민요 관련해 가지고 네.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1: 그러게요.
0: 어떤 공간도 만드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조금씩
2: 해보겠습니다.
0: 왜냐하면 네. 저는 약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민요는 이제 들으려는 사람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라 네. 부르려는 사람이 없는 게 위기라는 생각이
2: 네,
0: 들거든요.
2: 맞아요.
0: 일반인도 누구라도 부르고 싶어야 되고 거기에서 막 내 얘기도 하고 싶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럼 민요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그냥 막 시김새 가르쳐주고 이런 네네. 거 말고 뭔가 문화로서 민요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 맞아요. 사업 이런 쪽으로 진수 씨 너무 잘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진짜 해볼게요.
1: 진짜로.
0: 빨리 더 물류 창고에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2: 네, 응? 물류로서.
0: 그렇지.
1: 아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삶을 같이 살짝이라도 들여다봤지만 네. 사실 그 과정을 밟은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2: 네. 네.

0: 그리고 이 과정이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는 참 잘했구나.
1: 네.
0: 나를 살찌울 수 있는 자양분이 됐던 순간이었었구나. 이렇게 네. 느끼시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막 공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잘했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만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기스 딸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1: 아이 당다공, 서리 당다공.

양목 접촉거리 연분홍 점화 열두 번 죽어도 못 나겠네. 아.

0: 일단은 큰 마음 먹고 문고리 잡고서 발발 뜬다.
1: 아리당당고 서리당당고 아라.

0: 명주 당소가 널려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올가야 좋다
1: 아리당가공 서리당가공 알아.

0: 고갯만디 얹어놓고 만단 말가
1: 아리당다고 서리당다고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라먹간다
2: 남의 집에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우리 집에 저문니는 콩밥골만 탄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

0: 보리방 물고라는 이 생각이 난다.
1: 아리당다 봉서리당다 봉 아라.

밀양아리랑 보존회의 소리로 밀양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후렴이 저희가 그 음악 시간에 배운 후렴과는 다르죠.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이렇게 되는데 장구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밀양아리랑이라고 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현지에 사는 분들이 이 뭐지 나를 지칭할 때 나라고 하지, 예를 들면 제가 황민왕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

0: 당당하진 않죠. 예. 미량 아리랑보다는 당당콩 소리라고 예,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사연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6186님께서는 황민왕님 토요일에 광주에 왔네요. 일이 있어서 왔는데 닷새 후에 모내기 하러 내려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슬슬 모내기 음악들 뭐 보내드리고 있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농사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512님께서는 내일 비 내린다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비 내린다는 화순 들녘 고추 모종하며 우리 가락 함께합니다. 지화자 좋은 시구라고 보내주셨는데 서울은 오늘 출근길에는 비가 오던데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고 해도 믿어도 될 정도의 흐린 날씨를 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내일 비 소식 있는 곳들 많이 있더라고요. 예, 산불 조심 그 재난 문자 안전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비가 좀 충분히 내려서 산불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은 서울에 와서 아내 병원에 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지 주수가 12주 중 입원 중인데 이 8주가 추가 진단이 나와서 병원 생활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도 노래가 좋다는 듣고 있어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끝이 보인다 싶으셨을 텐데 추가 진단 나와서 이게 참 그 사람 힘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아무튼 다 같이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예,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완쾌하셔서 노래가 좋다. 드디어 병원 탈출입니다 하는 문자 사연들 받을 수 있기를 저희도 고대하고 또 얼른 예, 완쾌하시기를 저희도 두 손 모아서 응원을 드립니다. 5534님께서도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에 사는 김남술입니다. 성함을 밝혀주셨어요. 계절의 여왕 5월인데 황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있는데요. 성창순 명창이 부른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황성잔치 가는 대목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박유전 판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박유전 판이라는 건 이제 보성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나 늘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5534님의 신청곡입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부터 방아타령 대목까지 다 하니까 한 17분 정도 되는데 오랜만에 또 신청곡 보내주셨으니까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현장을 챙겨치고 이고 막상 도화동을 떠나자니 섭섭하겠다. 도화동

월가리로 월가리 방송 처리를 월가리 저자령어 월강하다 정참하다 이끄는 면이 날이 쓸쭉 가렸만은 안무 보는

눈에 다리로 면허를 걸어서 황성을 탈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예, 길소리나 좀 매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만났니?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매나리째 전라도 소리를 반반 매겨갔다.

일을 갈 거나 날개도 진하기나 되면 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날아 이날이새로 가련 바람 안목부는 봉사가장 다리고 변나루를 굴었어 황성으로 갈 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뱀덕이가 일색이여 일로 다시 올라가나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자를 쪼고 그때여 뱅덕이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등이 마저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토

0: 새벽쯤 잠이 깨요.
1: 여서 뺑파, 뺑파.
0: 호홀.
1: 온율 삼복더위란 낮에는 더워서 갈 수 없고 새벽길로 한 4-50일 쳐야 할 때. 뺑파. 아무리 부른들 도망간 옆에 내가 대답을 읽거네.
2: 그렇지.
1: 신봉사 그제야 겁이 왈칵 나. 여보 주인, 그 혹 우리 마늘 안에 들어갔소? 아니요. 어젯밤 어느 봉사님과 밤길 지신다고 벌써 떠났소. 무엇이었죠? 아니 그럼 주인 녀석이 돼가지고 이사 그런 말이겨? 아, 그 봉사님과 내외가 아닌 줄 알았지. 신봉사님과 내외가 아닌 줄 알았소. 그놈 그러겄다. 아이고 인형 갔구나.

내 그리워. 야, 유천아.

몰랐다. 아사라, 내가 바로 시래비 아들놈이지.

비로구나. 에라이 호랭이나 바싹 깨물어가려. 신봉사 할 일 없어. 주인에게 작별 오고 주막 밖을 나섰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백덕이네. 백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백덕이네. 요구촌에 아그든 무정은 사람 눈뜬 간장 배반기도 사람 채우는 못을 텐데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내가 어제 잘 될 수 없냐 새서방 따라서 살까 그래 사람만 불어두고 땡땡이가 의심을 하고 새만 풀어 날아가도 땡 아우 심으

같아. 이 골머리 주르르르 저 골머리 꼴꼴 열이 열두 골머리 한토록 합수쳤다 전방제 치방야 얼떡적구비여 방울이 벗금여 건난 평풍선에다 마주 깡광 마주 세여서 유령을 들어 떠나간다 이런 경지가 또 있나 진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상하음을 헐헐 벗어 집행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붕덩 들어앉으면 애 시원하고 잘해 좋다 물 한 주먹을 덮었지 어디야질러 꽐꽐 뛰고 또 한 주먹 덮었지요 등대기도 문제며 시원하고 잔이 좋다 삼각산 올려 선두어 시원하며 동해주소를 다 마신들 해서 시원할 거나 시원 좋구나 시원하자 좋네 퉁망퉁퉁 열시오 이렇게 목욕을 시원히 하고 나와서 보니 어떤 무상한 도적놈이 신봉사 의관 행장을 싹 가져가 버렸거든. 신봉사 기가 막혀 우두가도 못 오고 또 한바탕 서름으로 우는디 아이고

걷고 다듬다듬 올라갔죠. 체면은 은양반이라 두 손으로 앞 가리고 내 앞에 부인네 오거든 돌아서서 가시오. 나 벗었어. 뜻밖의 관자가 내려는데 에이즈루 에이즈루 하.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옳다 되었다. 관은 민지부모라 했으니 내 억지나 좀 써버리라. 두 손으로 앞가리고 겸겸 들어가며 어려워라.

아리어라, 급창 아리어라, 황성가는 백할자로 아리어라. 행차가 머물더니 어디 사는 소경이며 옷은 어짜여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고? 네, 소명이 아리입니다. 네, 소명이 아리입니다. 소명이 사옵기나 황주 도하동 사옵난디 황성잔치 가는 길에 하도 날이 다우기도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의관 행장이 없으려 찾아 주고 가시던지 한불 내주고 가시던지 별반 처분을 하옵소서. 적선이가 비로에게 들어가 주었으니 태수장덕 태그살려요. 태수 이 말 들으시고 신봉사를 가긍히 여겨 의관 행장을 내어 주었겠다. 신봉사 주하라고 악은 무상한 도적놈이 담뱃대까지 가져가서 우리를 어찌하오리까. 태수 허허 웃고 담뱃대까지 내어 주었겠다. 신봉사 백배 사례 하직하고 녹수정을 건넌 낙수교를 지내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여인네들이 방아를 찢느라고 야단이었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디 근래 봉사들 한식에 추두고 저 봉사도 항상 맹인잔치 가지매 거 이리와 방아를 좀 찢어주고 가제. 방아를 공여원이 찢어줘? 아, 방아만 찢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잉. 그거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술하고 그 방아를 한번 찧어보죠. 그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누이 가라 했으니 방아를 찧더라도 선소리를 마주감이 찧읍시다. 그럽시다 하고 방아를 찧는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딸 그등등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태우라 천황신은 이 목덕으로 하였으니 낭비가 내중할 손가. 어유와 방아요, 무소세 고목에서 이 낭기로 집지셨나. 어유 아팡아요, 옥대롱한테 돌던가 가르더려 자리질 하구나. 어유 아팡아요, 날 그등등 잘 짓는다. 어유 아팡아요, 머리 들어 어른은 양원 장해 노르송을 내는. 어유 아팡아요, 머리 숙여 내린 양은 주문하게 돈 소를 넣은 거가. 어유 아팡아요, 길고 가른 허리를 보니 조왕궁에 허리를 든가.

0: 우리 상상 세계사 대미난 겁신데 하물며 매일 전체도 없는지라 우리도 태평성 때 방어타령을 허유보대 허유와 방아요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가 방아요
1: 여보시오 봉사님 아 방아를 이렇게 찢다가는 몇 날이 될지 모르겠어 그럼 자주 찢읍시다 허유와 방아요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어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어 어유와 방아요 만첩천산을 들어가 기르고 거든

0: 형용보니 사람을 비행던가 두 다리를 쭉 벌구나. 얼유와 강하여 한 다리 올려드고 한 다리 내려드고 오리랑 때리랑 허느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얼유와 강하여 항상 찰적하는 길에 방아 찍기도 저미로운. 얼유와 강하여 달그당당당 찰지는 나. 얼유와 강하여 보리살도 무려 푸드받고 길이라고 우리 방아꾼 대충 부르자. 얼유와 강하여 달그당당당 찰지는 나. 얼유와 강하여 우수하구나 개방아 진득진득 찰떡방. 얼유와 강하여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얼유와 강하여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날 그등등 잘 찢는다. 점심 때가 늦어고 간다. 어유와 방아요.
1: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에서 황성 올라가는 대목부터 방아 타령까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박수 소리가 실황의 소리판의 분위기를 그대로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죠. 553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3272님께서도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매화타령 신청합니다. 배워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은 시도죠. 네, 매화타령. 흥얼흥얼하기에도 좋은 노래고 크게 부르기에도 좋은 노래고. 네. 3272님이 배울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한 번에 알고 계시면 좋잖아요. 네. 경기소리 그룹 앵비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매화타령 보내드립니다.

3272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경기소리 그룹 앵비의 소리로 매화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일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옛 어르신들도 일의 고단함을 노래로 풀어내곤 했죠. 특히 고된 농사일을 할 때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고단함을 달래고 또 일의 능률도 높이곤 했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모판에서 모를 뽑아낼 때 부르는 모찌는 소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충청도의 모찌는 소리 들려드렸고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의 모찌는 소리 만나보겠습니다. 고흥 일대의 모찌는 소리는 방해타령 계통이 많은데 전라남도에서 모찌는 소리로 방해타령을 하는 곳은 고흥뿐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만의 모찌는 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고흥의 모찌는 소리가 다양한 것을 보면 고흥 사람들이 음악적 소질이 있고 또 노래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의 모찌는 소리를 들어보겠는데요. 용동리는 바닷가이면서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요. 모내기 작업은 대부분 여자들이 맡아서 했다고 하고요. 이 노래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우와 올케가 강변에 일을 하러 갔는데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갑자기 강물이 불어 떠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저만치에서 오빠가 배를 타고 구하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반심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고흥의 못 지는 소리 두 얼레 보내드립니다.

박반심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고흥의 못지는 소리 두월래 그리고 방해타령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앞서서 방해타령 내용 설명드리면서 신우와 올케가 강변에 일을 하러 갔는데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갑자기 강물이 불어서 떠내려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오빠가 배를 타고 구하러 왔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늘 그런 질문을 하죠. 그 오빠는 과연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근데 그 내용이 뒤에

라고 합니다. 이때 나타난 오빠가 우리의 예상대로죠. 예, 나를 싣지 않고 마누라만 싣고 가는 바람에 여동생은 그만 물에 떠내려 갔고요. 동생은 죽어가면서 나도 다음에 다시 태어나거든 남편부터 얻을란다라고 다짐을 한다는, 어떻게 보면 반전이 있는,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런 주제에는 늘 있고 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2722님께서 우리 집 둘째 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못 지는 손도 빠르고 허리춤에 낀 걸음 소쿨이 참 잘 흔든다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예전에 이 특히 지금 모내기 할 때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그 끼를 어떻게 참고 평생을 살았을까? 요즘 같았으면 연예인이 되고도 남을 실력인데 라는 그 답답함이, 예, 공감이 되기도 하는, 예, 참 노래 잘하시죠. 예. 이 방해 타령을 부르다가 이 소리가 지루해질 무렵에는 사리랑 타령을 부른다는데요. 사리랑 타령도 이어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김도엽 할머님의 앞소리로 감상을 해볼 텐데, 노랫말을 들어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르끄나 마르끄나 날 데버갈 생각은 못하고, 예, 날 데려갈 생각은 못하고 꽃이랑 머리에 물레태 댕기 언제나 커서 내 낭군 들랴. 요 내용만 보면 예전에 그 꼬마 신랑이 있었던 시대의 노랫말 같죠. 저것이 지금 날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언제 커서, 그 김유정 소설이죠. 봄봄인가요? 동동인가요? 거기서도 그 어린 딸을 볼모로 우리 딸 다 크면 너 시집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공짜로 일을 계속 시키는, 예,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너 언제 클래 이렇게 화를 내는 주인공의 모습 나오는데 약간 그런 모습과 비슷한, 예,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치쳐다 보아라 희꽃기 떴다, 내려다 보아라 자동차 기차가 논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희꽃기는 비행기의 일본어인데 그때 그 시대상을 또 이야기해주는 노랫말이기도 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집 남편, 남의 집 남편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남해댁 서방님은 순사카를 찾는데 우리 집 저 문둥이는 부지깽이를 차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일노래 하면서 남욕 혹은 누구랑 누구랑 비교, 요것만큼 신나고 재미난 것들이 잘 없죠. 예. 전라도 고흥에 못 지는 소리, 사리랑 타령, 김도엽 어르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도엽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고흥의 못 지는 소리 사리랑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6043님께서 민왕님 오늘은 사랑하는 제 친구 희경이 생일입니다. 저는 제주, 친구는 강진. 서로 멀리 살아서 자주는 못 보지만 친정엄마 같은 친구랍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때때로 쌀이면 쌀, 된장, 김치 이것저것 챙겨 보내준답니다. 늘 고맙죠. 생일 케이크는 아침에 먼저 보냈는데요. 민왕님 목소리를 잘 녹음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희경아 생일 축하해. 우리 늘 건강하자. I love you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친구 사이에 I love you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예. 정말 친한 사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그 섬에서 크다 보니까 인구 자체가 적어서 이제 모두가 친구인 건데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전화할까 말까 해도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뭐 하는데 그래 살아있으면 됐다 약간 통화 내용이 이렇게 끝날 때가 많은데 6043님 네, 좋은 친구 두신 것 같습니다. 네, 희경님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다다익선을 원할 때가 많죠. 많으면 많을수록 뭐든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친구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보다는 깊고 오래된 것이 훨씬 좋은 게 친구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심심익선? 예, 깊을수록 좋은 거나 오래될수록 좋은 거 뭐가 있어? 구구익선? 예, 약간 이런 느낌이 예, 친구 사이엔 더 알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희경님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생일 축하곡으로 노래가 좋다답게 친구가 들어가 있는 노랫말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곡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친구가 남이련만 어이 그리 유정한가 보면 반가웁고 아니 보면 그리워라 아마도 유정 무정은 사귈 탓인가 하노라 김호성의 노래로 평시조 친구가 보내드립니다.

노래를 다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예, 방송 끝날 시간이 되네요. 희경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6043님 같은 좋은 친구를 두신 것도 축하를 드리고요. 또 오늘 생일이 아닌 다른 청취자분들도 마치 생일인 것 같은 저녁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나는 저녁 되시면 좋겠고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삶을 닮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 무대가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가 5월 20일과 21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경기 소리와 서도 소리, 판소리, 그리고 가야금 병창까지 서로 다른 우리 소리를 통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우리 삶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이어집니다. 먼저 1장 수심에선 서도 소리 특유의 깊고 담담한 울림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지혜를 만나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2장 2년에선 판소리로 풀어낸 다양한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가 구성진 가락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3장 사랑에서는 가야금 병창으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계절처럼 흐르는 감정을 담아내고요. 마지막 4장 낙천에선 경기 민요의 흥겨운 가락을 통해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마이크 없이 오롯이 목소리로만 채워지는 무대라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풍류사랑방이라는 아늑

한적한 공간에서 우리 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닮은 소리 한 자락, 인생 노래로 흐르다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의식, 종묘제례와 함께했던 음악과 춤을 만나는 자리, 대구 시립국악단 제221회 정기연주회 종묘제례악이 5월 20일

805에서 펼쳐집니다. 종묘제례악은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던 우리 왕실 의식에서 연주되던 음악으로 음악과 춤 그리고 예법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예술인데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전통예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종묘제례악을 대구시립국악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형태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총감독 한상희를 중심으로 집사 양승경, 집박 이영과 박종욱 등 전통 우레와 음악을 이끄는 주요 역할들이 함께하며 보다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 장엄하면서도 절제된 선율, 그리고 정갈하게 이어지는 춤사위까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신과 시간을 고스란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위엄을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에서 종묘제례악 직접 경험해보세요. 요즘 국악 참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각을 더해가는 새로운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청년 국악 무대 2016 젊은 국악 단장 쇼케이스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젊은 국악 단장은요, 음악과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쇼케이스에선 치열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5팀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관악기로 브라스 밴드 같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피리밴드 저클, 그리고 한국춤의 호흡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각을 탐색하는 안무가 김성, 또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가사에 담아 노래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 국악과 서양 음악을 넘나들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가는 작곡가 박윤지, 그리고 전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검은고 연주자 윤희연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섯 팀의 무대가 더 궁금하시다면 서울 남산 도남문 국악당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양손을 모두 써서 연주하게 만들어진 악기들. 하지만 대부분 왼손과 오른손이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 처음 악기를 배울 땐 양손을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왼손에는 힘을 주면서 오른손은 힘을 빼야 하는 경우나 왼손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오른손은 천천히 평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초보자는 그게 잘 안 돼 왼손 따라 오른손도 움찔움찔하게 되죠. 하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너무 모른 척해도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움직임은 달라도 하나의 음악을 조화롭게 연주하기 위한 유기적인 움직임인 거니까요. 서로의 움직임은

움직임을 이해하고 보조하면서도 독립적인 각자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고 보면 음악을 연주하는 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누구나 하루아침에 명연주자가 될 수는 없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화목한 가정도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악단 광채를 연주한 노래로 맞이를 가요 들으면서 5월 11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악기 연주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제가 연주하는 해금의 경우도 왼손으로는 줄을 쥐라

박벼락하면서 음의 높낮이를 만들어내고 오른손으로는 활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음을 내려면 줄을 쥔 왼손을 힘껏 당겨야 하는데 이때 오른손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서 줄을 너무 세게 긁어버리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친 음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대부분 악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땐 이런 부분이 잘 조절이 안 되기 마련인데요.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양손이 따로 놀아야 할 땐 자꾸 움찔움찔 같이 움직이게 되고 정작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땐 또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런 게 정말 가족관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지나친 간섭은 숨 막히는데 또 그렇다고 무관심은 서운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면서 유기적인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습 없이 악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면서 이 가족관계를 위해서도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가족끼리도 서로 모른 척 해줘야 할 각자의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영역은요. 오늘은 이렇게 화목하고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위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담을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가족이라는 하나의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양가 부모님 생각나는 저녁 시간이에요. 수고들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그날 모든 부모님들께 연락드리셨죠, 여러분? 네, 당연히 그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5월은 더 이 가족의 의미를 더 뜻깊게,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해바라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라디오. 오늘 또 왔어요. 보미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요즘 가야금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와우, 많이 어렵나요? 그래도 도전해보려고요. 가야금 만들기 키트가 있더라고요. 아, 이 키트로 만들어서 가야금을 한번 배워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어쨌든 구조는 똑같이 이 키트에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악기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악기를 배우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저도 해금을 전공했지만 가야금을 참 좋아해서 그 친한 친구가 또 가야금 연주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친구의 가야금을 빌려서 조금 친구에게 배워보면서 가야금을 배워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뭔가 곡을 나가기 전에 손가락에 물집이 너무 잡혀서 저는 그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더라고요. 사실 해금도 손가락에 운지를 짚는 줄을 짚어내는 내 손가락에 정말 굳은살이 박히고 이렇게 물집이 잡혔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에게 이제 더 이상 고통은 아닌데 이 오른손에 이 가야금 줄을 만지는 그 손가락에 잡히는 물집은 왜 이렇게 아프고 거슬리던지요. 역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고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바라기님, 그 손가락의 물집 이겨내실 수 있으면 충분히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소리풀 꽃입니다. 보라유채라고도 하네요. 저도 처음 보는 꽃인데 주변에 처음 보는 꽃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꽃을 찾는 탐방꾼에게는 반가운 일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꽃이라고 하는데 인천 소래습지에서 많이 발견되어 소래풀이라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라고 이 보라색 예쁜 꽃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하늘하늘 너무 예쁘네요. 이 꽃 모양으로 머리핀을 만들면 참 예쁜 모양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저의 두 손은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아, 예,

왼손으로 또 우리 만라를 연주하고 계시군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피아노도 양손이 다르게 움직이네요. 한쪽은 빠르게, 한쪽은 느리게 조화롭게 움직여야 좋은 음악이 되지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 왼손, 오른손이 정말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또 거의 대부분 또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아, 이 관계 안에서 참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은 비 오는 차분한 저녁이네요. 새로운 한 주 만나와 함께 합니다라고 덧붙여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좀 촉촉한 그런 저녁 시간입니다. 0750님도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강연근의 생황, 이두원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합니다. 생소병주 수룡음 중 농.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분을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난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자,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오늘도 오지 않은 당첨 선물 기다리다가 만나 출석합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이 되었네요. 열심히 같이 달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떡 선물, 네, 지금 저희가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3033님께서요. 저는 가족관계를 돈독하게 지낼라 하거든. 서로 지켜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요즘 제가 일도 못 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문제입니다. 다음 달이면 실업급여가 끝나는 달이라 아유 손가락 빨면서 살기가 싫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3033님 빨리 좋은 자리, 네, 딱 맞는 자리 만나시길 정말 간절히 또 응원 드릴게요. 3445님께서요. 가족 모두 서로 개인마다 존경하고 간섭 안 하고 존중해줘야 화음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정말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에티켓인 것 같아요. 사과 사는 남자님께서도요. 가족이라도 포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명절 음식 맛평가도 절대 금지. 싱거워도 짜도 만든 사람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런 게 바로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 사랑에 아주 최소한의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당연히 너무나 쉽게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네. 7444님께서요. 보미님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주말 잘 보내셨지요? 그럼요. 오늘도 즐겁게 식사하면서 방송 잘 들어요. 앞에 나오는 피리 소리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단소 예, 소리 아주 청아하고 맑고 아름다웠죠? 드들강님께서요. 화목과 아름다움을 행복하게 느끼는 봄날 저녁에 멋 만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장 가벼운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퇴근길에 있으시군요. 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9249님께서는요. 가족이라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알려고 들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입을 열면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공감을 하고 돌파해 나가는 때로는 서로 마주보고 때로는 같은 방향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허물은 모르는 척도 해주는 것이 가족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9249님께서 보내주신 이 문자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서로 마주보고 때로는 같은 방향을 본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난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퇴근하고 지금 막 왔는데 비가 오네요. 그것도 비가 오나요?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한데 저의 옆집이는 대화하는 걸 싫어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대화가 늘 고픈데 상대를 안 해주네요. 말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싫어해서 속상하네요. 오늘도 만나랑 놀아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서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옆지기님께 진지하게 한번 네, 건의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또 대화가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루 종일 이렇게 대화 나누긴 참 힘들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대화의 시간을 네, 하루 중 어느 잠깐이라도 가지면 어떨까 그거 한번 말씀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해바라기님께서요. 보미님, 저는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가족하고도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일만 미칠 듯이 매진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려고요. 그래도 제가 스스로 극복하길 기다려준 가족.
감사합니다. 보미님 해금 연주자이신데

전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셔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천상 아나운서 필리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든든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시간 어떻게 기다리나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묵묵히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자,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정미나 작곡 그리고 동요랑이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붕어빵 가족.

0: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19세기 중엽 창시된 민족 종교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조선 철종 때인 1860년 탐관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며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으로 수운 최지우가 이곳을 창시했는데요. 민간 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사상을 혼합하는 한편 사람은 곧 하늘과 같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인내천 사상을 근본으로 삼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인도주의를 주장했죠. 훗날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당시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에 대응해 동쪽 땅 민족 종교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 있었고요. 1894년 이것 사상의 영향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를 이것 농민운동 또는 이것 농민혁명 등으로 부르죠.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떠먹여 드리는 보기 드리죠. 1번 수학, 2번 과학, 3번 철학, 4번 동학.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중 황해도 아기 접주 대목을 임진택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1: 장암이 이렇듯 스스로 경세방략을 깨우칠지 어느덧 18살이 되었는데 사방에서 괴이한 이야기들이 분분한 적 삼남에 번지고 있던 동학에 관한 이야기라. 동학을 믿으면 반상 차별 없는 새 세상이 펼쳐진다 하는 말을 듣고는 장암이가 대번에 입도를 하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는 결심으로 이름을 창수로 바꿨거든. 창수가 입도를 하자 김창수란 도인은 공

궁중을 한 길 이상 걸어간다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도인들이 계속 모여드는지라 김창수 별명이 황해도 아기접주였거다. 가보년 가을쯤에 경통이 나련난

15명이 육로 거쳐 수로 통해 충청도 본군 장안리에 도착하니 집집마다 도인들이 가득 가득 들어찼다. 주문을 외운 한 뒤 직기 금지 원위 대강시 전주 조화정 영세 불망 반사지 영세 불망 반사지. 한참을 기다린 후 선생 처소에 들어가니

절을 하신한 뒤 이분이 바로 해월 최씨 형태도 주라. 손병희와 김연국이 좌우로 옹위하야 황해 지역 연비명단 세세히 확인할 때

0: 왜 지시현이? 호랑이가 물러오면 가만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1: 시부한?
0: 이 말은 바로

0: 대박이라. 보수무대
1: 편성하여. 임진택의 소리로 창작판 소리 백범 김구중 황해도 아기 접주 대목 듣고 왔습니다. 정답이 정말 선명하게 들렸죠. 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19세기 중엽에 창시된 민족 종교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지금은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의 대흥에 동쪽 땅 민족 종교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었죠. 1번 수학, 2번 과학, 3번 철학, 4번 동학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요.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4370님께서 첫 번째로 보내주시면서 참 쉽네요. 그쵸. 네, 오늘은 모두가 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답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3033님께서도 저도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해주셨고요. 1319님 손가락만 까딱 하고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사과 사는 남자님께서요. 제 친구 이름이 정답이랑 똑같아서 잘 알아요 해주셨네요. 아,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6579님께서도 새싹사연으로 참여해주셨는데요. 판소리 참 좋네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어량 거무님께서도요. 이 종교 상당히 매력적이고 멋있는 종교더라고요 해주셨어요. 제 지인분 중에도 네, 이 종교를 갖고 계시고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계십니다. 0575님께서요. 보기를 보니 이것밖에 없겠더라고요.

하시면서 잘 보내주셨네요. 정답이요. 7558님께서도요. 아, 수학, 과학, 철학 제가 다 싫어하는 과목들이네요.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깨울 해주셨는데 어떤 과목 좋아하세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음악 좋아했습니다. 5326님께서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표현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게요. 세상이 참. 자, 그리고요. 8397님께서요. 검색 공부 중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인솔님께서 오늘이 이거 혁명의 날이죠. 농민 혁명의 날이죠. 이거 하면 전봉준 생각나요. 여러분 이제 정말 딱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죠? 굉장한 힌트 나왔습니다. 8888님께서요. 조선시대 이거 대단한 혁명이지요 해주셨고요. 6555님께서 새싹사연으로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귀하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보미님의 목소리로 대한다면 모두가 하늘일 텐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일상에서 매번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더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자, 7444님께서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어우, 사진 함께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하우스인데요. 오늘도 상추 기른 거 뽑아와서 고기랑 상추에 싸서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하래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나 싱싱하게 보이네요. 푸릇푸릇 맛있게 드세요. 자, 그리고 3717님께서요. 38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마을 도서관에서 8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멋지십니다. 우리 선생님 정말 네, 이 마을 분들께 정말 든든한 네, 그런 힘이 될것 같습니다. 0680님께서요. 대학 시절 역사 동아리 친구들과 이곳 농민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전북 정읍과 고부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녹두장군 전봉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역사책 속 사건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의 절규였다는 걸 느꼈지요. 돌아오는 길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의미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정말 꿈꾸던 게딱 하나였을 거예요. 더 나은 세상. 그렇죠? 윤혜성님께서도요. 이것라는 정읍 고부면에서 전봉준 장군의 난이라 했지요. 라고 힌트 또 주셨네요. 자, 지금은 천도교라는 이름의 종교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것이 창시될 당시만 해도 종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여겼다는 걸 이름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를 서학이라 불렀던 것도 그렇고요. 이것은 서학에 대응하는 동쪽 땅, 우리 민족의 학문이라는 의미였겠죠. 무엇보다 역사 교과서에서 접한 이것 농민혁명으로 이것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이 바로 우리 아까 김인설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것 농민혁명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 1번 수학, 2번 과학, 3번 철학, 4번 동학.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더 듣고 옵니다. 힌트곡이에요. 방수미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개나마, 개나마.

강수미의 노래, 박석주의 기타 연주로 개나마 개나마 듣고 왔습니다. 이것 농민운동에서 활약한 김계남 장군에 대해 구전으로 전해지는 노래, 네, 이렇게 들어봤네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760 하나님의 신청곡으로 이 곡 들어봤었죠. 자, 6579님께서요, 이 노래 들으시고, 와, 개나마 개나마 너무 좋은데요? 제가 찻집에 와 있는 듯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해주셨고요. 0575님께서 가야금 연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음악 연주 소리가 너무너무 서정적이고 애틋하고 마음에 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기타 연주였는데요. 일반적인 기타 연주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정취가 있었죠.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 시간이네요. 오늘의 정답은요. 아우,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번 동학이었죠.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봉건 사회를 반대하고 서학과 외를 배척하는 반외세 사상을 주장했었죠. 그리고 1894년 동학교도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궐기에서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을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혁명 자체는 실패로 막을 내렸지만 갑오개혁의 시발점이 됐고요. 1919년 3.1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죠.

0: 이 낡은 봉건 제도를 개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며 일반 민중들이 궐기했다는 점에서 이 동학농민혁명을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1919년에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요. 동학농민군이 광군을 상대로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날이 5월 11일이다. 이 날짜를 기념일로 정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전북 정읍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32년 전 오늘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한 정읍 황토현 전적 일대에 이렇게 기념공원이 조성돼 4년 전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이 일대에서 열린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도 오늘 오후 정읍 시름농악단의 길놀이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는 봄비로 출발했는데요. 중부지방을 지나온 비구름이 밤사이에는 남쪽으로 더 내려와 내일 새벽이면 전남과 경남, 제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하루하루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수요일은 26도, 목요일 28도, 토요일은 30도까지 올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름에 가까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 광주, 부산 모두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2도, 광주 21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남예지의 노래로 새야 새야 윤혜성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7444님께서요. 피아노와 드럼 소리가 재즈바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선곡 괜찮네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야 새야 하면은 이 동학농민운동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미녀죠. 오늘날의 감성으로 새롭게 들어봤습니다. 4128님께서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꽤 열심히 했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최재우하니 바로 동학이 떠올랐는데 객관식으로 보기까지 주시네요. 해주셨어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2379님께서는요. 경전사람 최재우님이 창시자이시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오늘도 잘 배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자, 보나명님께서요. 동학은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존중 사상에 기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를 하늘처럼 여기는 것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린이들 행복해야 됩니다. 1302님께서요. 최재우 스스로도 자신의 집 노비 두 명을 해방해서 한 명은 수양딸로 삼고 한 명은 며느리로 들였답니다. 멋지십니다. 보디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네요. 와, 정말 멋집니다. 그쵸? 그 당시에 참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였을 텐데, 아, 역시 정말 멋지세요. 2723님께서요, 오늘이 동학농민혁명의 날이었네요. 해주셨고요. 8069님께서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녹두장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특별할 수 있는 비결 아닐까요? 조그만 나라지만 의인이 많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만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이 민족은 얼마나 멋진지요. 네. 7217님께서요. 중요한 날 잊지 않고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해주셨고요. 9249님께서 지난 12월 전주 한옥마을에 갔을 때 동학혁명기념관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남편과 딸이 가기 싫다고 해서 그냥 집에 온게 후회가 되고 또 되고 있어요. 다음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혼자서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꼭 다시 가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한충은의 대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길 떠나는 가족.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이곡 함께 들었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지틈의 연주와 노래로 새야새야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하나의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575님께서요. 월요일 힘든 시간이지만 만나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이게 뭐 나이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별히 좋아하는 날씨가 모두들 있으실 텐데요. 저는 바람 부는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7444님께서요. 저도 가족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족들은 말수가 적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게 또 정말 대화 가족 구성원 중에 대화를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구성원은요. 또 말이 조금 많은 가족들이

구성원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1319님께서요. 어제는 옥수수, 대파, 텃밭에 심었어요. 근데 잠자리가 벌써. 이젠 여름이네요. 오늘은 횡성 가서 일했는지 비가 온다 해서 조기 퇴근 할랬더만 올듯올듯안 오더니 일 끝내고 집어니 이제 비가 내려요. 하늘도 감 보는 듯 하시면서 아, 이 모종 심으신 거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아우, 너무나 귀엽습니다.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길 바래요. 1078님께서도요, 오늘 아카시 꿀 떴답니다. 힘들었지만 품질 좋은 꿀이 나와서 뿌듯하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나 축하드리고 애쓰셨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쵸? 6623님께서요, 저는 자녀가 셋인데, 둘은 취업을 해서 안정이 됐는데, 둘째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집에서 늘 눈치 보면서 엉거주춤한 자세라고 할까요? 무관심할 수도 없고, 닥달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불편할까봐 가끔씩 면접 준비 잘 되냐고 문자로 물어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이 오면 온갖 종류의 하트가 들어간 이모티콘을 10개 정도 보내고 커피 쿠폰도 보내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면서 같이 성장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잘하고 있죠?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나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 둘째 자녀분이 가장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닥달 안 해도 돼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6623님의 응원만 있으면 되겠죠.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네요. 커피 쿠폰 정말 소중합니다. 간난이님께서요. 하루 종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잠시 몇 마디만 하자는데도 대화를 거부하네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이 안 좋은 부부도 아니고 잘 지내는 사이인데도 그런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뭔가 옆지기님께서 밖에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신가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조금 대화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간난이님 조금 서운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거 뭔가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야 좋을지, 네,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을 모아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 텐데요. 아, 그 전에 아까 삼승할부지님께서 이 선물 못 받으셨다고 문의를 주셨잖아요. 이 지금 떡 선물이요. 이떡 제조업체의 기기 이상으로 최근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4월 첫째 주 당첨 상품이 이번 주에 배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떡은 생산해서 바로 배송하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좀 미리 양해해 주시고요. 한달 하고도, 그리고 더 지나도 혹시 받지 못하시면요. 꼭 저희 만나 방송 시간 중에 문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올게요.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노선태가 소울소스, 그리고 김유리의 연주와 노래로 정들고 싶네.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탑승객들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한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CNN 방송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혼디우스호는 당일 새벽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그라나디아 항에 입항해 승객 하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선에는 147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의료진이 먼저 승선해 탑승자들의 증상을 확인했고요. 이후 승객들은 소형 보트로 옮겨 타 해안으로 이동했고 현지 공항에 대기 중인 각국 전세기를 타고 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보도 시점까지 19개 국적의 승객 94명이 하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각자의 국가로 돌아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후 격리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에는 선박 이동을 위한 최소 인력인 승무원 14명만 남아 해당 선박을 운영사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싱싱의 청춘가 371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정들고 싶네. 맛있는 라디오 주제곡인 듯해요. 정들고 싶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정들고 싶은 만남입니다. 7444님도요. 부미님 월드뉴스 감사히 잘 들었어요. 한타바이러스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시면서 지금 흐르는 이 리드미컬한 음악 들으니 어깨가 들썩들썩 너무 신나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237님께서도요. 인천은 비가 그쳤어요.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밥 먹을 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받아치는 게 참 좋아요. 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십니다.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요. 7444님 그리고 2266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7558님 드립니다. 강재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 5219님께 보내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130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11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아리수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은 나의 힘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가지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항상 그냥 이게 염증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상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설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더하기 1 보통은 2가 답이지만 어떤 분은 물방울끼리 더하면 다시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리듬과 동작을 곁들여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있죠. 오늘 5월 11일 입양의 날, 우리가 떠올리는 1 더하기 1은 한 가슴이 또 하나의 가슴을 꼭 껴안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눈부신 용기이자 따뜻한 선택의 이야기일 텐데요. 이런 공식은 어떨까요? 미움은 빼고 사랑은 더하고 기쁨은 곱하고 마음은 나누는 시간.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주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은상 씨의 홍남파가 곡을 붙인 사랑, 소프라노 김방술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5월 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건전한 입양 문화를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한 가정 1회, 한 아이 1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뜻을 담아 5월 11일로 정해졌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입양의 날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날이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재영 씨, 김재영 작곡, 너의 행복, 테너 김재영이 부르고요. 김서월 씨, 이용조 작곡, 엄마야 누나야, 소프라노 이유라가 부릅니다.

테너 김재영이 부른 너의 행복, 소프라노 이유라가 부른 엄마야 누나야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현재명 시 오라에서 뽑았습니다. 오라 오라 내 사랑아, 목동은 밭 갈고 처녀는 배 짜서 기쁘게 살도록 오라 오라 오라 오라.

바리톤 박수길이 부른 현재명 씨 현재명 작곡의 오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조현옥 씨 국현 작곡 봄눈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황대성 씨 정덕기 작곡의 자전거 타고 테너 전병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박하나가 부른 봄눈, 테너 전병호가 부른 자전거 타고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그 이름 아래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저녁이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개락 청산도입니다. 김연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거문고가 들려주는 정확히 깊은 호흡 그리고 대금과 단소가 함께 빚어내는 풍류의 시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거문고 연주자 이선아의 공연 실황이고요. 가진 회상 전바탕을 올린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이선아가 거문고로 연주했고 대금과 단소의 이영섭 그리고 사회자로 임미선 교수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선아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수석 단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전수자로도 활약하는가 하면은 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여러 대학에 출강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진 회상 한바탕을 올렸는데요. 총 9곡으로 구성된 모음곡 형태인 영산회상에 다른 곡들을 곁들여서 연주하는 것을 별곡이라고 하는데요. 가진 회상은 이처럼 많은 곡들을 구비해 연주하는 영산회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영산회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산회상은 본래 궁중의식에서 불리던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노래에서 비롯되었으나 이후에 가사가 없어지고 기악곡으로 전승되어 오늘날에도 많은 풍류객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 다양한 변주곡들이 만들어졌는데요.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9곡으로 구성된 대규모 모음곡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영산회상이 음악사 속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산회상 후반부에 여러 곡들을 붙여서

연주하는 가즈네상은 먼저 상영산을 기본으로 하여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로 변주가 이어지고 이어서 6박 도드리 장단에 입각한 상현도드리와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그리고 타령 군악이 곡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후반부부터 천년만세 세곡이라 부를 수 있는 계명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를 계속 연주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불교적 세계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한 영산회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 도교적 배경을 지닌 보어자에서 파생된 일종의 도드리 계통의 음악을 곁들여서 연주하면서 일종의 가진회상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은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도드리, 상현도드리, 밑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 그리고 계명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순으로 흐릅니다. 보통 전바탕을 연주하면은 70분 안팎에 이르는 긴 호흡의 음악인데요. 먼저 이 공연이 좀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건고 연주자 이선아가 보여주었던 공연의 이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력을 살펴보면은 이선아는 민속악가 거문고 산조의 여러 길을 내온 젊은 음악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갑등유 거문고산조를 비롯하여 백낙준유 거문고산조 그리고 정대성유 거문고산조 등 여러 독주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처럼 민속음악을 오랫동안 다뤄온 연주자는 장단의 밀고 당김, 또 소리의 숨결, 또 순간의 생동감을 그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진회상은 그러한 생동감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깊숙이 가라앉히면서 연주해 나아가야 하는 음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흥을 참아내고 절제하고 또 기교를 슬며시 감추기도 하고 한음 한음의 무게를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일종의 수양의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선아가 이번에 선보이는 가즈네상은 단순한 풍류, 정악, 연주라기보다는 민속음악의 현장에서 다져온 감각을 어떻게 보면은 정악의 절제 속으로 되돌려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주자의 이력과 내면을 살펴봤다면은 두 번째는 이번에 좀 독특한 편성이기도 합니다. 보통 풍류음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악기가 함께하는 합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대는 검고 독주 그리고 거문고와 대금 또는 거문고와 단소가 어우러지는 단 두 악기만의 병주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장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구가 있을 때는 장단이 음악을 밖에서 붙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처럼 장구 없이 연주할 때는 연주자들의 호흡 자체가 장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거문고라는 악기는 현을 술대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일종의 타연악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거문고라는 악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타악기로서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번 구성의 편성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날 공연 실황은 약 75분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곡인 상영산부터 하현도드리까지 듣겠습니다. 즉 상영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드리, 밑도드리, 하현도드리까지고요. 초반에 대금 연주가 이어지고 하현도드리 대목부터는 검고와 또 잔잔하게 독주로 이어나가면서 분위기를 바꿔나갑니다. 그러면 이선아의 검고, 이영섭의 대금 연주로 가즈네상, 상영산부터 하현도드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진 회상 들어봤습니다. 이선화의 검은고, 대금 연주에는 영남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영섭이 함께했습니다. 원래 이날 공연에서 약 75분에 준하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그 부분들만 들었습니다.

양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밑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잔잔하게 검고 독주로 이어진 하현도들이까지 감상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9일 국립고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이선아의 검고독주의 가진 회상 한바탕 공연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국립고학원 민속악단에 재직하고 있지만은 본인의 몸에 밴 어떤 민속음악적인 업법과 달리 풍류음악의 문법을 좀 새롭게 무대 위에 선보이면서 음악가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선아 검고 연주자는 또 국립고학원 민속악단의 정기 공연, 기획 공연을 통해서도 여러 무대에 오를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FM 국악단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갈 저녁이 있다는 건 다행이다. 불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저녁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불타는 시간이 다 지나고 모든 것이 저무는 저녁이 오면 우리는 집에 돌아가 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우리는 밤에 안긴 채로 다시 타오를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황인찬의 결과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영화 변산 사운드 트랙 중 노을 전해드렸습니다. 방준석의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도종환 시인의 시 저녁의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돌아갈 저녁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였는데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지친 일과가 끝나고 쉴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정말 고마운 일인 거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꽃길 그대 그리운 저녁, 한충운의 소금, 함춘우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충은과 함춘호의 연주로 꽃길 그대 그리운 저녁 전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라비던스의 한강수 타령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비던스의 한강수 타령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노들강변 감상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하세요.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사랑받은 시인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정호승 시인인데요. 결코 어렵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관계를 돌아보는 깊이 있는 시를 써서 오래도록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인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는 정말 사려 깊고 부드러워서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여리고 다정할까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도 정호승 시인은 신사 같은 성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저도 멀찍이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이 환한 얼굴로 다른 분들께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1950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난 시인은 대구에서 자라났는데요. 대구에서는 시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대구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스스로 쉬운 시를 추구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건 단순히 대중영합적인 글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한편 독자와는 멀어지게 되는 오늘날의 시 쓰기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인간에게 쉽게 가닿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자 애쓴 것이 바로 정호승 시인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의 시는 쉬울지언정 결코 쉽게 넘길 수가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인의 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정호승 시인의 시 봄길을 시작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봄길을 시작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정호승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고 간명한 언어로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준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시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아는 것이 그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늘을 갖고 있는 이는 다른 이에게 쉴 자리를 내어주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죠. 정호승 시인의 시는 이렇게 아주 선명하고 쉬운 언어로 우리 삶에 대해 깊이 있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에게 시는 때로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렵고 쉬운 건 사실 좋은 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정호승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김원중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이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윤상이 편곡한 자지나리 준비했습니다. 자지나리는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두 사람의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은 민요인데요. 이번엔 김용우, 이한이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김용호와 이하늬가 함께한 자진아리에 이어서 김에라의 해금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로 Always in a Hurt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결과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재밌는 제목의 이 공연은 문예학교를 다닌 할머니 학생들의 시를 노래하는 무대입니다.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7곡 가시나들과 영화를 연출한 김재환 감독이 직접 쓴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유쾌한 인생 예찬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에 사는 할머니들은 나이 80줄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연필만 잡으면 손이 떨리고 배우고 돌아서면 잊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생활을 통해 새로운 설렘을 만났죠. 그런데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수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선생님 가을은 다큐멘터리 PD 석구에게 할머니들이 시 쓰는 모습을 세상에 알리자고 제안합니다. 할머니들은 처음엔 시를 아무나 쓰냐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자신만의 시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얘긴 손주가 건넨 동화책을 읽지 못해 들킬까봐 부엌에 숨었던 영란, 첫사랑이 읊어준 시를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인순 같은 실제 할머니들의 사연과 직접 쓴 시를 바탕으로 펼쳐집니다. 가정의 달에 더욱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꽃별 외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살랑 작은 바람 전해드리겠습니다.

0: 꽃별의 살랑 작은 바람 듣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공연은 지난해 초연됐는데요. 효도 뮤지컬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제10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선 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3관왕에 오르면서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던 민요 둥당의 타령을 강부자회 여러분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둥당에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민요 둥당의 타령을 강부자회 여러분의 노래로 만나보셨고요. 민요 몽금포 타령을 새로운 감성으로 담아낸 곡 수줍은 기다림을 정길손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칠곡에 사는 이원순 할머니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80이 넘어도 어무이가 좋다. 나이가 들어도 어무이가 보고 싶다. 어무이 카고 부르마. 아이고 오이야 오이야 이래 반갑다. 언제나 변치 않는 따스한 마음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끝곡 내 마음의 따스한 봄바람 전지현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친한 사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고향이 어딘지, 형제 자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를 줄줄줄 다 알고 있다고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친한 사이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도 많죠. 하지만 많이 알고 모르고와는 별개로 그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친근함이 느껴지는 사이도 있거든요. 짧은 안부 한마디에 힘이 나거나 목소리만 들어도 웃기거나 공통 화제로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친하다는 기준은 서로에 대해 많이 아는 사이보다는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이, 편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정도인 것 같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편안하고 싶은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사실 어른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정보를 이러저래 캐치를 하죠. 예, 오가는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놓고 고향이 어때요? 뭐 가족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걸 일단 호구조사부터 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친하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는 게 잘 없어요. 심지어 성도 몰라. 근데 그게 친한 거야? 물어보면 친하대요. 예. 객관적인 정보보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 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새삼스럽기도 하고요. 1895님. 친한 사이는 힘들 때, 외로울 때, 행복할 때 그냥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친한 사이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담근 된장, 고추장, 김치를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친한 사람 같아요. 크크 해주셨는데 오 그래요. 뭐지? 나 이 사람이랑 친한가 아닌가 헷갈릴 때 이것도 괜찮은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오키오키님, 나는 친하다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니었구나 할 때가 있더라고요. 친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겠죠. 적어도 쭌디와는 저 친한 사이인 거죠 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우리 완전 찐친이죠. 일주일에 거의 10시간을 함께 하는데 예. 우리 이음가족 외에 가족 진짜 가족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 외에 저하고 10시간씩 같이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승화영이 뭐 한 100시간씩 보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10시간 같이 보내기 쉽지 않고요. 7397님, 저는 13년 동안 친한 친구를 어제 떠나보냈어요. 친구가 이직을 해서, 아이 깜짝이야. 나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깜짝 놀랐네. 아, 이직도 아쉽긴 했지만, 예, 아쉽긴 하지만. 이제 매일 보지는 못하겠지요. 아쉬움 가득이지만 송별에 즐겁게 마치고 오늘부터는 어제보다 약간 외로운 하루 시작했어요 하셨는데 그러게 1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매일 보던 친구가 이제 매일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면 너무 허전하겠어요. 그거만큼 허전한 게 또 있을까 싶은데 그래요. 또 허전한 마음은 또 다른 걸로 채워질 겁니다. 예, 그동안 귀한 인연을 맺어줬던 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박은영님, 요즘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아서 잘 못 자지만 이음밤 들을 때만은 편하게 보낼게요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20대 청취자 우리 그 최백호 선배님께서 인증해 주신 나이 어린 청취자 박은영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잘까요? 잘 자야 키 크는데 아닌가? 다 컸나? 예. 어찌됐건 잘 자야 피부도 예뻐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순 없지만 예, 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방송 들으면서 좀 푸시고 좋은 마음들을 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피노키오 다시 만난 너에게.

피노키오의 노래 들었습니다. 다시 만난 너에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네, 월간 그 남자 있는 날인데 오늘의 그 남자는 김수인 씨입니다. 우리 김수인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아주 살이 더 쏙 빠졌던데, 예,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음악을 소리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시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국악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됩니다. 2946님, 오늘은 저희 딸 송이의 12번째 생일이라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예전에 준디 행사 공연 보러 갔을 때 공연 끝나고 그림과 손글씨

써서 드렸던 그 아이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생일인 송이였어요. 우리 송이의 12살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송이, 우리 송이 양 생일 축하드려요. 잘 알죠. 잘 기억하죠. 그 그림 너무 귀엽고 예뻐서 제가 기타 케이스에 한동안 잘 갖고 다녔는데 기타 케이스를 교체하면서 예, 그 그림을 그 그림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 예. 다음에 또 혹시 만나게 되면 예, 한번 다시 그려주면 제가 안 잊어버리고 잘 간직할게요. 8066님, 주말에 큰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다 같이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좋았는데 어른들 나이 드신 모습 보니 괜히 마음 한켠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이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주말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 하지요. 끝이 없으면 소중한지도 모를 거예요. 예. 더욱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모우라님,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오랜만에 들어오는 이음밤이라 약간 낯서네요. 그래요? 우리 모우라님 한동안 안 오셨나요? 아니면 그 우리 보이는 라디오 기준으로 한 3-4일 돼서 그 3-4일이 그렇게 오래 느껴지시는 건가? 자, 오늘 2시간 동안 진하게 예, 정을 나누시고 예, 낯설물 빨리 없앱시다요. 6187님, 김수희님 요즘 대학원 생활은 어떤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예,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죠. 성시경, 강승원 두 분의 합작품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흐렸고요. 곳에 따라 비도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밝고 유쾌한 기운을 퍼뜨리는 이분이 오셨으니 걱정이 없네요. 국악인 김수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0: 아, 수인 씨. 네. 왜 이렇게 살이 더 빠졌어?
1: 고생 다이어트라고.
0: 고생 다이어트? 마음고생, 몸고생.
1: 네, 마음고생, 몸고생. 특히나 몸고생이 심해서.
0: 어머나, 네, 세상에.
1: 열심히 잘 챙겨 먹는데도 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0: 고생이란 게 진짜 이렇게 뭐 생고생을 한다기보다 그만큼 스케줄이 많고 일이 많으신 단위인 네. 거죠?
1: 행복한 고생 중입니다.
0: 행고생. 행고생. 뭘로 바쁘신 거예요?
1: 우선은 제가 이제 6월에 저희 국립창극단에 올라가는 신작 효명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또 주인공을 맡게 돼가지고 그것도 연습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
0: 매일 효명?
1: 네. 효명세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또 제가 춤을 또 많이 춰야 되는 작품이라서
0: 네.
1: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살을 좀 내리고 있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0: 살을 내려요? 무슨 버스처럼?
1: 살을 빼고.
0: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예요, 버스처럼.
1: 그렇죠. 이제 벨 누르면 너 내려가 이러면은 좀 이렇게 내려갑니다.
0: 벨 누르면 살이 빠집니까?
1: 네, 지금 아직 젊잖아요.
0: 대박. 야, 그러면 올리고 싶으면 좀 올릴 수도 있어요?
1: 올리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0: 아, 그건 뭐 나도 자신 있긴 해. 그렇군요. 그럼 언제예요?
1: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인데 예. 이게 더블 캐스팅이어서 이제 격일로 이제 아마 네. 할 것 같습니다.
0: 원래 그 무용을 전공하셨다고요?
1: 제가 이제 변성기가 오면서 원래 판소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변성기가 오면서 판소리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진로를 좀 모색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때 한국무용을 한 제가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무용을 쭉 하다가
0: 예.
1: 이제 어머니께서 다시 소리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소리길로 들어간 케이스죠.
0: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고를 수 있어요? 혹시 고른다면?
1: 지금은 소리인 것 같아요.
0: 지금은
1: 네, 지금은 소리인 것 같은데 한때는 이제 막 무용을 계속하다가 다시 소리길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적응하기가
0: 힘들었겠죠.
1: 네, 그래서 다시 무용을 할까라고 하다가도

0: 좀 끝내 놓지 않고 계속 하니까
1: 잘
0: 조금
1: 됐다.
0: 예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 막 날고기는 수인 씨를 목격할 수 있겠군요. 한명회 가면 기대가 되고요. 아니, 그 여우락 페스티벌 참여 소식도
0: 네,
1: 들리던데요.
0: 맞습니다. 그 여우락 페스티벌에 저 블루스 하시는 팀이랑 같이 저랑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공연을 올리는데 그 7월 말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7월 22일, 23일이어서 그때가 한창 또 장마의 기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모티브를 잡아서 장마라는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오, 가만있어 봐. 우리 그 국악방송 19이신 이한철 씨가 예술 감독을
0: 맞아요.
1: 맡고
0: 이한철
1: 있기도 하고,
0: 선배님이 네, 예술 감독을 하시고
1: 지난주에 저희 이은밤 다녀가신 하림 씨도
0: 네, 이번에 같이 예.
1: 출연 소식
0: 네,
1: 전해주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와, 뭔가 진짜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축제인 것 같은데,
0: 네, 재밌을 겁니다.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티켓 오픈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나저나 우리 오늘 약간 드레스 코드가
0: 그러게요. 안
1: 우연히
0: 맞췄는데 되게 비슷합니다.
1: 약간 둘다 그레이 계열인데, 이거 채도로 따지면 저는 한 2, 3 정도고,
0: 딥 그레이 느낌.
1: 우리 수인 씨는 한 8, 8, 9.
0: 네, 저는 한 약간 라이트 그레이 느낌.
1: 0이 검은색 많죠? 10이 하얀색이고. 아무도 모르네. 밖에 갑자기 다 눈치 안 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텐데.
0: 네.
1: 그래요. 우리 약간, 그레이, 오늘 그레이 브라더스,
0: 네. 그레이
1: 함께
0: 데이입니다.
1: 그레이 데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그남자 김수인 본격적으로 먼저 참여 안내 부탁드릴게요.
0: 네.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얘기, 기쁜 얘기, 별일 없었던 얘기도 다 받습니다. 잠시 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준비해 온 라이브를 들려드립니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32, 우물정 0302로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얹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부터 들어볼 텐데, 자, 이 곡은 미리 사연 주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분께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0: 네네.
1: 어떤 사연일까요?
0: 네, 무거운 내다리님의 사연인데요.
1: 무거운 내다리.
0: 네. 요즘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뚜벅이 신세가 됐는데 버스 기다리는 게 유난히 지치고 걷다 보니 다리는 무겁고 이럴 때일수록 귀에 꽂히는 노래 한 곡이 절실하더라고요. 저처럼 힘들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다 같이 힘내봐요라고
1: 아,
0: 보내주셨습니다.
1: 그러시구나.
0: 너무 공감되는 사연이어가지고
1: 뭐 무거운 내다리?
0: 네, 저도 이제 국립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1: 예.
0: 차량 이부제 때문에
1: 아, 요즘 그렇죠.
0: 예, 저도 이제 나름 뚜벅이 생활을 또 이제 격일간 하고 있어서
1: 아, 그 홀짝제인
0: 네네
1: 거네요.
0: 홀수짝수제여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1: 아, 그렇구나. 아, 참.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저한테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건 약간 그 이벤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0: 네네
1: 오랜만에 한번 타면 재밌더라고요.
0: 네네
1: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0: 저도 되게
1: 혼날 얘기네.
0: 오랜만에 이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을 때는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또 대학생 된 기분도
1: 산뜻하고
0: 들고
1: 막
0: 되게
1: 그러죠. 응.
0: 아침을 사는 기분이 들었는데
1: 예.
0: 이게 또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1: 그렇구나.
0: 차를 가지고 나올 때보다 한 30분은 일찍 나와야 되고 이래서
1: 더구나 출퇴근 시간에 사람 많을 때는 진짜 힘들죠.
0: 그게 또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살이 빠지는 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 다니고 이런
1: 그렇구나.
0: 시간이 많다 보니
1: 저 예전에 한번 그 진짜 퇴근 시간에 그 지옥철이란 거 한번 탔다가 저 약간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진짜 괜한 소리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0: 저도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거나 이러면은
1: 네.
0: 저도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1: 예.
0: 그 되게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이런데 갑자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순간이 되면 저도 모르는 순간 이렇게 좀 호흡이 가빠질
1: 아,
0: 때도 있고
1: 그렇구나.
0: 예,
1: 근데
0: 그러더라고요.
1: 무대에 섰는데 관객분들이 너무 많으면 호흡이 가빠와요?
0: 무대랑은 또 틀린 것 같아요. 무대의 영역과 이게
1: 다르죠.
0: 직접 마주하는 영역은 또
1: 예.
0: 틀린
1: 저는
0: 느낌이어가지고.
1: 무대에 섰는데 관객이 너무 없으면 호흡이 가빠오더라고요.
0: 저도 그럴 때는 호흡이
1: 이래도
0: 가빠오더라고요.
1: 되나 싶고. 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우리 무거운 내다리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을까요?
0: 이제 박경훈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이제 새로 그린 아리랑이라는 그 곡인데 그 가사가 사실은

0: 이별의 이야기거든요. 이별을 좀 다룬 내용인데
1: 아리랑 자체가 원래 이별 이야기니까. 네네네.
0: 그거 이게 옛날의 아리랑을 이제 현대에 맞게 작곡한 편곡, 어떻게 보면 또 편곡이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낸 네. 아리랑인데 예. 그 아리랑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 나오는데 네. 내 차와 이별한 느낌.
1: 어머, 아이고 저런. 예.
0: 그래서 이게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네. 어느 순간에는 또 저희가 이렇게 힘든 이제 무거운 내 다리가 가벼운 내 다리가 될 수 있는 날이 오실 테니
1: 그렇죠.
0: 그분을 위해서 좀 산뜻한 아리랑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1: 예, 그래요. 우리 무거운 내 다리님을 위해서 수인 씨가 준비해 주신 곡은 새로 그린 아리랑이라는 아리랑. 곡입니다. 오늘은 무처럼 혼자 오셨어요?
0: 네, 오늘은 네. 또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의 곡들을
1: 그러니까,
0: 예,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래, 오늘 MR로 들려주시는 거군요. 네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십시오. 아, 자리를 좀 옮겨주셔야 네네. 되는구나. 예예. 예. 그래, 오늘은 새로 그린 아리랑을 수인님이, 김수인님이 예, MR에 맞춰서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이것도 참 흔치 않은 풍경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잘 들어볼게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김수인 씨의 새로 그린 아리랑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수인 씨는 항상 그 노래가 딱 시작되는 순간 스토리가 펼쳐져요.
1: 아, 정말요?
0: 어떤 노래든.
1: 감사합니다.
0: 딱 첫 소절 하는 순간 아, 무장 해제되고 이제 어렸을 때 무슨 네. 동화, 그러니까 엄마가 옛날 얘기 해주는 것처럼
1: 아,
0: 때로는 뭐 흐뭇한 이야기, 뭐 즐거운 이야기, 밝고 맑은 이야기, 때로는 좀 무서운 이야기, 때로는 네네네. 슬픈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돼요.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이제 서사가 있는 노래를 하고 싶고 소리를 하고 싶어 해서
0: 아~
1: 그게 극찬을 들은 느낌입니다. 아, 극찬을 그런, 들었습니다.
0: 그런 의도가 100% 저한테
1: 아, 감사합니다.
0: 보내줬고요. 예. 키엘 키엘 97님 온갖 풍경이 지나가는 영상 같네요.
1: 아, 이야, 감사합니다.
0: 저하고 같은 느낌인데 이게 좀 색다르게 또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1: 네네.
0: 동그라미님 수인님 원래 멋있으신데 오늘은 더 멋있으시네요. 반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왜 반하면 안 되죠?
1: 반해서 응. 반하셔서 이제 저 공연도 많이 보러 오시고
0: 그러셔야죠. 예, 뭐 반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같이 살자고 이런 것도 아닌데
1: 네.
0: 반하십시오 동그라미님. 예. 7444님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애틋하면서 유니크함도 있는 아리랑 너무 멋지네요.
1: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리랑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중님 아리랑이 진짜 산뜻해요 해주셨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요즘 BTS가 이제 북미 투어 중인데
1: 네네.
0: 매주 도시를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1: 네네.
0: 뭐 10만 명, 몇만 명씩 동원하면서 네네네. 아리랑 떼창하는 거.
1: 아, 멋있더라고요. 저 안 그래도 네. 이게 그때 광화문에서 할 때도 아, 예. 그때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0: 예.
1: 그걸 보니까 약간 국뽕에 차오르는 것처럼 진짜 네. 우리나라 한류의 또 케이팝의 이렇게 위상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요즘인 것 같아요.
0: 예, 근데 더구나 아리랑을 정말 그 다른 피부색 다른
1: 네,
0: 수십만
1: 맞아요.
0: 명이 함께 부르는 거 보니까
1: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국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0: 예, 예. 네. 그래요. 우리 모두 국민들이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또 수인 씨가 새로 그린 아리랑을 너무 멋지게 펼쳐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호강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까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 제목이 장마라고 하셨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장마라는 다른 곡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정인과 영준입니다.
1: 오.

0: 정인과 영준이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장마 듣고 왔어요. 자, 우리 앞서 사연의 주인공 무거운 내다리님 이음밤에서 선물 드릴게요.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자, 월간 그 남자 김수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김수인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그러게요.
0: 아, 수인 씨가 준비해온 곡에 좀 잘 맞는 사연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1: 네, 그러니까요.
0: 사연 좀 볼까요?
1: 네네. 노라보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아유, 아이디 찬성입니다. 네.
1: 시간과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을 맡기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나갈 저에게 힘을 주는 노래를 부탁드립니다.
0: 네. 닉네임하고 내용하고 있잖아요.
1: 놀아보세.
0: 근데 시간도 힘도 많이 필요한 일을 맡기로 고생길을 스스로 자처하셨다는 얘긴데
1: 이분도 이제 살 빠지실 거예요.
0: 살 빠지시겠네. 예, 힘을 주는 노래 기다려주시고요.
1: 네, 소금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 양평 형님 댁 모내기 하는 거 도와드리고 왔어요. 모판 나르고 점심이랑 세찬 만들었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노래로 위로해주세요.
2: 와, 모내기.
0: 모내기 직접 해본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보기만 해도 정말 힘이 정말 많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보기만 해도 허리 아프고 막. 네. 저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아, 예, 뭔가 진짜 많이 쓰셨습니다. 예.
1: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0: 박가네님께서는 네.
1: 아내가 퇴근길에 열무 두 단을 사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물김치 처음 담그는데 맛이 어떨지 걱정입니다. 아내가 사실 음식을 못하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드셔야죠.
0: 그러니까 걱정인 거지. 아, 저것도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 아주 그냥 앞이 눈앞이 사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막 뭐 음식을 잘 못하신 분이 막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 뭐 좀 걱정된다 하고 뭐 저기 아내 와이프 분이 씻는 소리 들으면 걱정된다 하고
1: 네네.
0: 이런 얘기도 하고 같은 종류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1: 그래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0: 예. 자, 물김치가 완성되는 날 밖에서 한 두 끼 정도 거르고 들어가세요.
1: 굶었다가 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 아우 좀 아까 밥을 먹고 들어와서 좀 걱정이긴 한데 요 멘트 하나 탁 쳐주시고 여보 너무 맛있어. 예, 한 100번 연습하고 예, 할 수 있다.
1: 네, 예. 할 수 있다.
0: 달림님.
1: 네, 오랜만에 친정 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왔는데요. 많이 마르셨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살고 있다며 바쁜 딸 걱정부터 해주시는 모습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사랑해요.

0: 라고 보내주셨다. 5월이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1: 그렇죠.
0: 어버이날도 있었고.
1: 왜 이렇게 많이들 마르시는 거예요, 전부 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살 빠지는 계절인가?
1: 그런가? 아닌데 원래 좀 아니, 네. 아 가을이 보통 뭐 천고마비니에서
0: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1: 9903님
0: 오늘은 딸에게 미안해서 속상합니다. 딸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밤에 사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장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잊고 있었네요. 지금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이가 기다리다 마음이 좀 상했나 봐요. 연우야 엄마가 미안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우리 또 따님한테는 엄마가 치킨 사주기로 한 거 그게 굉장히 큰 약속이었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물론 9903님께도 그랬겠지만 또 이렇게 어른들은 또 이렇게 네. 저렇게 막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0: 그래도 이렇게 딸을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네. 진짜 축복받은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예. 치킨은 무슨 치킨 네. 같은 소리 하고 이런 엄마가 아니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우리 연우님 속상한 거는 이해하지만 우리 엄마 마음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0: 네. 네. 344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처갓집만 자주 가는 것 보고 조금 질투나요. 하지만 며느리가 살갑게 자라는 것 보고 조금 위안을 받아요. 저한테 노래 선물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그렇군요. 참 왜 처갓집만 자주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주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는 아, 사실은 팩트는 비슷하게 가는데
0: 그러죠.
1: 내가 보기에 쟤는 저쪽을 더 가는 거 같아.
0: 느끼기에 네. 이제 서운함에 또 이게 강요가 있으니까.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래도 며느리분이 살갑게 자라는 걸 보고 위안을 받으신다고 하니.
1: 그러니까 여기는 테마를 진짜 컨셉 뭐랄까 잘 잡으신 거죠. 며느님은
0: 시댁에 자라고.
1: 예. 사위는
0: 처갓집에 자라고.
1: 그렇죠. 네. 이게 반대면 어차피 뭐 한 사람씩 자라는 거지만 반대면 좀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아주 행복한 집인 것 같아요.
0: 네. 74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종종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난주 먼저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주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세상에 부탁할 것이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우울했던 주말이었어요. 음악으로 수희님이 위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아이고.
0: 아이고 이런 경우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뭐 요즘 많이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막 대학 이후로 뭐 연락 거의 안 하던 친구가 네. 어떻게 오랜만에 어 웬일이야 이러면
0: 맞아요.
1: 어 내가 줄 게 있어서 뭐
0: 청첩장.
1: 그래요. 뭐 그러니까 뭐 그 또 그런 좋은 날에 나를 떠올려 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뭐 부탁할 일이 있을 네. 때 떠올린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되냐?
0: 그냥 이런 건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잊어버리는 게
1: 내가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정중히 거절을 하고 네, 네. 네,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는 걸. 요즘 뭐 주식이 되게 막 화제인데 이런 걸 손절
0: 맞아요 주식
1: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예. 그렇다고 또 한 번에 그 인연을 한 번에 단칼에 쳐내기도 그렇지만 좋지 않은 사인인 건 맞는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느낌표님
0: 주말에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렇게 깜박한 건 처음이라 너무 충격이고 속상해요. 이런 게 노화인가요?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아니에요.
0: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노화라고? 아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0: 이게 노화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1: 아유, 우리 네. 애도 지금 8살짜리도 깜빡깜빡하는데 걔가 벌써 늙을 리는 네. 없잖아요.
0: 절대 노화가 아닙니다.
1: 예, 예. 당연한 겁니다.
0: 네.
1: 예. 안 까먹고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이상한 거지.
0: 맞아요. 인간미 없습니다. 인간미 그러면은 없습니다.
1: 한 분만 더 볼까요?
0: 네. 네, 해바라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미리 걱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게 조언 좀 해주세요. 마음을 평화롭게 다독거릴 수 있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 미리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0: 제가 그래요 선생님. 어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먼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에이. 인생이 되게 피곤합니다.
1: 우리 흔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반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 거고
0: 맞아요.
1: 나머지 반은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걱정이래요.
0: 네 맞습니다.
1: 바로 뭐 모든 걱정은 다 기우다.
0: 네.
1: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예. 저희 말씀이 네.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0: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0: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남시립국악단과 협연을 했었던 그 이제 효음악회라는 음악회에서
1: 네.
0: 협연을 한 인순이 선배님의 아버지라는
1: 아버지.
0: 네, 그걸 좀 편곡한 곡인데요.
1: 네.
0: 좀 국악 스타일로 맞게 그래서 5월에 가정

0: 사랑의 달이고 해서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는데 너무 적절하게 딱 맞는 사연이
1: 오,
0: 올라와서
1: 저도 몇
0: 너무
1: 개가 눈에 띄는데 어떤 거? 딱 집어주세요.
0: 네, 달림의 사연입니다.
1: 달림.
0: 네. 그래서
1: 맞네.
0: 이 아버지에 관한 사연이 어떻게 이렇게 딱 너무 절묘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1: 이거 뭐 선곡이 혹시 뭐 사전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0: 약간 그런 것 같은데
1: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0: 네,
1: 딱
0: 그
1: 맞.
0: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딱 맞는 사연이 올라와서 그분을 위해 꼭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1: 자,
0: 싶습니다.
1: 그럼 라이브석으로 예.
0: 네.
1: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달림, 오랜만에 친정 가서 아버지 얼굴 보고 왔는데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도 재밌게 살고 있다며 바쁜 딸 걱정해 주시는 모습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빠께 전해드립니다.
0: 아버지, 제가 간밤에 낯선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 길을 가시는데 그저 뒷모습만 보이시더군요. 그 길이 어찌나 멀어 보이던지 저는 차마 따라갈 수가 없었네요. 그저 꿈이겠지요. 그저 꿈이길 바랍니다.

0: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1: 아, 보고 싶은 아버지께 전하는 김수인 씨의 노래였습니다. 아버지 듣고 왔어요. 아, 캬, 조선 뷰티님 수인님 목소리로 들으니 색다르고 한이 느껴집니다.
2: 오, 예. 감사합니다.
1: 0760님 아버지 엄마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코모님께서 성남에서 다들 압도당해 무대 끝나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던 그 노래.
2: 아 정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좀 늦게 박수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자 달님 축하드려요. 달님께서도 예,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문자로 예, 문자로. 본인 그 성함과 주소 좀 또 닉네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또 한 달 또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아쉽다.
2: 그러게요.
1: 예. 그래요. 그 건강 관리 잘하시고.
2: 네, 예. 네 알겠습니다.
1: 목 관리, 몸 관리 다 잘하셔야 돼요.
2: 네 되는. 알겠습니다.
1: 자 우리 끝곡 하나 남겨주세요. 어떤 노래 들을까?
2: 아 오늘 이게 또 오늘 낮에 좀 비가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가고 싶은 게 저희. 크리즐 팀이 네. 6월 6일하고 7일에 네. 팬 콘서트를 또 합니다.
1: 아이고.
2: 되게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네. 또 의미가 있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곡을 만들었던 저희 2집 앨범에 있는 망우가라는 곡을 꼭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1: 그래요. 크레즈라의 망우가 함께 들으면서 수인 씨는 다음 달을 기약하겠습니다. 공연 네. 잘하세요.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입니다.

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조정현 씨의 노래였습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옥토끼님, 우리 딸이 속이 깊어지더니 내년에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 서운하기도 하고 왠지 외로운 느낌이에요. 아이고, 자식들 떠나보내는 느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유, 품안의 자식이라고. 근데 뭐 가면 또 금방 서로 적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아주 이제 저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S대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지난 금요일인가 갔었거든요. 대학교에서 초대하는 행사는 대부분 교수님들 행사여가지고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했는데 아니라고, 이번엔 그 기숙사 학생들 행사라 그래서 아니 이거 학생들이 우리를 알아? 이러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막 거의 기숙사에서 잠 못 자는지 피곤해하고 있고 부모님들만 반가워하시고 그러던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모두 그 모든 부모님들 학부모들의 꿈이잖아요. 그 S대에 자식을 보내놓고 자식이 그 학교 행사에 딱 초대해가지고 거기 가는, 아휴, 우리 부모님들도 저런 걸 꿈꾸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뭐라고 한 적 없으시고, 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특히나 결혼할 때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옥토끼님 너무 기쁜 날인 게 확실해요. 예. 6311님, 예비 며느리가 손수 밥하고 반찬까지 해줬어요. 생일상 받으니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예, 앞으로 둘이 알콩달콩 잘 살기 바란다 해주셨는데,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옥토끼님과 6311님이 그 자제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다. 예, 여겨집니다. 또 있네. 7315님, 돌싱이었던 우리 아들이 이번 어버이날에 큰 선물로 여친을 데리고 왔어요. 뱃속에 아기까지,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란다. 정말 많은 사연을 받아봤지만 돌싱인 아들이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 여친을 데리고 온 걸 자랑하시는 사연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와, 우리 아드님, 우리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께 기쁨을 두 번 주시는 건가? 효자인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두 배로 행복하, 세 배로 행복하셔야겠네요. 자, 아이고. 조성모 씨의 아시나요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시는지 아시나요? 지난 주말 사진 좀 보내주세요. 우리 주말 사연과 사진 나누는 날입니다. 제 핸드폰을 잠깐 봤더니, 예, 제 지난 주말에 사진이 뭐가 있냐면 이번 주에 공개가 되는 30주년 기념 앨범 미니 CD 사진이 있고요. 유튜브에서 라방 했던 사진 있고, 어디 모임에 갔다가 무슨 뭐 엄청 유명한 술이라고, 이게 뭐라더라? 금문 고량주? 뭐 이런 거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일반인들끼리는 판매가 안 되고 거기 뭐 정부 인사들끼리만 주고받는 거라는데 화교 한인 회장님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 집에 갔다 왔는데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있는데 58도인가 그렇더라고요. 야, 엄두가 안 나는데. 아무튼 요런 거 사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조성모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시나요?

휘성 씨의 노래였습니다. With me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좀 같이 나눠보죠. 5753님 지난 주말에 이음밤에서 보내주신 책 선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하시면서 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 우리 금요일 코너지기 방호성우님의 그녀 최인호 작가님의 작품이죠. 예, 잘 읽어보셨나요? 예, 축하드립니다. 3473님 제 주말 사진입니다. 불자는 아니지만 초파일 앞두고 청계천에 등이 멋지더라고요. 우와 청계천에 또 저런 멋진 풍경이 조성이 되었군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너무 멋지다고 요즘 막 한국이 전세적으로 뜨고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다녀가신 분들이 예, 그 손에 꼽는 그 너무 좋았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청계천도 굉장히 높은 순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요즘 만들어지는데 청계천이 거의 주요 무대라고. 아 진짜 저도 불자는 아니고 심지어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이렇게 초파일 즈음한 저런 등이 달려있는 풍경은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9315님 주말에는 신랑님과 함께 마사지를 받고 한우 맛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언제나 제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는 신랑님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야. 이야 주말 다정한 신랑 마사지 한우 시원한 맥주 뭘 더 바래 그쵸? 제대로 보내셨네요. 야, 갈빗살 뭐야 저기 살 꽃 살치살 이름만 들어도 비싼 살들 내 살보다 더 비쌀 것 같아 저 살. 그나저나 우리 채팅창은 제가 아까 그 58도짜리 술 얘기했더니.

바이브의 수리아에 이어서 린의 노래 시간을 거슬러 들었습니다. 이 노래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OST로 쓰였던 곡이죠. 5798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바람결에 스치는 대나무 소리 들으며 어수선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숲 산책 다녀왔어요. 사진도 혹시 있었나요? 5789님께서도? 예. 이 노래 금빛 노을님도 피디님 세준님 시간을 거슬러 선곡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아, 5789님의 사진 우와 이거 뭐 전시회에서 보는 사진 같아요. 어머나 이 무슨 나무야? 대나무인가요? 아닌가? 잘 안 보여. 뭐 대나무처럼 굉장히 얇고 곧게 솟았는데 아 대숲 소리라고 하니 대나무 맞네. 대나무 소리 바람결에 스치는 대나무 소리를 들었는데 이 숲이 도대체 무슨 숲이야? 막 계속 대단한데요. 막 대나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영화 속 뭐라고 써있는데 제가 잘 노안이 와갖고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이 참나. 예, 6280님 아내와 강원도 쪽 해안도로를 돌았고 차박했어요. 힐링과 킬링 그 어디쯤이었지만 대중적인 관광지와 또 다른 분위기를 느꼈답니다. 와우. 어머나, 야, 낭만 넘친다, 진짜. 예. 바닷가에서,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차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마냥 킬링일 것 같은데, 킬링과 그 사이라는 거 보니, 아무래도 잠자리가 편치는 않으셨던 모양이기도 하고요. 참, 낭만 넘친다. 우리, 그런 분들만 사진을 보내주셔서 그런 건지, 우리 이은밤, 예, 낭만 넘치는,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니까 이 시간이 낭만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4322님께서는 우리 동네 포토존에서 한컷 해마다 변함없이 이 시기에 볼 수 있어요. 담장 주인이 정성 들여 돌봐서겠죠 했는데 예 담장에 예쁜 꽃들이 예, 아주 너무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하늘 파란 하늘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사진

한동근 씨였습니다.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너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보실 방법이 없잖아요. 저 혼자 보고 혼자 좋다고 막 터졌다가 헷갈렸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자극시켜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제가 표현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더 멋지게 표현해드려야지 여러분의 상상력도 더 풍부해질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한몇년더 하다 보면 거의 뭐 짝퉁 도슨트 정도 되지 않을까. 간접 경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운원님께서 예, 간접 경험은 되긴 되십니까?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러지만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298님,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시댁 식구들 모여서 어머님 생신 축하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열무김치, 파김치, 쌀, 잡곡 등 잔뜩 싸주셔서 가지고 왔네요. 늘 주기만 하시는 93세 어머님, 더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라요 해주셨는데 대가족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머님 생신 축하를 제대로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열무김치, 파김치, 쌀, 잡곡 등은 사진에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있었으면 그거 설명하느라고 저희 헷갈렸을 텐데. 93세의 어머님이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여전히 이렇게 자식들에게 바리바리 뭔가 싸주실 기력이 되신다는 게 더욱더 감사하네요. 3572님, 저도 주말 사진 보내드립니다. 산책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산에서 4시간 넘게 있었어요. 식물들 탐색하면서 향도 맡아보고 사진도 찍느라 천천히 걸어 다녔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무슨 뭐 전문 사냥꾼이래. 저뭐 등산꾼도 아니야. 등산꾼? 뭐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뭔 말인지 알지? 그것도 아니고. 예, 그냥 산을 즐기러 가는 건데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서 사진 찍고 예, 음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숲속의 맑은 공기가 저한테도 이 탁한 스튜디오 안에도 퍼지는 것 같습니다. 9414님, 8학년 6반 우리 엄마가 활짝 웃고 계셔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저희 세자매 같다고요? 하셨는데. 진짜요. 진짜 세자매 같네. 어머니, 누가 어머니신지? 누가 9414님이신가? 진짜 모르겠네. 하시면서, 아, 이렇게. 용돈을 현금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처럼 해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만은 1억 원. 물론 뭐 진짜 1억 원을 안겨드렸으면 어머님이 저거보다 더 밝게 웃으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너무 밝고 예쁘십니다. 예. 자칭 새 자매의 사진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도 주말 풍경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6280님, 0729님, 5753님, 9903님, 3473님 이상 다섯 분이세요. 저희가 문자 답장 보내드릴게요. 선곡표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 클래식 한장 넘기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음악으로 태교를 했다고 하죠. 특히 왕실에서 왕손들의 태교를 위해서 음악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문헌에 남아있는데요. 이런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악이 있습니다. 숙명가야금 연주단이 국내 정상급 협연자들과 함께 했어요. 음반은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음악으로 채워진 음반 달, 또 클래식과 동요로 구성된 해. 그 중에 달 음반 보면요, 궁중에서 연주되던 아악곡부터 민간에서 불리던 민요, 자장가까지 다양한 우리 음악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귀에 익은 민요 선율로 된 곡 골라봤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제목이 붙어있긴 하지만 들으면서 저절로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왕실가야금 태교, 달콤한 하품, 이 음반 가운데 달아 달아 들어보겠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렇게 부르던 곡이 가야금 곡으로 네, 태교 음악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파랑새요 예, 즉 파랑새 노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지역마다 가락이나 노랫말이 조금씩 다르게 불렸다고 합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기리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그 유래만 보면 아주 비장함이 담긴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태교 음악이나 자장가로도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어님께서 태교 음악은 성인에게 들려줘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다 이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달아, 달아, 함께 해봤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제목만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나오나? 2절에 달아, 달아, 아닌가요? 예. 저희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하고 같아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양의 노래입니다. 달빛 수련.

아양의 노래였습니다. 달빛 수련 듣고 왔어요. 자, 8399님. 요즘 엄마의 손발이 되어 살다 보니 하루를 느낄 새도 없이 지내는 막내딸이 안쓰러웠는지 용돈을 주시더군요. 쭌디, 어른이 되어 받는 용돈은 더 값지고 행복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축하드려요. 용돈 받으신 거. 아, 저 나도 용돈 받고 싶다. 누가 용돈 좀 주면 좋겠네.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 제가 모시는, 제가 손발이 되어드리고 있는, 말 그대로 수발 들어드리는 엄마께 받는 용돈은, 예, 그 어떤 용돈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죠. 아까워서 어떻겠습니까? 그쵸? 0729님,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여러 날들이 많은데 저는 왜 이리 5월이 힘들까요? 챙길 거 많은 건 있는 돈으로 때우더라도 가정의 달 자체가 불편한 건 왜일까요? 그쵸? 예, 불편할 수 있죠. 뭐 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죠. 무슨 달, 무슨 날 해서 이벤트 하고 뭐 또 챙겨야 되고. 이벤트 같은 거를 되게 성격적으로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조차도 5월은 좀 피곤하긴 할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지? 그 세 개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 성년의 날? 아, 요거는 당사자들한테는 또, 왜냐면 제 주변에 성년의 날하고 근처에 있는 관련인 분들이 없어서 저는 있는지도 잘 모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부부의 날? 저 부부입니다만 뭐 이런 거 챙겨요, 누가? 예. 예전에 신부에게가 한창 히트할 때, 그때 부부의 날이 생긴 건지 아무튼 뭐 알려지기 시작한 건지 그래서 행사에 몇 번 초대받아서 부부의 날이 고마웠던 적도 있는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고 이제 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좀 줄입시다. 이 날도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0729님 어때요? 네. 9076님 늦은 시간 걸려온 어머님의 전화. 꽉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으시다며 울고 또 우시는데 어머님 마음속 얘기들을 조용히 들어드리는 것밖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통화하는 내내 마음이 참 많이도 먹먹했네요. 다음 달 아버님의 기일이 다가와 그런 건지 마음이 더 아픈 오늘입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들어드리는 거지. 어머님도 뭐 다른 걸 크게 바라고 전화하신 건 아니겠죠. 아버지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9076님 들어줄 분이 9076님이시니까 하신 거지. 사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이제 위로를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나조차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머님의 이런 이야기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최선을 다해서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네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9076님께 속마음 털어놓으시고 많이 풀리셨을 거예요. 예. 아버님은 좋으시겠다. 예, 여전히 이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자, 임영웅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청해 주셨네요. 오늘 이 노래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수북한 흰 꽃이 피어서 마치 흰눈이 내린 듯 보이는데요. 바로 입함나무입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상암동에도 입함나무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가끔 발길을 멈춘 채 바라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입함나무, 마치 나무에 흰 쌀밥을 뿌려놓은 듯 보이기도 해서 쌀밥이란 뜻의 입함나무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이씨조선이라 이씨 밥을 먹는다는 뜻에서 입함나무가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하 무렵에 꽃이 피니까 입하나무라 했다가 그것이 입함나무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무엇이 됐든 모두 쌀과 관련된 이야기란 점에서는 같습니다. 입함나무 꽃을 밥사발에 수북이 담아 놓으면 정말 쌀밥 한 그릇 수북하게 퍼놓은 듯 보이는데요. 지난날 보릿고개가 있었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수북하게 담아 놓은 입함나무 꽃이 조금의 위안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전기 태조의 비 신의 왕후 한씨의 신위를 모신 문소전에 제례를 올릴 때 연주했던 음악 유황곡 들려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악장의 첫 머리에 나오는 유황천이란 노랫말 첫 두 글자 유황을 따서 제목으로 삼은 곡 유황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이 처음에 조선 태조비 신의왕후 한씨의 신위를 모신 문소전에서 연주하는 음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들으신 대로 기악곡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고려시대 향악곡인 풍입송의 일부 선율을 변주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고려시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조선 명종대의 문소전이 폐쇄되면서 제례악 유황곡은 연주하지 않게 됐고요. 유황곡 선율은 이런저런 용도로 연주가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정조대의 화성의 봉수당에서 열린 해경궁 홍씨 회가변 때의 항무정제를 추는 절차에서 유황곡이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저희 스튜디오가 위치한 상암동 거리 이곳저곳에서 이팝나무 꽃을 볼 수 있어서 그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이팝나무의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면 마치 흰 눈이 수북히 쌓인 듯 보이기도 하고요. 고봉밥으로 퍼놓은 쌀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팝나무 이름이 왜 이팝나무냐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진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중에 아무래도 흰 쌀로 지은 밥처럼 보여서 쌀밥이란 뜻의 이팝나무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설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맘때가 보릿고개라서

쌀밥 먹는 일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팝나무 꽃만 바라보아도 쌀밥 한 그릇처럼 보일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어느 블로거가 이팝나무 꽃을 밥사발에 수북히 담아놓은 사진을 찍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쌀로 지은 고봉밥 한 그릇 담아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난날 우리 보릿고개를 지냈던 선조들의 홀쭉했던 배를 이팝나무가 채울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파즈음이면 생각나는 이팝나무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보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현악기와 대금, 두 대의 악기 병주로 듣는 수령음 골랐습니다. 현악기와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현금, 병주, 수령음이라 했는데요. 이승엽의 대금,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현금병주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이승엽의 대금,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대금 연주자 이승엽의 3집 음반 바람을 걷다에 수록돼 있는 음악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12가사의 하나 상사별곡입니다. 12가사 중에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사별곡이란 제목에 보이듯이 이 곡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음악입니다. 상사, 생각할 상, 생각할 사자를 써서 상사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만으로도 생각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그리운 누군가를 가슴에 담은 이의 특별한 노래 상사별곡입니다. 노랫말에도 나옵니다.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을 못 보아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노랫말 부분이 또 특별히 선율도 아름답습니다. 가사 상사별곡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 정재국의 피리, 황규일의 대금, 양경숙의 해금, 문현의 장구연주입니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 공방이 더욱 설다. 상사 불견 인의 진정을 제뒤라 알리 맺힌 시름. 이렁저렁이라 흐트러진 근심 다 후루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 어린 양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그 모습과 소리가 눈과 귀에 쟁쟁한 이런 모습. 이 노랫말만으로도 그 그리움의 경지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데요. 보고 싶은 임을 만나지 못하는 이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음악 12가사의 하나 상사별곡 들으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황규일의 대금, 양경숙의 해금, 문현의 장구연주로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예전에 육박장단에 맞춰 노래했었는데요. 시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느 무렵부터 오박 한장단의 음악으로 변화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서울학회가 지난 1996년에 발매한 음반에 수록돼 있는데요. 곡의 제목이 수요남극입니다. 수요남극은 이 다섯 곡 중에 첫 번째 곡인 취타의 아명이기도 하고요. 또 취타를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할 때 쓰이는 아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이어지는 다섯 곡을 연주합니다. 서울학회의 여러분의 연주 수요남극입니다.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이어진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 수요남극 이어 들으셨는데요.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했고요. 서로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사설지름시조 벽사창이입니다. 사설지름시조는 사설시조와 지름시조 두 가지 시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시조입니다. 첫 시작 부분을 지름시조처럼 높은 음으로 질러내는데요. 벽사하고 질러내는 부분이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이 벽사창이는 가곡 우조 얼락선율로 노래하는 음악 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같은 노랫말을 사설지름시조로 시원하게 부르는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밖에 그림자가 어른거려서 이미 오셨나 하고 뛰어나가 봤더니 이미 아니라 봉황이 와서 깃 다듬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웃길 뻔했다. 이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벽사창이 어른 어른 커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새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 하여라. 사설지름시조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사설 지름시조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성류 아쟁산조 골랐습니다. 아쟁산조의 역사는 악기 계량의 역사와 맥이 다 있는데요. 대아쟁을 소아쟁으로 계량하면서 무용반주, 시나위, 산조 이런 음악을 아쟁으로 활발하게 연주하게 됩니다. 아쟁의 계량은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쟁 산조의 실험은 한일섭, 장월중선, 정철호 등에 의해서 1950년대, 6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들으실 아쟁 산조는 서용성류입니다. 서용성류는 정철호의 아쟁 산조를 이어받은 건데요. 오늘은 그의 아드님이죠.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서용석류 아쟁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입니다.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동남풍 요긴했죠. 500여 군조를 거느리고 남병산에 올라서 동남풍을 빌기 위해 칠성단을 쌓습니다. 500여 군졸, 규모가 대단한데요. 그중에 120여 명의 정예 군사는 길을 잡고 단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 칠성단 규모가 전체의 3층인데요. 제법 큰 규모입니다. 우선 방원, 밑바닥 둘레가 24장, 요즘 치수로 하면 대략 72m쯤 됩니다. 매 층의 높이가 3척 합고 9척인데요. 한 층의 높이는 요즘 치수로 90cm 정도 되고요. 높이를 모두 합해하면 270cm, 2m 70cm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층마다 여러 깃발을 두는데요. 아래 1층에는 28수 각색기를 꽂았고요. 동방에는 동쪽을 상징하는 일곱 별자리 모양의 깃발을 둡니다. 이하 내용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숙과 상의하고 공명이 바람을 빌려 헐진 500군졸 영소라야 500군졸 영소라야 120 정군인의 길을 잡고

난 방금 붉은 우글 군사로 치욕나야 3층 가운을 높이 쌓니 방문 24장이오 매일 친구 산책이니 꼭 구척이라 1층 28수 각 새끼를 꽂았다.

땅오오 제일 청청일 원황기를 해왔었대 육십사면의 육십

백성호대야 이 표봉세공 부자일이는 봉보고목호일이는 봉양로아야 더나기 십사일은 각각 전기를 보게라 백은 장과 학무백월 주번 조두부리 잡고 한욕 사면하라 사실 공명이는

고의어댐 만일 위령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홍명이 완도로 단을 올라 분양 헌자고 단하의 계좌하야 조용히 양천암추고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서 수레방으로 깃발이 펄펄 바람을 넣었느니라. 이때여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0: 같이 오경시라고 당천은 요락
1: 헐 제

성이 락시흑

0: 선실코
1: 시오
0: 보강모국
1: 헐
0: 선생 보기를 기다리다 홍명원한 거동무국
1: 헐
0: 반겨뛰어 내려와 홍명전 이하여여 짜오니 선생은 위방 진중 평안이단역 오시니까
1: 시오다
0: 공명 또한 반기하여 자룡 손길을 덥수 찾더니 현주일세 옥체에게 평안하고 없이며 제양 군요리 무사화
1: 시우다 지하

0: 한다.
1: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였고요. 조용수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제갈공명이 단을 다 쌓은 후에 장졸들을 불러서 여러 내용을 단속했는데요. 말을 함부로 하면 군법으로 참한다 하는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풍을 빌고 난 공명은 조자룡이 준비해 놓은 배를 타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이런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논매기할 때 부르는 소리 절로소리 듣겠습니다. 조공례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간다 나는 간다 임벌 따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전해지는 논매는 소리, 절로 소리 들으셨는데요.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호남 우도 농악의 하나, 부안 농악의 판꽃, 얼음꽃과 첫째 마당 오채질꽃 준비했습니다. 얼음꽃은 네드름꽃이라 부르기도 하죠. 네드름이라고 하면 일종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판꽃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서주격의 음악입니다. 얼음꽃이 짧게 나오고요. 실제 판꽃이 전개되는 부분이 오채질꽃입니다. 오채질꽃의 질꽃은 길꽃이란 말인데요. 길꽃의 특징이 혼합박자로 이루어지는 점입니다. 3 플러스 2, 2 플러스 3, 음과 양 혹은 양과 음의 박자가 혼합이 되는데요. 바로 성과 속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혼합박자가 길꽃에 쓰이게 됩니다. 부안농악 판꽃의 얼음꽃과 첫째 마당 오채질꽃 듣겠습니다. 나금추의 쇠, 임승환의 징, 이성수, 이영경의 장구, 김기곤의 북, 고한나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화유산 부안농악 상쇠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나금추의 쇠가락이었고요. 임승환의 징, 이성수, 이영경의 장구, 김기곤의 북, 고한나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박연폭포 들려드립니다. 이춘목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도민요 박연폭포 함께 하셨는데요. 이춘목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이팝나무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뽀얗게 핀 꽃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전국에 이팝나무 가로수길이 많아서 요즘은 온통 하얀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계절마다 이렇게 다양한 빛깔의 꽃들이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어서 더욱 좋습니다. 요즘 같은 좋은 계절, 그 계절의 서정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아, 동방이 군자 지국 이오 이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지 아이라도 효도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 뒤 놀보는 형이오 흥보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대 심술이 사나운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해야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망벌무거우고 삼살방에 이 사업은 고구방에다 재벌짓 부풀붙는디 부채질 호박에다 말도 바꿔 길가는 과객 양반 채울 듯 기붙들었다 해가지 변은데요 조금 초라니 보면은 땀나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진도적 길 양반 보면은 관돌짓 고다큰 큰애기 겁탈 서절과 부는 무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눈은 놈 주저앉히고 세주병에 오줌 싸고 세주병 비상 놓고 새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전에다 말다리기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그런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희들 알 리가 있겠느냐. 하루 난 비 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어 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부렁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불 뜯어놔 뜯어도 날만 못살게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 살아봐라.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잔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0: 있고
1: 알시고
0: 이놈 네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1: 예하.

오냐 잘 가거라.

훨씬.

다니다가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을지.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른한 뒤 떡 달라난 놈, 밥 달라난 놈, 여술 사달라난 놈,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난지며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 사리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불맥증으로 잠안 오는 서름이에서.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을 해라 들어보자.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 오고 나 장가 좀 들여주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느려갑니다.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어따

0: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면 무슨 재수가 있겠소.
1: 네.
0: 나 오늘 읍내 좀 다녀옵니다.
1: 네.
0: 읍내는 못 하러 가실라요?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하지 않겠소.
1: 네.
0: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아, 구사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요.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1: 그러지.
0: 갓은 어찌 굴뚝 속에 두었소?
1: 어머.
0: 그런 게 아니라 10여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립 간양이 단단하다 하야 돈은 없어 칠은 못하고 끄름에 끝을 넣으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요.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아이 사람아, 탈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지장을 재리고 실청을 들어가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뢰를 볼짝 세면 절대 떨어진 흥팔이 퍼레줄 조.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흥망근 갑 불관자 종이다. 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흥목포 실띠로 조. 종이여 곱분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법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짝을

0: 통화 들어가다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1: 그러지.
0: 내가 아무리 궁수남아가 되었을 망정 반남 바깥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하나 존경을 하나.
1: 쉬고.
0: 아사라 말은 허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수가 없다. 예. 칠청을 들어서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생원 들어오시오. 호방 뵌지 모래건.
2: 쉬고.
0: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환자 한 섬만 구워주면 가을에는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은 늦덜런지.
2: 아이씨고.
0: 박생원 품이나 하나 팔아보시오. 아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 해.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재폈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씩 서른냥 꼽아놓은 돈이오. 마사까지 단냥 제지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흥부가 이만하고 생각해보더니만은 아,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1: 그지?
0: 내 정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량을 나를 주자.
1: 네.
0: 저하전

0: 답어 이거.
1: 제발.
0: 조금 있다.

0: 사서 먹고
1: 한정.

제일

노래 나온다. 어디든 어디든.

0: 빈 돈 부기 오면 이 붙은 돈 이놈은 돈아 반억 돈아 어디 갔다 했지 오느냐 얼씨구 나절씨구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르먹에 11통만 쏘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놓으니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잤는디 중말국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냉강냉강 허겄다. 흥보 마누라가 여보 용감, 이 돈이 웬 돈이오? 돈 속이나 좀 합시다.
1: 그치?
0: 이 돈 소갈면 일낼 돈일세.
1: 그러지.
0: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재폈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씩 서른 양을 준다기에 싹전으로 받아온 돈일세.
1: 예.
0: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덕분에 가지마오.

0: 쉬고.
1: 마오. 이놈의 자식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더니 물소리들은 개우 모양으로 고개만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댐빗대 하나만 사다 주시오. 예끼 후리아들놈 같으니라고.
0: 그러지.
1: 또한 놈이 나앉으며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풍안 하나만 사다 주시오.
0: 쉬고.
1: 풍안은 뭐 돌래? 뒷동산에가 나무할 때 쓰고 하면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고 참 좋답디다. 흥보 큰아들이 나앉으며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왜 부르느냐?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

0: 아버지는 못 올래.
1: 아버지 재산 없어 날 못 여워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 헐라요. 아침 밥을 지어

0: 장기용.
1: 아, 신부.

0: 얼렁 사령이 예 나단났제.
1: 그러지.
0: 흥보가 산문간을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막거나 흥보수단 마음에 저와 같이 돈 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나 먼저 와서 돈 수백냥 번다. 나도 볼기를 까고 업져 볼까? 흥보가 산문간에서 볼기를 까고 업져 놓으니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병영배 반지 후에 볼기 좀 보는 놈이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소. 당신 코라소.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구나. 박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오 기운 좋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쩔구나.

30만원 옆집 괴세아비란 놈이 발등거리 허였구나. 판소네돌 그리헌가 나는 간예 나는 간예

돌아가 밖을 나오보니 흥보가 당도 그날. 여보 용감 얼마나 맞았소? 맞은 장천아 좀 봅시다. 날 건들지 말어.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그것이 맞은데야 엽전 한 푼 못 얻고 매한 자례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쇠아들로요. 흥보 나

0: 어찌 좋았던지 도구대충을 한번 적었다.
1: 네.
0: 흥부 마누라가 여보 용감 그러지 말고 건너마을 시숙님 댁을 건너가서 죽게 된 자식들 사정을 여쭈오면 다소 정곡간이라도 줄터오니 어서 건너가 보시오. 글씨 만일 건너갔다가 쌀을 주면 좋지만은 그 보리를 주면 어떡하나.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아이 사람아 먹는 보리가 아니라 몽둥이 보리 말세.
1: 네.
0: 형제간에 윤기가 있음에 그럴 리 없으니 어서 건너가 보시오.
1: 지워.
0: 흥부가 자기 마누라 말이 옳다 하고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지뢰를 볼짝 세면 절대 떨어진 헝파리 퍼레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부러진 잡지 짚고 서리 아침 잔바라 부엽 걸음쳐서 널 불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건너가다 놀부하인 마당쇠를 만났지. 아이고요 작은 서방님 아니시오. 그동안 아니오셨는지요. 오냐 너도 잘 있었으며 큰 서방님께서도 안녕하시냐.
1: 쉬워.
0: 그런디 요새 큰 서방님 성질이 어떠시냐? 말씀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시면 음식을 많이 장만하야 호군을 시키시더니 작은 서방님 가신으로는 재앙을 모시면 대전으로 바친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접시에다 저육이다 편육이다 모두 표지를 써 붙여놓고 엽전을 놨다가 닭만 울면 썩 걷어들인대요.
1: 쉬워.
0: 그러니 이 동에 들어가셨다가는 엽전 한 푼 못 얻고 매만 실컷 얻어 맞을 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1: 쉬워.
0: 그렇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을 안 뵙고 간 데서야 말이 되겠느냐.
1: 그러지.
0: 인사나 드리고 갈란다.
2: 그러지.
0: 흥보가 놀부 사랑차를 당도하야 대문안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1: 하!
0: 형님 소인논문 아니오. 예 성씨가 뉘댁이시오.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1: 그러지.

않고.

고통 생활 살려줘. 그저

죽게 든 여식을 살리겠소. 아이 언니가 원통하오.

0: 하옵니다.
1: 신고.
0: 지발 덕분어 살려 주어.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1: 그러지.
0: 오, 이제 보니 네가 흥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예, 마당새야.
2: 예.
0: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겉목촌 박달 홍두깨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1: 알았어.
0: 이런 몸은 복날 개잡듯 해야 하느니라. 놀보는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뜩 들고 예놈 흥보 들어.

업체도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부 계집이라도 후해서 다소 천국간에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있겄다. 바쁘던 주걱을 들고 중문에가 떡 붙어 섰다가 아니 아재뱀이고 공통아뱀이고 세상이 귀찮아오. 예. 언제 전국을 갖다 맡겼든가. 안아봐 안아돈 안아살 하고 뺨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말

0: 흥부 마누라가 막내 둥이를 안고 밖을 나와보니 응. 먼 산 빗돌길에서 작지 짚고 쫄뚝쫄뚝 거고 오는 모양이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오는 성십제. 응. 흥부가 당도 허니 흥부 마누라가 여보 영감 얼마나 얻었소? 어디 좀 봅시다.
1: 얼씨구.
0: 날 건들지 말어. 당신 맞았소? 여보 내 말을 들어보.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두 양주분이 어찌 후하지시던지 전곡을 한 짐 주시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 놈의 강정 모퉁이에서 도적 놈을 만나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얻어 맞았고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힘

갈고 저런데도 내가 아이오

자식들을 베끼고 쏘. 차라리

Vamos a ver.

Oi.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이 시간에 길을 나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강변 자전거 길은 벌써 숨소리로 가득하다는 걸요. 얼마 전 제 친구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강변에 나갔다가 기가 쏙 빠져서 돌아왔더라고요. 한참을 씩씩거리며 달리는데 저 앞에 가시는 할머니 한 분을 도저히 못 따라잡겠더랍니다. 오기가 생겨서 더 페달을 밟았더니 할머니가 슬쩍 뒤를 보시고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렴 하듯 쓱 하고 사라지는데 아이고 정말 빨라도 너무 빠르더랍니다. 그래서 못 따라갔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기운이 빠지고 활동 속도가 줄어드는 에이징 커브를 숙명처럼 받아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요, 시민 만여 명의 체력을 쟀더니 70대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상위 등급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은 깊어졌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다져온 그 돌처럼 단단한 허벅지가 인생의 2막을 버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운동화끈 제대로 묶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민요 청춘가입니다. 노래의 이춘입니다.

경기민요 청춘가였습니다. 노래의 이춘희였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실 저도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가끔은 고역일 때가 있거든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다시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전해준 그 새벽 자전거길에 그 너무나 빨랐던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저도 벌떡 일어나 봅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환갑을 훌쩍 넘기고도 어지간한 젊은이들보다 강한 체력을 지닌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 서울시에서 그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재봤다고 해요. 최상위 1에서 3등급을 받은 분들 가운데 70대가요 52% 1위였습니다. 60대가 48% 2위였습니다. 혈기왕성하다는 20, 30대 청년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체력이 월등히 좋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그 장수 대국이 된 일본에서는요, 이미 이러한 강철 체력 6070이 확실한 대세라고 합니다. 일본에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마다 체력 측정을 하는데요.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시간, 악력 같은 지표에서 70대들이 해마다 자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요, 노인 건강에 쏟는 예산이 나중에 수십 배의 의료비 절감으로 돌아온다면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합니다. 운동,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아니, 필수보다도 생존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끝나면 저도 운동화끈 꽉 묶고 네, 밖으로 나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방송 듣고 나서 저와 함께 나가보자고요. 내 몸에 쏟는 그 정성이 나중에 수십 배의 병원비를 아껴준다는 사실 잊지 말자고요. 자,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의 깊은 맛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기다립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네, 전국 곳곳의 생생한 문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화요일의 백미죠. 조상들의 삶에서 오늘을 배우는 조선 견문로까지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자, 천년만세 듣고 갑니다. 해금연주의 윤문숙, 검은고의 김치자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봄부터 도들볕 우리음악에서는 2001년 개국한 국악방송이 새로운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새천년음악 시리즈 앨범에서 엄선한 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옛 시 쉼없이 흘러가리 앨범에서 평시조 사는 옛 산을 준비했습니다. 시조를 감상할 때 흔히들 이런 비유를 떠올려보라고 하는데요. 음악 판화. 정교하게 새겨진 원판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색의 물감을 올리느냐

에 따라 수만 가지 다른 그림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시조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의 원판 위에 예술가의 감성과 시대의 풍경을 얹어내면 매번 새로운 예술로 피어납니다. 오늘 감상하실 산은 옛산 이 곡은 조선의 예인 황진이가 남긴 시조입니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변치 않는 산과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사람도 저 물과 같아서 한번 가면 오지 않는다라고 삶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묵직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황진이의 이 깊은 철학을 소리로 풀어낼 주인공, 영원한 가객 김병호입니다. 그의 목청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고목처럼 단단하면서도 봄볕에 잘 말린 비단처럼 부드럽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금 김상준, 피리의 이영, 해금의 윤문숙, 장구 이양교 명인까지 국악계의 든든한 허리이자 예술적 고집을 지켜온 연주자들이 꿋꿋한 음색으로 그 뒤를 바칩니다. 자, 그럼 김병호의 노래와 명인들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평시조 산은 옛산입니다.

0: 평시조 사는 옛산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김병호, 대금의 김상준, 피리의 이영, 해금의 윤문숙, 장구의 이양교였습니다.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인데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김병호 가객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깨끗하게 비워드렸길 바랍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도 국악방송 개국 초창기 새천년 음악 시리즈로 제작된 음원을 엄선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부터 신봉사 황성 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용길, 북의 정해천이고요. 16분의 긴 호흡입니다.
1: 그때요, 심왕후께서는 석 달여를 맹인 잔치를 배설하여 놓고 부친을 기다려도 부친은 오시지 아니하는구나. 그때요 신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 부지 지내갈 때 포화동 사람들은 심소주 효행에 감동해요. 망사대 곁에다 타루비를 세워놓고 춘추로 재지낸다. 비문에 새겼으되 지운놓친 평생하노여 살진성묘 행선거라.

활활불크랑 이렇던 비문을 허여 세월로 니엔 오고 가는

0: 망사대를 헐. 찾아가서 배물을 안고 우더니란
1: 헐.
0: 아가 청한 애비가 또 왔다 이 자식아
1: 헐.
0: 나는

나는 뭐

내 사실 다 빈

이렇듯 신봉사 낮이면 날마다 밤면 밤마다 강변에서 울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서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그때 마침 그 마을 근처에 묘하게 생긴 여자 과부 하나가 있는데 혼은 뺑파요 또는 뺑덕음씨로 통하겠다. 이 몹쓸 뺑덕이네가 신봉사가 따르득 댁으로 돈풍깨나 많이 있단 말을 어떻게도 잘도 알아들었던가. 그리 가서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양으로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자진 출가를 해버렸는데 그 많은 신봉사 재산을 곳간에 쥐새끼가 나락 파먹듯 아금아금 파먹는 뒤 그 여자 행실과 말이 꼭 내 말과 같이 생겼던가 보더라. 쌀 퍼주고

시원한 정자 밑에 우통 먹고 낮잠 자기. 사시장 저 밥은 안고 이웃집에다 밥 부치고 코끈 총각을 유인. 여자 보면은 내외하고 남자 보면은 빵꾸도 없고 긴 담배 때 손에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정키. 이 돈 저 돈 모두 받아 초속으로 술 받기와 상하처 머신들과 팔 잡고 춤추기. 이웃집에다 욕 자라고 초상집에가 쌈 자라기. 잠자며 이갈기와 배 끌고 발목 털고 한밤중으로 몰고. 이래는 반팬이요 말에는 촐랑인디. 힐끗하면 헬끗하고 헬끗하면 힐끗하고

속담을 잘하기와 신랑 신부가 잠자는 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들어가서 봉창에 입을 대고 보리야 옛여로 행실이 이러는데도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어떻게 늦바람이 났던가 나무 칼로 그냥 귀를 살금살금 돌려가도 모르게 뺑판에 반했던가 보더라. 신봉사가 하루는 통깨를 열고 가만히 통깨 속을 더듬어 보니 통깨 속에 엽전 한 푼이 없어. 요 뺑파, 아, 요 통깨 속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어쩐 일인고? 아이고, 절에서 바깥 사람들은 살림 속을 통보

0: 몰라. 아, 내가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담배 사오고 고기 사오고 담배 사다가 알 일이 바친 그 돈이지. 아, 어디 하늘에서 떡 떨어진 돈이요, 땅에서 푹 솟아난 돈이 따로 있다란 말이야. 그 돈이 그 돈이지.
1: 아이, 그렇지.
0: 아이고, 이놈의 팬데 참 싸납다. 그런데 그 돈이 무슨 돈이라고 그렇게 퍼먹어버렸어, 이놈의 팬데야. 예기 전하 요망 헌년아, 예기 전하 몹쓸려나. 졸천대요 내 딸 정이가 사후 신세라도 그 타가라고 주고.

0: 아들아 할 수 없지. 내 팔자에 웬 천국 두고 팔자 먹어 안 되지. 내일부터는 할 일 없이 또 동네 거린이 되어야지. 아이고 여보 용가.
1: 어째 그래?
0: 나는 이제 죽을란가 보여.
1: 어째서?
0: 아 글쎄 지난 날 보는 몸에 것이 싹 거치더니만은 밥맛은 뚝 떨어져 버리고 시디신 것만 구미에 댕기니 나 이제 밥 못 먹어서 죽어.
1: 가마, 아 뺑파. 그 자네가 분명 밥맛 써놓고 시디신 것만 구미에 댕긴다 그랬지.
0: 그래라 나 이제 죽겠어.
1: 죽기는 왜 죽어 이 사람아.
0: 자네가 그 태기가 있을란가 보네 그래.
1: 여 뺑파, 그저 남녀간에 불문하고 하나만 놔줘서 우리 적적해서 못 살겠네.
0: 아 그 그런디 뭘 그렇게 굳은 애도 다 먹어버렸어. 살구 먹고 포도 먹고 자도 먹고 시디신 것만 먹었는데 그 중에도 난 살구를 실컷 먹었어.
1: 어메, 그 시리신 살구를 뭐니 많이 먹으면은 그 태아에 안 좋을 텐데. 근데 얼마나 먹었간디 그래?
0: 얼마나 먹었다요? 하도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심심뿌리로 한번 씨를 태워봤더니 씨가 한 대가마니가
1: 으따 이놈의 해피네야.
0: 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다. 아, 그 시디신 살구를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자네가 그 새끼를 낳더라도 신둥 부러져서 눈이나 제대로 뜨고 나올란가 모르겠네 이 사람아.
1: 그건 그렇고 오늘 그 황가에서 불려서 가봤더니 아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어서 급히 가라고 아이 노비를 주대 그랴. 그래 내가 자네하고 같이 황성은 가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때?
0: 아이고 여보 영감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아 여필 종부라고 했는데 아 내가 영감 따라가지 어떤 놈 따라갈 사람 있겠어? 그래.
1: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0: 열려다 열려요.
1: 그러면 자네하고 나하고 재미나게 가다가
0: 아 가다가 어쨌다고라오?
1: 가다가 내가 자네 모르게 멀리 도망가면 어쩔 텐가?
0: 아이고 여보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시오.
1: 영감이 날 버리고 가면 나 혼자서 외로워서 어찌 살 것이오. 나도 개나리 보침 하나에서 짊어지고
0: 철리라도 말리라도 빼뱅뺑뺑 돌아다니면서 영감 찾을라요.
1: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열녀도 더 되고 백녀다 백녀요. 여뺑파, 그 황성서 맹인잔치 베푼 지가 폭 오래된 모양이야. 어서 늦기 전에 떠나가세.
0: 그럽시다.
1: 신봉사가 개나리 보침 하나에서 짊어지고 황성길을 떠나가는 뒤 막상 정들었던 고향 산천을 떠나려고 하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섭섭하던가 보더라.
0: 도하 동아 잘 있거라 무릉촌도 더 잘 있거라

우리야. 보이가리노. 보이가리 황성 철기를 오.

널 이시로 가련만은 아무 뿐은 이내 다리로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예 키소리나 좀 매겨주어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귓소리를 맞는 뒤 아 어디서 매나리소리를 쬐게 들었던가 잘라도 논매기 경사도 반매기 소리 반반매기며 올라가는 뒤

철길을 이를 갈거나 날개도 진하기나 되면은 서로로 팔팔 날아 이 날이 싫어 가련만은

0: 갈 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1: 한,
0: 우리 백덕이네가 일색이요
1: 한,
0: 이렇듯이 올라가다가
1: 한,
0: 일모가 되어
1: 한,
0: 조막에 잠잘죠 그때요 백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등이 맞아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도 막을 하였는데

판소리 심청가 중 타로비 대목부터 신봉사 황성 가는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용길, 북의 정혜천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요즘 휴대폰 앱으로 하루 걸음수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침 저녁 산책을 마치고 오늘은 몇 걸음 걸었나 살펴보는 재미도 있고, 또 만보를 넘긴 날에는 괜히 마음까지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걷기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혹시 근력 운동은 따로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그건 따로 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쉽게 말하면 힘을 내는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건데요. 이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일상을 스스로 일궈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처럼 좋은 운동에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보태주시면 몸을 지키는 힘이 훨씬 단단해질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깁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또 벽을 짚고 가볍게 하는 팔굽혀펴기나 계단 한두 층 오르내리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쉬어주는 시간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보다 쉬는 동안 회복하면서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같은 부위를 매일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쉬어가며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걷기 참 좋은 습관입니다. 여기에 근육을 쓰는 시간도 조금만 더 얹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 다리 힘, 내 몸의 중심을 한번 천천히 느껴보면서 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동네 학춤 실황 음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음의 유금선입니다.

동네 학춤이었습니다. 구음의 유금선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취타 풍류 취타인데요.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입니다.

치타풍류 치타였습니다.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자,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그리고 화요일 코너 조선견문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들려온 책 축제 소식 소개합니다. 제주도서관이 오는 5월 16일 도서관 인근 수은근린공원에서 2026 제주 책축제를 엽니다. 올해 주제는 책들의 봄나들이 책숲 바람을 담다인데요. 이름부터 참 싱그럽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소설 아몬드로 잘 알려진 손원평 작가의 강연이 마련됩니다. 손원평 작가는 세계 독자들에게도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이야기를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강연은 사전 신청이 필요한데요. 제주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300명, 현장 접수 100명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있는데요. 성인을 위한 독립출판물 제작 강연과 체험이 열립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드립커피 체험도 준비됩니다. 책 한 권, 커피 한 잔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는 숲속 음악 이야기가 이어지고 체험 부스들도 총 32개나 마련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하루 종일 책 숲을 거닐듯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도 사나 듣겠습니다. 노래의 들소리입니다.

이어도 사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들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초원을 달리다인데요. 연주의 이수진 외 여러분입니다.

초원을 달리다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이수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남사당 놀이 일부를 듣겠습니다. 연주의 곽태규 외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겸.

가야금을 위한 정념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김경훈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조선 겸문록 오늘은 유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옛 선비님들 참 독하고도 단단합니다. 유배라는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오히려 전설적인 작품들을 쓰셨습니다. 아마 당시에 SNS가 있었다면 이런 문장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할까. 말씀도 웃음도 없지만 나는 그냥 이 산이 좋구나.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일기 가운데 한 소절 전해드렸습니다. 유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조선의 선비 윤선도는 평생 총 3번의 유배를 겪었는데요. 이게 다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선비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배는 30대 때 반대파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함경도 경원과 경상도 기장으로 귀향을 갔고 50대 때 경상도 영덕에서 1년 그리고 70대 때는 광양으로 유배지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산 14년간 유배 생활 끝에 그는 광양을 마지막으로 해배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 이미 81세였습니다. 해배 후 1개월간 해남에 머물던 그는 이후 보길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보길도는 그의 유배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은거지였던 겁니다. 여러 곳으로 유배를 다니다가 결국 한양과는 먼 조선의 땅 끝에 다다른 보길도에서 그는 유배가 많았던 삶의 굴레를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어부사시가를 쓰셨으니 고산 선생에게 보길도는 최고의 집필시리였던 셈입니다. 또 제주의 고독한 거장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제주도에서 무려 8년이나 위리 안치됐었다고 합니다. 가시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하지만 그는 붓 한 자루로 그 고난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 서예의 정점 추사체와 겨울 소나무의 기계를 담은 세한도입니다. 유배라는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위대한 보물들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어부사시사입니다. 소리의 안숙선입니다.

안숙선의 소리로 어부사시사 들으셨습니다. 오늘 조선 겸록에서는 유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전해드렸는데요. 유배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당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지식인들의 아픔이 서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을 감옥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써내며 조선의 개혁을 꿈꿨고 서포 김만중은 어머니를 위해 구몽을 지었습니다. 만약 우리 역사에서 이 유배 문학을 쏙 빼버린다면 우리 국문학사는 그야말로 텅 빈 곳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지혜를 길어올린 선조들의 기계, 오늘 조선 견문록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 곡으로 준비한 보길도의 아침 듣겠습니다. 연주의 권영미 외 여러분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복일도의 아침이었습니다. 연주의 권영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가운데 저는 조선 견문록 유배에 관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시련들도 실은 더 깊고 진한 향기를 품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떠나보내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제가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기분 좋은 주문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 주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멋지게 열어줄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다섯 가지 조건 가운데 두 번째로 하늘, 그러니까 기후와 계절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날씨 때문에 전투에 이기거나 진 기록은 세계 역사에서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요. 그러고 보면 비 좀 온다고 내 몸이 왜 이러나, 바람 좀 분다고 내 마음이 왜 이러나,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날 그날 날씨에 맞서 싸우기 위해 나름의 병법이 필요한 존재들이니까요.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네 쌀 시작하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바게리의 노래였습니다. 쑥대머리 듣고 왔습니다. 자, 어제부터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전국이 흐리거나 비 오는 날씨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청주, 대전, 전주, 목포 이쪽은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 수원, 광주, 여수, 제주는 흐립니다. 대구, 포항, 부산, 울산은 해가 쬐끔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 중에 비 오는 날 곧 많으니까 다들 우산 잘 챙기시고 또 감기에 안 걸리시도록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 때문에 몸도 마음도 찌뿌둥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날씨란 게 전쟁만 이기고 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날씨에 맞서서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잘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비 오고 바람 불면 달라지는 나의 루틴, 요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에는 하루의 계획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입으려던 옷도 또 신발도 바꾸고 약속도 미루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갑자기 확 땡기는 음식도 있잖아요. 갑자기 칼국수 생각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 사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달라지는 일상의 패턴 어떤 거 있으신지요?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희문 놈놈이 소리하고 프렐류드가 연주합니다. 6, 7월 흐린 날 함께 들어보죠.

비와 관련된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희문 놈놈 프렐류드가 함께 연주하고 부른 6, 7월 흐린 날에 이어서 에픽하이 유나가 함께 랩 노래했습니다. 우산이었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비 오고 바람 불면 달라지는 나의 일상,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와, 신발을 챙겨서 신는다가 진짜 많네요. 8392님, 비 오면 구두 벗고 운동화 신고 출근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비바람 불어도 하이힐 포기 못했었는데요. 아, 여성분이시군요. 한번 대차게 넘어진 적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멋보다 생존을 우선하기로 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이, 진짜 중요한 거죠. 어우,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3321님, 저는 비 오는 날에는 출근 시간을 20분 앞당깁니다. 버스도 늦게 오고 차도 좀 더 막히고 마음은 더 급해지니까요. 20분 먼저 나가야 사람답게 도착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람답게 도착합니다에 밑줄 쫙 긋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답게 아침에 일 시작하시려면 오전에 시간 보내시려면 20분 먼저 나가야 된답니다. 이거 알죠? 아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처음에 20분 일찍 분명히 눈을 떴는데 뭐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15분 정도밖에 안 남게 되고, 또 뭐뭐 하다 보면 10분 정도밖에 안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착할 때는 출근할 때는 결국은 막 빠른 걸음으로 쟁걸음으로 걷게 되죠. 6710님, 심한 곱슬머리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머리 손질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모자를 씁니다. 아무리 드라이하고 스프레이를 뿌려도 소용없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스프레이 뿌린데 물 닿으면 더 꼬부라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달라지는 나의 루틴,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안해 난 너처럼 웃진 못해 미안해 난 너처럼 울진 못해 나를 버리고 떠나간 너와 한마디 말조차 섞지

바가거네 그래 나도 알아 또 이렇게 추억만 쌓여가네 내가 뭘 그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나는 아직도 당최 모르겠지만 사랑했다 하지마 사랑한다 하지마 너는 사랑하지마

0: 가 되리라.
1: 전병훈의 새늘아리랑에 이어서 UFO의 아리랑 러브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전국이 흐리고 비 오는데 오늘 이야기 주제는 비 오고 바람 불면 달라지는 나의 루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0874님, 저는요 비가 오면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달려갑니다. 요즘 텃밭 가꾸기 신이 나고요. 흙 만지는 기분 참 좋습니다. 오늘은 도덕 모종 옮겨 심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비에 젖은 흙 만지는 기분.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2919님. 한여름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좀 두터운 옷을 입고 산에 가면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비에 젖은 건지 땀에 젖은 건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를 맞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냉수 샤워를 하고 국악방송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면 아주 끝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얘기군요. 비도 맞고 또 땀도 흠뻑 흘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연과 함께 되는 예,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또 비 오는 날 산 오르실 때는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안전 잘 챙기고 하셔야 됩니다. 9084님, 저희 집은 비가 오면 아침 메뉴가 바뀝니다. 평소에는 빵, 샐러드 요 정도로 간단히 해결을 하는데 비 오면 다들 따뜻한 국밥, 잘 끓인 누룽지 이런 걸 찾습니다. 오늘도 누룽지 끓이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룽지면 뭐 김치도 좋고 마늘쫑 그것도 좋고 반찬 딱 한 가지만 두고 누룽지 먹을 때 그 호사스러운 그 맛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919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흥보가중 놀보 셋째 박타는 대목 들어보죠.
2: 이 말하고 보더니 마늘. 아니 대체 이게

웬 생여요? 오, 네가 놀보냐? 아, 이전 박동에서 나오셨던 생원님이 돌아가셔서 이 박동 속으로 이직을 하셨는디 네 집터가 명당이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으니 어서 집 뜯어라! 놀보가 기가 막혀 집터가 명당이란 말을 듣고 죽어도 안 듣기로 들었다. 아, 나가 이 집은 죽어도 못 듣겠으니 대전으로 받아가시고 이 생혈랑은 다른 곳으로 운상하옵소서. 그래? 그럼 얼마나 바칠래? 500냥들이죠. 예, 나 이놈 500냥 가지고 네 집터 같은 명당 사겄느냐? 만냥 드려라. 천냥들이지요. 그래 불어라. 내가 참 그러죠. 그래 불어라. 돈을 받아들고 두어 걸음 나가더니 이 놀불견 또 간 곳이 없지. 아, 박타던 역군들이 싹 가기로더니 여보세요 역군네들, 아까 주채통까지는 내 직이 떠보느라 그런 것이니 걱정 말고 어서 박을 따오소. 또 톱을 걸고 한번 다 보는디 시리렁 실거 폭질이야 해이여 하루 담궈주소. 여보소 역군네들 염염 말고 박을 타소. 망하여도 내 망하고 흥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니까.

0: 잡아라 청보야. 우와. 힘을 써서 어서 톱소리 맞아라. 엄진이야.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쓱싹 쓱싹 쓱싹 쓱싹.
1: 최수정의 소리로 흥보가중 놀보 셋째 박타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1분 31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가족과 함께 산행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실종됐다는 뉴스 봤습니다.
1: 네.
0: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1: 예, 일단 지난 10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출발해서
0: 예.
1: 주황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A군이 이후에 홀로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이 됐고요.
0: 예.
1: 초등학교 6학년생이에요.
0: 아이고.
1: A군 부모는 이 아들이 특히 또 휴대전화도 안 들고 갔거든요. 그렇게 산행에 나섰는데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실종 당일 오후 5시 53분께 소방당국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0: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0: 혼자 휴대전화도 가지고 가지 네. 않은 채 등반을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1: 맞아요.
0: 현재 어때요?
1: 지금 뭐 군견, 소방, 경찰, 인력 장비 다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 야, 이거 걱정입니다.
1: 또 비도 오고 옷차림도 좀 얇게 입었는데 국립공원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헬기와 장비 등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 지금 해가 뜨면서 다시 또 작업을 재개했는데요. A군은 키가 145cm가량의 마른 편입니다. 실종 당일에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비슷한 인상착의의 학생을 보시면 꼭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죠.
1: 네, 먼저 지원금 액수는요. 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0: 예.
1: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에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0: 오.
1: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이번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0: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네. 지급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1: 예, 맞아요. 요게 또 뭐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렇게 기준이 나뉘는데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외벌이 가구 중에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라면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0: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1: 네, 다만 맞벌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 뛰잖아요.
0: 예.
1: 그래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 원수를 한 명 추가를 해서 기준 금액을 해주기 때문에
0: 오.
1: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4명이에요.
0: 네.
1: 근데 엄마, 아빠 혹은 뭐 이렇게 뭐 2명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으로.
0: 아, 평균치가 좀 낮아지는 거네요.
1: 네, 플러스 한 명을 더 끼워주는 거예요.
0: 아이고.
1: 건보료 기준으로는 이렇고 연소득 기준으로 환산을 추정을 해보자면은
0: 예.
1: 연소득이 1인 가구 4,34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4,670만 원 정도 이하 될 것 같고 3인 가구를 했을 때 8,679만 원 이하 뭐 요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0: 아하.
1: 그런데 중요한 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나 연봉 이 정도인데
0: 예.
1: 될 것 같은데 근데 건보료 기준에 따라서 탈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0: 아, 앞서 말씀해 주신 그 건강보험료 월 얼마 내는지 기준.
1: 네. 건보료가 우선 기준인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넘는 고액 자산과 가구는 제외됩니다.
0: 아하.
1: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250만 명 정도가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예. 신청 방법 말씀드리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앱, 누리집, ARS, 콜센터 통해서 24시간 신청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0: 네.
1: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 첫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늘 그랬듯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0: 예.
1: 그래서 복잡하다 하시면 뭐 그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빨리 신청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도 되는 건데요. 5월
1: 네.
0: 18일부터 7월 3일 그 사이에만 신청하면 되니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이렇게 받으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주유소는 매출 기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8월 31일까지 다 쓰셔야 돼요. 예, 7월 3일까지 신청 받고 8월 31일까지는 다 쓰셔야 되고 이거 안 쓰면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0: 예.
1: 예, 만약에 지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생각하시면은요.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1: 또 이런 거 미리 알림 받으면 더 편할 텐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토스 앱 혹은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0: 아하.
1: 국민비서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해 주시면

0: 하시면 맞춤 안내를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나중에 18일부터 신청할 때 아, 나 해당되나 안 되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제 또 신청 최종적으로 할 때 보면 가입 뭐 대상자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거 네. 해주니까요. 일단은 믿자야 분자.
0: 일단 들어가 보는 거죠. 일단 들어가 네. 보는 그리고서 것으로. 안 된다 하면은 나 좀 부자구나 하고 아.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래도 저래도 기분 좋네요.
0: 네.
1: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꼭 사간다는 게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참기름과 들기름이라고 합니다. 오, 왜요?
0: 예, 요게요. 마트 공산품 기름도 아니고요. 예. 시장에서 파는 기름이에요.
1: 어머, 재래시장을 가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0: 예,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그 작은 시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1: 이야.
0: 그 시장 안에 작은 기름집이 일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떠올라서 줄을 서고 하는데요.
1: 예.
0: 일본 SNS에는 이런 후기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양만큼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짜서 병에 담아준다. 마트 기름과는 차원이 다르다.
1: 이야.
0: 병을 여는 순간 향이 확 퍼진다. 이걸 먹고 나면 예전 기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예전에 동네마다 기름집 다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기름집 앞 지날 때만 해도 그 고소한 냄새 그냥 지나치기가 네. 힘든데.
0: 그리고 왜 그 병에 넣어주는 그 기름이잖아요. 이런
1: 아, 맞아요.
0: 거는.
1: 소주병에.
0: 네. 그게 이상하게 더 맛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걸 외국에 들켰어요.
1: 이야, 들켜버렸네요.
0: 예, 이곳에 찾는 그 일본인 손님들 연령대는 10대도 맞습니다. 대부분 SNS나 유튜브 보고 아 이거는 한국에 가면 꼭 사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아주 어린 10대 손님들도 많은데요. 인기 비결은 우리 뭐 병에서 짜보셨으면은 아시듯이 즉석 압착의 경험입니다.
1: 예.
0: 낮은 온도에서 이 참깨와 들깨를 은은하게 볶은 다음에 주문 즉시 바로 기름을 짜서 병에 담아주는 방식인데 하, 예, 정말 이 풍미가 대단하잖아요.
1: 그럼요.
0: 여기에다가 건강 이미지도 한몫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들기름이 그 유행처럼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알려졌어요.
1: 그렇군요.
0: 오메가3가 풍부하다 아.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들기름이 특히나 향이 좋다라는 입소문이 퍼졌고 이렇게 음식이기도 하지만 한국 여행 기념품처럼 소비가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이거 가져가면 선물하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1: 그러네요.
0: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차 이런 여행 방식도 예전에 한국의 어느 나라든지 그렇잖아요. 처음 가는 나라에는 예. 일단 유명한 랜드마크 찍어.
1: 그치. 경복궁 예. 가고 네. 남대문 보고.
0: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구석구석 이런
1: 아.
0: 로컬 여행이 그 현지인들은 어디를 가느냐. 이런 경험을 또 중시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뭐 일본, 중국 가면 소도시 많이 가잖아요.
0: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시장에서 참기름하고 들기름 구매 비율이 7대 3이래요. 참기름이 좀 더 많이 팔리더라고요. 들기름은 아무래도 조금 향이 좀 더 강해서 취향이 좀 타는 것 같고 참기름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 누리꾼들은 이제 기름까지 가져가냐. 들기름 사수해라. 그리고 그 왜 대만 관광객들은 이불을 많이 사간다고
1: 아,
0: 저번에
1: 그때
0: 그랬었잖아요.
1: 예, 아라뉴스에서 들었죠.
0: 예,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막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뭐 좋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좋아한다고
0: 네.
1: 하니까요.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은 전남권과 제주도, 경남권으로 확대됩니다. 호남 지역에 10에서 60mm, 충청 지역에 10에서 50mm, 영남 지역에 5에서 40mm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 산지는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1: 네.
0: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요. 서해 남해 제주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고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등 내륙에도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지고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평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악단광칠의 노래 듣습니다. 밤중에.

악단광치일의 밤중에 듣고 왔습니다. 비둘님 실종된 초등학생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걱정됩니다라고 하셨고요. 0903님 어제 오늘 원래 수련회 갔어야 되는데요. 현장 체험 학습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어제는 서울랜드 갔고요.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간답니다. 외부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데리고 가는 만큼 힘도 들고 또 날씨 예보도 계속 바뀌니까 신경 쓸게 많습니다. 아유, 그러시겠네요. 오늘 또 비가 군데군데 온다고 하는데 잘 안전하게 학생들과 함께 현장 학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9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락 음악 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시나요? 대체로 시골보다는 도시의 풍경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락커의 모습은 뭐 가죽 바지, 뭐 긴 머리, 뭐 날카로운 눈빛, 뭐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락 음악 중에서도 시골 풍경이 떠오르는 락 음악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르적으로 서든 락이라는 장르인데요. 미국 남부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주로 연주되었기 때문에 남부 락, 그래서 서든 락입니다. 남부 지방의 시골 느낌의 여유로움, 또 투박함이 매력인 락 음악, 풀냄새 나는 락 음악, 이렇게도 소개하더라고요. 대신에 막 락 음악 특유의 막 세련된다거나 뭐 철강 공장 이런 게 생각해 그런 쇳소리 같은 거는 좀 덜합니다. 이 서든 록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고향, 트럭, 사랑, 노동, 방랑, 자유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악기적으로 보면 오르간이나 트윈 기타, 일렉 기타인데요. 서로 화음을 내면서 멜로디 연주하는 그 트윈 기타가 핵심이라고 하고요. 자, 서든 록 밴드 C레벨의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든 록의 대표격인 올맨 브라더스 출신의 멤버 척 레벨이 본인의 이름 따서 C레벨이라고 이렇게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1977년에 발표된 이 노래 That's Your Secret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아멘. 안양공주 영양공주 진채봉 갖추는 적경홍계 서멀 심요연 백능파

반개화섬이개화라 기생기술에 지나가니 기건번에 가거들랑 가무선생 계신 곳에 얼른 냉큼 수이 빨리 찾아가서 이 햇몸이 기생되기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김권수의 소리로 기생타령 듣고 왔습니다. 이 정해진 선율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로 들으면 제각각인 것 같은데 함께 어우러지면 또 묘한 조화를 이루는 게 이 음악의 매력입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사물놀이, 2번 시나위, 3번 시나몬, 4번 살풀이입니다. 창호가 이 이름에 헤비메탈 밴드가 있다고 했죠. 신대철 형님이 이끌고 계신 밴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정답자들 중에서 몇 분 다양한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와, 팀 이름에도 정답이 들어가 있고 노래 제목에도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앙상블 땡땡땡의 땡땡땡 눈먼 사랑 듣습니다.

0: 자, 오늘 퀴즈 정답이 들어있는 팀입니다. 앙상블 땡땡땡의 노래와 연주로 땡땡땡 눈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땡땡땡이라고 노래 제목 팀 이름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창호의 퀴즈 문제 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음악 중에서 무속 음악에서 나온 하나의 연주 형식인데요. 느낌대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 재즈처럼 즉흥 연주가 특징인 이 음악 무엇일까요가 문제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사물놀이, 2번 시나위, 3번 시나몬, 4번 살풀이였습니다. 오늘 처음 사연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과 사는 남자님, 정답 시나위입니다 라고 하셨고, 8110님, 3233님 두분다 처음 사연 주셨는데 시나위로 정답 2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3233님은 역시 처음 사연 주신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사물놀이인데요. 마지막으로 2390님은 제 애창곡입니다. 시나위 눈먼 사랑. 오, 애창곡이라면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부르신 노래일 텐데, 노래 제목을 모르시고 부르진 않으셨을 것 같으니까 정답 대충 나왔다 싶네요. 자, 창으로부터 정답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시나위였어요. 한철이
0: 농댕.
1: 삼촌,
0: 어이.
1: 지가 저번 날에 시나위 공연을 본 적이
0: 오,
1: 있는데,
0: 그랬구나.
1: 악기들이 막 따로 노는 것 같다가도
0: 갔다가도.
1: 한 번씩 착 맞을 때 됐다 기분이가 좋았어요.
0: 이야, 창호가 시나위 들을 줄 아네. 그런 즉흥 속의 조화, 그게 바로 시나위의 매력이지.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김유석 삼촌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110님 범장기지 떡, 5052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3100님 소금구이 막창, 3233님 전병 세트,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8110, 죄송합니다. 5052 3100 3233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최예림의 노래 듣습니다. 시나위 원곡의 노래, 크게 라디오를 켜고.

최림의 노래 크게 라디오를 켜고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 여러분 국악 더 맛있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김일석 선생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오염 만나봐야겠죠?

0: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각이 기가 막혀.
1: 반갑습니다.
0: 시작도 하자마자 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귀뚜람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우와, 전국 각 지역의 제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또 듣겠네요.
1: 네, 문자 많이 오는데요. 네. 서로 안 보내는 게 사실은 좀 더 감사한 일이기도
0: 합니다. 오히려요?
1: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선생님한테 잘 못 드리는.
0: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0: 스승의 날에 막 선생님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놀라게 만드는 막 이벤트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는데
1: 네.
0: 요즘 그런 거 없죠? 특히 대학생들이니까.
1: 요새 싹 없어졌어요. 예,
0: 아하.
1: 특히 뭐 이렇게 커피 한 잔도 서로 주고받는 게 조심스러워졌으니까
0: 오.
1: 예, 특히나 더 그런 것
0: 그러네요.
1: 같습니다.
0: 아유,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네요.
1: 네.
0: 자, 지난 시간은 어린이날이라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놀이도 해보고 또 피리나 해금처럼 효과음으로 사용되기 좋은 악기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 주실지 기대됩니다. 뭐죠?
1: 알고 계시잖아요.
0: 오늘도 아
1: 창호가 벌써
0: 에헤이
1: 네,
0: 참네.
1: 매번 창호가 저보다 세서를 더 간략하게 예, 해주고 가서 오늘 바로 그 시나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는.
0: 저는 80년대 신대철 씨가 이끌던 밴드,
1: 그쵸?
0: 락밴드 시나위 그때 처음 그 단어를 들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어, 이팀 이름이 어떤 뜻이지 했더니 이제 국악에서 가져온 것이다. 요 정도 이제 소개가 되어
1: 네네.
0: 있더라고요.
1: 아, 그뭐 헤비메탈 밴드 역시 예, 오늘 소개해드릴 그 시나위부터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0: 예.
1: 뭐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 시나위는 물론 그 헤비메탈 밴드하고는 전혀 예,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
0: 예.
1: 그이 시나위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음악에서 시나위 하면은
0: 예.
1: 경기도 부터 전라도, 그러니까 쭉 한반도의
0: 오.
1: 서해안을 끼고요.
0: 예.
1: 이 무속을 행하고 있어요.
0: 아.
1: 그래서 무속의 그 반주음악, 그리고 또는 무속의 노래, 무가라고 하죠.
0: 네.
1: 요거에 대한 기악곡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오, 그럼 무속에서 연주되는 그 기악곡들은 다 시나이라고 볼수 있나요?
1: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선율을 모아서 기악 형태로 하는 요런 곡들을 시나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속이 아무래도 그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나 또뭐 한이 많은 혼의 원을 풀어준다든지 뭐
0: 예.
1: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0: 그렇죠.
1: 가끔 뭐 제수꽃이나 뭐 병을 쫓는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안에도 조상의 이렇게 넋을 위로하는 그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어린이날에는 아 요거 조금 좀 다음에 합시다 하고 예, 건너뛰었던 겁니다.
0: 맞아요. 어린이날 아침부터 사람 죽을 때 하는 노래는 좀 그렇다. 막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1: 예.
0: 우리. 자, 근데 진짜 시나이 이 말, 단어의 뜻은 어디서 온 건지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1: 어원 말씀이시죠?
0: 그렇죠.
1: 일단 단어만 들었을 땐 꽤나 이렇게 현대적인 느낌이에요. 뭐 받침도
0: 오,
1: 하나도 없고 시나위
0: 시나이 어감도
1: 네,
0: 좋고요.
1: 어감도 좋죠.
0: 그또 시나이 그 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어 표기를
1: 아,
0: 썼었거든요.
1: 그래요?
0: SINAWE. 그때 썼을 때도 되게
1: 오,
0: 멋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저한테는 또더 현대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린 시나위라고 쓰고 있지만
0: 네, 받침이
1: 사실
0: 없어요.
1: 네.
0: 시나위.
1: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신아위, 신아우, 신나위 이런 이런 이 명칭을 썼었고요.
0: 예.
1: 또는 신방곡, 신방곡 이런 이름도 썼었습니다.
0: 오, 신방이라는 표현이 무속인.
1: 기억나시나요? 우리
0: 네.
1: 제주도 할때
0: 제주도
1: 신방.
0: 신방,
1: 네네.
0: 서도 만신.
1: 네네. 그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무속음악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썼던 거죠. 네.
0: 그렇군요.
1: 시나위의 어원을 보면 한뭐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0: 예.
1: 먼저 국어학자 양주동 박사의 산해의 기원설입니다.
0: 산해 기원설이요?
1: 네. 그래서 산해가라고 우리 국어책 또는 국사책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0: 예, 뭐 가물가물한데요.
1: 네네. 아무튼 그거에서부터 시작했다 해서 뭐 산에 사나이 하다가 시나위로 변했다라는 뜻이고요.
0: 아, 사내가 생각 사자 안 냈잖아요.
1: 그렇죠.
0: 오.
1: 그래서 마음속의 뜻 그리고 정서 이런 거를 대변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무속어 기원설입니다.
0: 무속어.
1: 네. 그러니까 시나위가 무속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연주되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구전된 고유어일 것이다라는
0: 아하.

0: 추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나위설인데요. 신은 우리가 아는 그 신이고요.
1: 네.
0: 나위는 이렇게 펼침, 뭐 행위를 나타내니까
1: 아.
0: 신을 위한 음악.
1: 또는 신을 펼치는 네. 그 과정 속에서 들려지는 연주되는 음악.
0: 그렇죠.
1: 우와.
0: 그렇게 해석하는 게 또 하나의 어원설입니다. 그리고 신나위 자체를 어떤 고유어라고 해서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게 아니라
1: 예.
0: 그냥 구판의 즉흥 합주 자체가 신나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예.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신나위 이게 가장 설득력 있게 느껴지네요. 저한테.
0: 네 그거는 이제 또 개인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좀 다르실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일단 뭐 학자들이 하는 그런 결론을 도달을 해보면
1: 예.
0: 어원적으로 이걸 추적하기보다 그냥 구시나 민간음악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신나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냥 가장 우리가 쓰기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정확한 뜻은 여러 의견이 다양하지만 구판에서 쓰이던 음악 형식의 이름이다.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이해해도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들어봐야죠.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남도 신나위 듣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들으면 좋을까요?
0: 신나위 일단 장단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나올 거예요.
1: 아, 예, 예.
0: 예, 그런데 그 여러 악기가 동시에 나오면서
1: 뭐.
0: 얘가 아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어디서 만나요.
1: 우와.
0: 이런 거 좀 다른 길 갔다가 다시 만나네. 이런 거를 한번 들리실 거예요.
1: 와.
0: 네, 그 점에 한번 착안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남도 신나위 듣고 오겠습니다.

0: 7549님이 무용 반주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곡입니다. 반갑네요. 아, 무용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남도신화이 듣고 왔습니다. 오, 진짜 각자 다른 선율을 막 연주하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1: 네, 그게 들리셨나요?
0: 옆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
1: 천연덕스럽게
0: 단비 잘
1: 지금.
0: 들어보세요. 여기 필이 나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아, 진짜
1: 네.
0: 그렇게 자상하게 저한테 알려주신 덕분에 들렸어요.
1: 네. 사실 그 우리 아까 마이크 껐을 때가 더 중요한 건데.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언젠가는 한번 마이크 살짝 열어놓고 음악 들을까 봐요. 여러분,
1: 그럴까요?
0: 여기입니다. 여기. 아, 근데 진짜 육상 선수들 보면
1: 네.
0: 각자 자기 트랙을 막 달리고 있다가 장거리 같은
1: 네.
0: 경우에 어느 순간 트랙이 허물어지면서 그냥 달리잖아요. 뭉쳐서.
1: 네.
0: 그런 모습이랄까요?
1: 네. 비유가 너무 좋으세요. 네. 이게 대금은 대금대로, 그리고 뭐 해금은 해금대로 그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0: 네.
1: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요.
0: 맞아요. 그리고 육상 선수들도 자기 트랙을 달리지만 힐끗힐끗 옆 트랙 사람 보잖아요. 그런
1: 네.
0: 흐름도 좀 눈치채
1: 서로
0: 가면서.
1: 눈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이야,
1: 이 신화의 합주는.
0: 진짜 고급 음악입니다. 뭐 고급, 저급 나누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음악을 가지고요. 자, 국악이 기가 막혀 김유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합주인 거잖아요, 이것도.
1: 그렇죠.
0: 네,
1: 예.
0: 합주를 어떻게 좀 앙상블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예. 그 합주이자 뭐 앙상블인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가 어떻게 보면 조화입니다. 예.
0: 조화.
1: 그 아까 그 어원 얘기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얘기를 못 했는데
0: 예.
1: 그 조화 속에서 즉흥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0: 그러니까요.
1: 합주에도 뭐 크게 두 가지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앙상블이 있고 유니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이 뭐 똑같은 선율을 모든 악기가 다 같이 연주를 하면 이게 유니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0: 건데
1: 예.
0: 각각의 악기가 자기만의 파트가 있는 건 거죠.
1: 우와.
0: 예, 만약에 악보를 나누면 해금 악보, 검은고 악보, 뭐 피리 악보가 따로따로 그려져야 되는 건 거죠.
1: 그러네요.
0: 예, 물론 악보를 그리고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신악인은. 예, 그래서 이런 걸잘 버무리면 조화로운 앙상블이 되겠죠.
1: 그러네요.
0: 이게 아주 잘 드러난 음악이 바로 시나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와. 근데 연주자들도 이 음악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모르고 연주하는 거잖아요.
0: 그럼요.
1: 네, 각자 그 장단을 느끼는 흐름이 다 다르고
0: 네.
1: 아침밥도 다르게 먹었을 거고 어젯밤 잔 시간도 다르니까
0: 네.
1: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짐작으로는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다르게 탁 바꿀 때 고를 때 오히려 쾌감을 느낄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네.
0: 예. 네. 그래서 가기가가강 가기가기기 이렇게 가고 있으면
1: 예.
0: 뭐또그 사이에 해금은 강가가가가기가강강기가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쟁은 빵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그
1: 맞아요.
0: 네, 가는 길을 같이는 가되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1: 아까도 들을 때막 이렇게 그 악기들이 이렇게 서로 조합 제잘제잘 무슨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아정이 그엉 하고 들어오니까 마치
0: 네.
1: 막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새치기 하면서 뭐가 이렇게 하나 너구리가 하나 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동물까지요?
1: 멀리 갔나요? 아, 그렇구나. 아유, 진짜 재밌는 그 연주 방법이네요.
0: 네, 같은 구조 안에서 선율 구조 안에서 변주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1: 네.
0: 그러다가 딱 만나는.
1: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즉흥 연주를 하는 면에서는 재즈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0: 뭐 비교를 굳이 하자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이게 음악 어법이라고 그러죠.
1: 예.
0: 네, 그것이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즉흥이 들락날락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1: 아, 그러나 좀더더 자유롭다. 시나위가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재즈의 즉흥 연주보다?
0: 그거는 같을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래요?
0: 형식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어법 자체가 갑자기 시나위 하다가 뭐 우리 뭐 종묘절약을 할 수는 없는
1: 아,
0: 거잖아요.
1: 그래요. 맞아요.
0: 네,
1: 예.
0: 그래서 시나위의 어법이 있는데 그 어법 안에서 어떻게 이걸 연주자가 운용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자, 음악 한곡더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해야 될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할 얘기가
0: 벌써요?
1: 참 많은데, 이거 어떻게 좀잘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네요. 이번에는 경기 시나이예요.
0: 네.
1: 네.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0: 음악이 이렇게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시나위의 길이.
1: 없죠. 열린 결말.
0: 딩동댕.
1: 오,
0: 네.
1: 야, 이거 약간 이게 함정이었는데. 5분, 7분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0: 알고 계시니까요.
1: 예.
0: 예. 근데 이 원래 음악은 현장에서의 음악은 유동적인 거예요.
1: 아, 맞아요.
0: 예. 그래서 절차가 끝날 때까지죠.
1: 아, 절차.
0: 네. 예. 그래서 음악은 그 굿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 오.
0: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는 남도토리.
1: 네.
0: 예. 우리 다시 토리로 돌아가요.
1: 결국 토리가 나오나요,
0: 예, 우리
1: 여기서도?
0: 전라도의 남도토리로 했다면 경기도는 또 경토리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쪽으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경기 음악의 특징이었죠.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그 무속에서 하는 게 경기 무속 음악의 또 어떤 특징이 당연히 되겠죠. 경기 시나위, 예, 그런 무속판에서 벌어지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시나이 이야기하면서 즉흥성과 합주의 매력까지 느껴봤는데요. 뜨겁고 드라마틱한 남도 시나위와는 달리 좀 맑고 단정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경기 시나이 들으면서 김희숙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자,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구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의 멋과 흥을 한 번에 느껴볼 수 있는 무대, 구미시림무용단의 제70회 정기공연 판공명지장이 5월 21일 저녁 7시 30분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국과 연희 그리고 전통춤의 흐름을 따라 열림, 청암, 위로, 삼, 액풀이, 질서, 대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판을 완성해가는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관객도 그 흐름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공명지장 이름 그대로 함께 울리고 함께 느끼는 무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소리와 몸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위에서 하나의 큰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국가무형유산 승무이수자 장유경, 진도 식김군 및 승무이수자 강은영, 처용무이수자 김일지까지 탄탄한 실력을 갖춘 출연진들이 무대를 더욱 꽉 채워줍니다. 소리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 판 공명지장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의 깊은 울림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명창 박정욱의 황해도 철무리굿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명작의 두 번째 무대인데요. 평안도 배뱅이굿 보유자인 박정욱 명창이 중심이 돼 황해도의 전통굿인 철무리굿을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평택은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인 만큼 이번 공연은 단순한 전통예술 공연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까지 함께 담아낸 무대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이 철무리굿이요. 예전 황해도 지역에서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며 열리던 굿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던 공동체 의식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0: 이런 전통 굿을 오늘의 무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 소리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깊이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무대부터 지금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까지 서로 다른 매력의 국악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판소리의 깊은 맛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선 명품 국악 컬렉션 박자희 판소리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의 전통의 숨결 시리즈로 마련된 공연인데요.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소리꾼 박자희가 무대에 올라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들을 자신만의 소리로 들려줍니다. 춘향가의 이별가부터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 흥보가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요. 고수 김태형과 함께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통의 리듬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하이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문극과 길놀이 같은 전통 연희부터 킬링비트, 풍류마치 그리고 신작 하이펄스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박자희 판소리 무대와 사물놀이 느닷의 하이펄스, 같은 국악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두 공연과 함께 우리 음악의 다양한 얼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도심에서 시달리다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 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마트폰까지 끊고 자연과 온전하게 교감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자연 속에서 채워진 정신적 충만함은 도심으로 돌아간다 해서 금세 사라지지는 않고요. 한동안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행복감, 삶의 만족감도 개선돼서 여유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주 자연을 찾아야 되는 이유,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유 중에 서울의 자연, 서울의 산세가 좋아서이기도 했는데요. 삼각산, 남산, 낙산, 인왕산, 기운 특별히 좋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그 기운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음악으로 골랐는데요.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진국명산 들려드립니다. 이두원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